0: 그러면 어떻게 맛있게 먹으면 돼요?
1: 보통 살짝 데쳐가지고 이제 무침이나
0: 무침 아 맞다 네. 그리고 무침 하면 그런 축순의 그런 네. 식감을 살릴 수 그럼요. 있죠. 네. 그 아삭아삭하고
1: 은은한 향이 있어요.
0: 은은한 네. 향이 있어요.
1: 지금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나오는데 이제 1년 한 번에
0: 한 번에 기한식 네. This is a true treasure. Not only super local, but it comes out only one month a year. So we are just right in time to try this. So good, so good. 그러면 꿀, 주무침으로 네. 할 거예요. 근데 예, 주무침 맞아요. 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아마 숟갓 같이
1: 무침으로 숟갓도 향이 좋으니까 숟갓하고
0: 오케이 이거
1: 네, 두 개면 충분합니다. 네.
0: 저는 따로 다른 네. 메뉴 만들고 싶어요. 떡갈비 만들기 위한 맛있는 고기 찾을 수 있을까요?
1: 네, 저희 종이콩에 있어요. 가셔서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기서.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사장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어떻게 오셨어요?
0: 저는 떡갈비.
2: 떡갈비.
0: 떡갈비 하고 싶어요. 오케이. 이거 맛있는 오케이, 거 추천해 오케이, 주세요. 오케이.
2: 일단 소고기.
0: 일단 소고기.
2: 와. 그러면 가슴 쪽.
0: 아이고 가슴 쪽. 가슴 쪽.
2: 가슴 쪽. 아, 여기. 결이 식고 지방이 살짝.
0: 살짝만.
2: 이거는 가슴 위에 쪽. 더 육즙이 더 나온.
0: 이거
2: 제가 추천해 드려요.
0: 추천.
2: 오케이. 오케이.
0: 아, 이거만? 담양 떡갈비는 다 빵빵 돼지고기, 소고기 맞아요.
2: 맞아요. 떡갈비는 지방이 좀 있어야 된다면
0: 있어야 돼요?
2: 이제 앞다리가 나을 거 아니에요.
0: 오케이. 아, 근데 그거 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져주시겠어요?
2: 가능합니다.
0: 진짜? 네.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장님, 저는 떡갈비 그리고 죽순 무침.
2: 네.
0: 근데 이제 술.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2: 담양의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0: 한약.
2: 너무 최고예요.
0: 너무 재밌네요. 어디인가요?
2: 추성고울이라고. 추성고울.
0: 이거 노트.
2: 네.
0: 오케이. 너무 감사합니다.
2: 너무 맛있습니다.
0: 이거랑 딱 이거에 딱 쫙 끝내줘요. 잘 빠세요 오늘. 네. 안녕하세요. 맛있는 담양 고기. 죽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3: 예. 선생님.
0: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여기 추성골 네, 마시죠?
3: 예, 예. 맞습니다.
0: 그러면 잘 찾았습니다.
3: 예, 아니시죠.
0: 감사합니다.
3: 아, 멀리서 오셨네.
0: 아니, 저는 사실 여기 담양 마켓에서 이거 맛있는 담양의 특산물 다 잡았어요. 거기 담양의 유명한 술이냐고 물어봤는데 바로 추성골
3: 말했어요.
0: 자, 그러면 여기서 대표 술 뭔가요?
3: 대표 술은 추성주라고 해서 사찰에서 유래된 술이기 때문에
0: 와.
3: 스님들 아시죠? 스님.
0: 스님들이
3: 곡차로 드셨던 술이.
0: 아, 진짜로?
3: 네. 여기 오셨으니까 그러면 체험을 한번 해보고 가실래요?
0: 체험?
3: 네, 추성주를 간단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0: 진짜로? 바로 체험할 수 있을까요? 네. 와, 좀 너무 궁금해서. 이거 항아리? 여기 술 안에 있어요?
3: 이거는 증류제예요, 증류주.
0: 증류주. 그러면 바로 증류해서 그러면 이거 도수 높죠?
3: 이게 도수가 높죠. 도수가 높은데 이제 이걸 침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도수를 좀 내리쳐야 돼요. 저기 소주까지 내렸을 때 65도 정도 나오니까
0: 그런 거?
3: 그래도 이제 도수를 35도 정도로 내리쳐가지고 이제 약재를 첨가를 하는 거예요.
0: 근데 이거 뭔가요? 맞춰볼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진짜 낯설지 않은 거예요. 구기자죠.
3: 우리 한국의 토속적인 약재를 다 알고 계시네? 네,
0: 왜냐면 저는 아침에 한 큰 스푼 다 먹는 편이에요. 아침마다. 이거 베리라면 전통적인 베리 오미자죠.
3: 맞아요.
0: 예스. 감사합니다.
3: 이게

0: 어?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와, 헤이즐넛 초콜릿 그런 맛이 나요, 거의. 아마 오늘 이거 구매했던 것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오, 예.
1: 뭘 구매하셨어요?
0: 이거 담양.
1: 오! 오! 담양의 대표 특산물이네.
0: 이걸로 무침, 초무침.
1: 아, 네. 죽순무침.
0: 예. 네. 조금 상큼하게. 왜냐면 여기서 그런 뒷맛으로 신맛이 있어서 초무침 한다면 너무 잘 어울릴 거죠. 그리고 맛있는
1: 오, 오. 담양의 떡갈비네.
0: 딱 와. 맞았어요. 와, 정답. 떡갈비. 오, 너무 너무 좋아요. 이거 떡갈비 여기 양지 앞다리 아. 같이 섞어서
1: 네. 수성주하고 컨셉이 딱 맞는 거예요.
0: 맞아요. 그리고 이거 딱 하나 둘 셋 담양 담양 한 상에.
1: 따봉이지.
0: 금요가시죠. 와, 오, 너무 좋네. Here we go again, my friends. Look at this. My favorite part, the cooking. And today, the main ingredients. Meat coming from the farming around here, and the chuksum and the bamboo shoot. With two very amazing ingredients, I will do two very Damyang recipe. One is tteokgalbi, similar to a kind of a meatball. And one is chuksum muchim, spicy, refreshing salad. So now let's start with tteokgalbi. Tteokgalbi, two kinds of meat. One is daeji, pork meat, and it's the aptari, the front leg, which the sajaneem said it's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very delicious, because it has a good percentage of fat and also very delicious muscle. And then hanu. Hanu is the traditional breed of Korea. Especially this part is the chest part, the upper part.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So now let's do the mixing. So the meats are mixed. Now the vegetables. One is onion and one is spring onion. Okay, very, very fine, fine chopping. And that's it. Let's put just a little bit in the pan. And tepa, spring onion. Like this, a cross section.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4: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이건 인정해줘야 돼.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전현무계획 4를 기념하는 네. 시청자 계획 2탄. 저희는 대전의 중구, 중촌에 나와 있습니다. 수락관 상공 출신이어서 무려 100년의 전통을 잇는 정기준 형님만 믿습니다.
1: 와. 맛있다.
0: 시청자 계획은 한 번도 실패가 없었어요.
2: 100%의 성공률을 자랑하는.
0: 대전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해장의 성지로 유명한 모모 전문 식당이요. 모 국수로 건물 세운 집이요. 남녀노소 다 모이는 핫한 식당. 맛집이에요?
3: 어떤 맛집이에요?
0: 군창?
4: 제가 떼고
5: 미국에서 오자마자. 아.
6: 진짜 맛있다.
5: 인기가 없을 수가 없겠다. 중독성이 엄청나요. 야.
0: 이제 우리가 찾지 말고 시청자한테 맡기자.
5: 전현무계획 말고
0: 시청자 계획.
5: 네, 와.
0: 렛츠고. 자, 가보자.
5: 그럼 오늘은 어디 가나요? 중촌까지 와서.
0: 자, 오늘도 이제 시청자 계획이기 때문에 네. 시청자 의견대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먹부로. 네. 매주 방송 재밌게 보고 있어요.
5: 그래요.
0: 먹부로는 무슨 볼 때마다 맨날 순댓국만 먹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먹으려는 모모집 자랑이나 해보려고 연락해 보내시오. 대전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해장의 성지로 유명한 모모 전문식당이요. 국물 한 입 하면 아 살아난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곳. 먹부로도 먹어보면 좋겠는데 하여간 추천해요. 이렇게 보내줬어요. 뭘까요? 우리가 맨날 이제 국밥이랑 순댓국으로 아침을 하잖아.
5: 네.
0: 이게 좀 안타까우셨나 봐. 대전 오면 무조건 이걸 먹어라.
5: 밀가루가 유명하니까 떡볶이?
0: 떡볶이로 해장을 하고 싶니?
5: 대전 분들은 다를 수도 있죠.
0: 속 뒤집혀요. 속이 쓰려.
5: 시래기?
0: 생선.
5: 북어?
0: 북어.
5: 아, 북어. 아,
0: 북어입니다, 북어.
5: 북어 해장국.
0: 우리가 대전 하면은 뭐 빵에다가 칼국수에다가 밀가루 들어간 음식들이 떠오르는데 이제 북어국을 먹으러 여기로 온다. 근데 대전의 북어국이라 이게 그렇게 막 매칭은 안 되는데.
5: 네, 처음 들었네요.
0: 그나마 조금 기대가 되는 이유가 지역이
5: 네.
0: 약간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이런 데 있는데요. 우리가 공무원 맛집도 신뢰하잖아.
5: 아, 공무원 맛집 너무 좋죠.
0: 그분들이 또 가시는 데니까. 안녕하세요.
5: 떡 좀 드세요.
0: 전현무계획입니다. 시즌 4를 출범해서
5: 전현무계획 아세요 혹시?
0: 모르세요?
7: 알아요.
0: 알아요? 아 다행입니다. 예, 우리 곽튜브.
8: 네, 안녕하세요.
0: 예예. 아. 여기서 일하세요? 치과?
7: 네.
0: 아.
5: 그래서 치아가 아름다우시구나.
0: 예예.
5: 요 치과 근처에는 뭐 없으세요?
7: 저쪽으로 가면
0: 치과? 어. 거 어때?
7: 거기 유명하죠.
0: 유명하죠.
7: 굉장히 유명하죠.
0: 유명하죠.
7: 마시고 해장.
0: 아, 역시 아시는구나.
7: 아, 네. 예. 너무 맛.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 네.
0: 감사합니다. 술 한잔 하실 때 여길 늘 간다고 하셨잖아?
8: 네.
0: 누구야? 안녕하세요.
5: 우와.
0: 우와. 병원 직원이세요?
9: 네.
0: 대전에 맛집 찾으러 왔어요.
5: 전현무계 가세요?
9: 저희 남편이 너무 좋아요.
5: 전현무계 시즌 4로 시작했어요?
9: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5: 떡이요, 떡.
0: 이거 저 다 올라가서 다 같이 드세요.
9: 아, 감사합니다.
0: 또? 예. 네.
5: 여기 많이 드세요, 여기.
3: 완전 맛집이에요.
0: 맛집이에요?
5: 완전 맛있어요.
0: 다 좋아요?
3: 여기 다 좋아요.
5: 다 좋아요.
0: 감사합니다. 일단은 갈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0: 잠깐만, 근데 지금
1: 불이 아예 꺼져 있는데? 너무 빨리 왔다. 뭐 끓이는 냄새 나는 것 같긴 한데.
0: 냄새는 좋은데? 냄새는 기가 막힌데?
1: 이런 상태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15분 남았다, 15분.
0: 네, 15분 남았네요.
1: 기다려야죠, 뭐. 장사하지. 오늘 쉬는 날 아니지? 무계획이라 이게 쉬는 날일 수도 있거든.
0: 오늘은 하는 날이에요.
1: 하는 것 같아.
0: 네.
1: 안녕하세요.
2: 아, 예, 안녕하세요.
1: 아직 오픈 안 했구나.
2: 예, 30분부터 네. 오픈하는데.
1: 예. 전유무계획이라고 맛집 소개하는 프로인데
2: 예.
1: 저희 좀 먹는 거 좀 촬영 좀 해야 될까요?
2: 한 5분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한 5분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1: 네. 일단 요 떡 좀 드세요. 뜨끈뜨끈하니까.
0: 네. 따뜻한
1: 저희 4입니다. 시즌 4.
0: 시즌 4. 예.
1: 뭐야? 오, 어우, 셰프님이신가 봐. 옷을 딱 입으셨어.
0: 안녕하세요.
1: 아유, 예.
0: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밥을 하고 있어요.
1: 아, 밥을 하고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성공. 저희 사장님 뭐 먹어야 돼? 그냥 북어국 먹으면 되나요? 네.
2: 그리고 황태구이 하나 이렇게 사이드로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기대해 봅시다. 자, 시즌 4가 됐으니까 테스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0: 예.
1: 황태가 원래 이름 뭐예요?

0: 갓 잡아 올렸어. 아, 뒤 튀고 있어. 얘를 뭐라 그래?
1: 명태요.
0: 갓 잡아 올린 건 생태.
1: 아, 생태.
0: 예, 그렇죠?
1: 맞아, 맞아.
0: 꽝꽝 올리면?
1: 꽝꽝 올리면 동태죠.
0: 코다리 뭐예요?
1: 저기 생태를 말리면 북어잖아요.
0: 말리면 북어죠.
1: 코다리는 뭐야?
2: 코다리는
1: 코에 걸면 코다리예요. 귀에 걸면 기다리고.
0: 맞습니다.
1: 네?
0: 코다리. 네. 걸러서 이제 겨울 덕장에 말리는. 반쯤 말린. 네. 촉촉해.
1: 어.
0: 그게 이제 코다리입니다. 반쯤 말려야 돼. 노가리는?
1: 노가리는 이제 말리면서 서로 얘기하면 나누면서 노가리죠.
0: 시즌 4입니다.

0: 농가리는 알아야지. 이걸 바싹 말린 거죠. 바싹.
1: 바싹 말렸어요?
0: 완전 슈퍼 건조.
1: 크기가 어땠어요?
0: 크기가 적당하죠.
1: 적당한 게 아니고
0: 크죠.
1: 크다. 절반의 확률이었어요. 노가리는 어린 명태.
0: 아, 어린 명태. 아.
1: 어린 명태를 말린 게 노가리. 국어를 설명해 주세요. 황태랑 무슨 차이가 있죠?
0: 황태는 겨울, 여름 왔다 갔다 할 때면
1: 국어는
0: 상시 말리는 걸 국어라고 하죠.
1: 상시 말린 거. 아, 국어는 이제 바짝 말린 거.
0: 아,
1: 바짝 말린 거. 황태는 겨울 덕장에 말리는데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을 해서 얘를 가만두질 않는 거야.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해서 황태. 그지?
0: 거의 생태 도감이네요.
1: 도감이죠. 안녕하세요.
0: 반찬이 살짝 고급 한정식집 깔끔하다 음식이에요. 하는 식당 가면 하는 이런 배치 느낌이에요.
1: 삼겹살 해본 적이 없어서.
0: 삼겹살까지는 가보신 적? 오. 뭐야 이거?
1: 우와. 아니 무슨
0: 삼겹살 식당인데 진짜.
1: 삼겹살도 삼겹살인데 고급 한정식 플레이팅이 되어 있네요. 난 지단 올라간 부고타 처음 봤어.
0: 아니 플레이팅이 너무 이게 방송이라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원래 다 이렇게 나온 거죠.
1: 와 한식 조리사 자격증 시험 보는 것 같아요.
0: 진짜
1: 어떻게 이렇게 지단? 어떻게 먹을까요? 어떻게 먹는 걸 추천하세요?
2: 예 그냥 한번 또 잡숴 보시고 또 이제 고추 다진 거랑 고춧가루 넣어서 한번 드셔도
1: 먹다가
0: 예. 아, 알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맛있게 드십시오.
0: 감사합니다.
1: 시댕도 아니고 유리 그릇 진짜 오랜만에.
0: 그러니까 이거는
1: 차기.

0: 북어 씹는 맛이 대박이다. 와. 와.
1: 북어 부드러우니까 먹을만하지.
0: 아, 뭐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누르는 건지 몰랐네. 그냥 생선인데 이거는. 와. 괜히가 없을 수가 없겠다, 진짜.
1: 지금 이게 버섯하고 부추하고 지단이 아주 같습니다. 맛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찰짝만 도와줘. 이거 아... 하나밖에 없어. 정말 해장하러 올때 대접받는 느낌?

0: 무서운 게 계속 들어가요 그냥.
1: 그렇지.
0: 예. 네. 중독성이 엄청나요. 아 진짜 맛있다. 예술이네요. 내가 북어 해장국 걸 엄청 좋아했구나. 진짜 맛있다.
1: 맛있지.
0: 제가 이걸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몰랐어. 이 메뉴가 자주 먹는 음식은 아니니까. 식당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북어 해장국이.
1: 이런 클래스면 진짜 찾으러 오겠다. 해구 해장.
2: 맛있고 해장.
0: 아 진짜 맛있다. 중독성이 아, 따로 뭘 전 넣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좋아서. 에? 에?
1: 후춘 들어가야지.
0: 그거 안 먹어도?

0: 어때요? 아,
1: 고춧가루 향 너무 좋아. 아우 좋아. 다른 음식이 됐어. 이거는 3단계로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냥 후추, 그다음에 얘네들.
0: 잠깐만 넣어봐.
1: 살짝만 넣어봐.

0: 그러네요. 고춧가루 반 넣어도.
1: 그거 자체가 너무 맛있어요. 그 국물이 달라지니까 그거 살이 품고 있는 육수 맛도 달라져서. 그거가 이제 없어질 때쯤 되면 이렇게.
2: 밥이랑 같이 먹기 딱 좋을 것 같아요.
0: 밥이랑 해서 같이 먹으면 딱이네. 김치 하나 싹 해서. 김치가 딱 좋네요.
1: 오징어 젓갈 딱 이렇게 나오고. 이거면 뭐 해장 끝이지. 너 좀 이렇게 모든 재료들이 딱 알맞게 들어갔을까? 과하지 않고.

0: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게 제일 힘든 거거든 사실. 기대가 많이 없는 음식인데 미세하게 더 맛있게 하는 게 더 힘들다고 난 생각하는데 이 집이 딱 그런 집이네.
1: 이것 때문에 앞으로 북어 해장국을 먹을 것 같아요 저는.
0: 그 정도로?
1: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서.
0: 그 자체로 맛있으니까.
1: 아, 아따. 아, 맛있어. 까먹었네.
0: 아, 황태국이 있었구나.
1: 아, 까먹었네.
0: 너무 맛있어서 이거 나오기 전에 다 먹었어.
1: 아, 기대된다.
2: 오, 감사합니다. 황태를 양념장 발라서 통에 담아서 냉동고에 저장해 놓습니다. 손님이 주문하는 즉시 얼음 상태

0: 아, 이거 엄마가 옛날에 많이 해줬었는데. 야, 맛있다. 까지 하나도 없어요. 형님, 내 독특해요. 매콤한 쪽은 아니고 달달한 쪽인데.
1: 고소.
0: 달달 고소. 밥반찬으로 너무 좋은데, 이거.
1: 색깔에 비해서는 맵지 않아요.
0: 김치랑 같이 해서 먹어봐야겠네.
1: 우리 엄마는 아직도 있고 여기는 없을까? 기계 없어진 거야, 우리 집에?
0: 그럼 기계 하나 사드리면 될 것 같은데.
1: 아, 일을 더 시켜라?
0: 어.
1: 또 가끔 요즘 나 능가하는 것 같아.
0: 에?
1: 불효 지수가.
0: 굿? 아, 너무 좋아요. 저는 안 느끼하고 어서 해요.

0: 대전이 아니라 대전 다른 부위에서도 여기 올 것 같아요. 생각나는 맛이야.
1: 오, 이게 청주 천안까지 여기 올 것 같아요. 먹고 디저트로 드시라고.
0: 그렇죠, 그렇죠.
1: 식사하시고 디저트 드세요. 저희 시즌 4 새로 시작했습니다.
2: 전... 여기 너무 작아요.
3: 아, 진짜 최고입니다.
0: 아, 진짜요? 아니, 여기 저 근처에서 직장 있으신 거예요?
3: 아니요, 저 멀리서 왔어요.
1: 진짜요?
3: 멀리서 오는데 어디서? 목소리가 잘 좋아요. 아, 오늘 딸이. 아,
1: 동네 맛집.
3: 얘가 미국에서 오늘 왔어요.
0: 딸이요? 딸이에요?
1: 동생인 줄 알았는데.
0: 난 무슨 자매인 줄 알았어. 아, 진짜 괜히. 아, 진짜
3: 괜히 왔어. 오늘 방학이라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을 아침에
0: 첫끼로.
1: 미국에서 오자마자.
0: 미국엔 이게 없지.
3: 이런 맛은 없죠.
0: 이런 맛은 없지. 기분이다. 여기 내가 쏜다. 네, 쏘겠습니다. 우리 멀리서 오셨으니까 대신에 저희 프로그램 좀 많이 봐주시고 시즌 4.
3: 감사합니다.
0: 예,
1: 감사합니다. 많이
0: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왜 데리고 왔는지 알겠다.
1: 미국에 없는 맛이니까.
0: 맞아. 자, 먹친구. 딱 두 글자만 얘기하고 안 할 거예요. 근데 너무 결정적이야. 예를 들어서 박튜브를 맞춰라 했는데 여행 뭐 이런 건 거의 비슷한 급이야. 그 정도의 키워드. 이 사람 하면 퀸카예요. 끝. 퀸카라는 단어와 요즘 가장 잘 붙는 사람이야. 이거면 끝난 거야, 사실은. 알겠지?
1: 근데 형님 세대랑 제 세대랑 다르거든요.
0: 응.
1: 전 퀸카 하면은
0: 누군데?
1: 여자아이들. 퀸카. I'm hot. I'm boom. 떳떳떳.
0: 퀸카. 아하.
1: 그러면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팽현숙 쌤?
0: 왜요?
1: 그 유명하죠. 펭귄으로 성대 그 이행시한 거. 팽현숙.
0: 아, 퀸카. 옛날에.
1: 갑자기 뒤에 아 이거 또 연기가 너무
0: 팽현숙 씨로 할래요 그럼?
1: 네.
0: 오케이. 선생님 괜찮아. 해.
1: 핑카.
0: 아하. 아하. 너는 팽현숙 이렇게. 해. 네.

0: Wednesday and time for Tune In Time. Now, our guest went viral worldwide by hitting explosive high notes while casually lying on the floor. Please welcome the one-of-a-kind vocalist, Dia. Hell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디아님, 우리 크런처들에게도 인사 한마디 네. 부탁드릴게요. 네.
1: Hello, I'm Dia. I'm a singer-songwriter. I'm really happy to be here today.
0: Your voice is so beautiful.
1: 아, 감사합니다.
0: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우리 크런처 베니 is saying, Welcome, singer Dia. 환영해주고 계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Stay tuned, Benny, and all the other crunchers out there. Now, a little behind-the-scenes story of how we got to call you into the studio. It's because one of your videos actually appeared in our algorithm, and that is how we invited you. Your singing videos have spread worldwide, you know. Through social media, how did you feel when you first saw all those reactions? 디아님의 섭외 비하인드를 사실 말씀드리자면 네. 노래 부르는 영상들이 알고리즘에 떴거든요.
1: 네, 그렇죠. 안 뜰 수가 없죠. 네.
0: 아니 이렇게 디아님의 노래 영상들이 SNS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졌잖아요.
1: 네.
0: 처음에 이런 반응들 보고 기분이 어떠셨어요?
1: 사실 아 이제 SNS 시대도 이제 많이 변하면서 좀 아 내가 다시 알고리즘에 뜰 수 있을까 이런 기대 반하고 올렸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
0: 그쵸?
1: 또 뜨니까.
0: 네. Alright, you know the social media world has changed a lot, and Dia was thinking, can my videos hit the algorithm once again and spread? Well, she was half doubting and half, you know, expecting something big, but thankfully. It went viral not just in Korea, but also worldwide. So she thought it was just amazing. All right. Well, in your videos, you make it look effortless, really, but your voice is incredibly wonderful and powerful. Do you ever get nervous singing live alone in front of the camera? 아, 영상을 보면 굉장히 가볍게 부르는 것 같은데도 소리가 그냥 뚫고 나오거든요.
1: 네. 네.
0: 카메라 앞에서 혼자 라이브 할 때 긴장되진 않으세요?
1: 사실 제 영상들이 대부분 네. 제 작업실에서 혼자 부르기 때문에 네. 제일 긴장이 안 되는 환경이에요.
0: 아, 네. 오케이. 아무래도 편한 공간이니까.
1: 네.
0: So she usually shoots her videos in her work studio. So that's like the most comfortable space that she can be in. So whenever she sings live in front of a camera, she doesn't feel that nervous usually. All right. Well, today we're going to discover even more sides of Dia through her music. First, let's talk about a song that's being covered by many incredible artists, including Soyeon of Idol. It is a rainy day.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디아님의 매력을 음악과 함께 네. 좀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1: 네.
0: 먼저 아이들 소연을 비롯해 수많은 실력파 아티스트들이 커버한 곡이죠.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It is a rainy day.

0: very, very nice. So, Dia, do you watch covers of your own songs? Dia님, 본인의 노래를 커버한 영상들을 좀 찾아보시는 편인가요?
1: 네, 엄청 찾아봐요.
0: So she does look them up quite a lot. Well, what does it feel like as the original singer to hear someone else cover your song?
2: 커버곡을 볼 때 그런 원곡자의 기분은 어떨지 궁금해요.
1: 엄청난 원동력이 돼요. 아, 나 노래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아, 네. 더 많은 분들이 따라 부르시길. 네, 아주 그래서 힘을 얻습니다.
0: Oh, that's nice. So it becomes a huge source of motivation for her when she sees other people cover her songs. She tells herself, "Oh, I'm gonna sing even more great songs so that more people can cover her songs."
1: 그리고 또 너무 잘 부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어, 한번 이것도 따라 불러보실래요? 하고 이제 점점 더 어려운 노래를 써보고 싶은 네,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0: 그렇구나. 약간 뭔가 주거니 바

0: 너무 지르시면 안 돼요.
1: 아 오히려 네.
0: 네 이게 감정 곡인데 오히려 매력 포인트는 가성에서거든요. 아~ 네.
2: So the key point is you might want to scream or shout your head off while you sing the song It Is a Rainy Day because emotionally you become so full, right? But the point is falsetto. So you shouldn't scream your head off is what she said.
1: 아 가성이 네. 포인트인 거죠?
0: 네네 네. 예를 들면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여기 이제 가성에
1: 네. 더 불러주세요
0: 반전 포인트가 있거든요 네.
1: 네네
0: 이걸 노리셔야 합니다
2: 아 네. 그렇군요 Wow, you just heard that one verse live It was just amazing But as you realize, you can't sing with your model voice throughout the music It's model voice and then towards the end falsetto That would be the key point or the killing point of this song Remember that and let's move on Now, you also remade Kim Hae-rim's 1994 classic Farewell for Myself for the K-drama Reply 1994 For OST. Now, what did you want to bring to the song when you took on that remake?
3: 1994년에 발매된 김혜림의 명곡이죠. 네. 날 위한 이별을 드라마 응답하라 1994 OST로 또 리메이크를 해서 부르셨잖아요. 이 제안을 받으셨을 때 어떤 결심을 하면서 부르셨는지 궁금해요.
0: 리메이크는 원곡을 뛰어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적어도 디아가 리메이크 했다라는 그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제 감성으로 부르면 어떤 분위기가 날지를 이제 편곡자분들이랑 굉장히 많이 의논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2: Okay, so remaking an original song, it always comes with quite a lot of pressure because it's really hard to be better than the original. So she thought a lot to herself and people would be expecting a lot from her as well, right? The remake of this song by Dia. So in order to add her own emotions to the song, she had a lot of discussions and talks with the producers.
1: Oh, 좋습니다. All right.
2: Well, you're known as an incredible vocalist, but what do you still find difficult, I guess, about singing?
3: 가창력 끝판왕이라는 소리를 워낙 많이 들으셨을 아, 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면서 여전히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요?
0: 17년째 찾아 나가는 중이긴 한데 네. 디아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음색과 그런 창법 네.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도 찾아 나가고 있어요.
2: 아, 네. All right. So she's been singing for 17 years, but she's still exploring and experimenting. What would be the key unique characteristic of Dia? Like what would be her singing technique, method, her style that would make people realize or recognize that it's sung by Dia? Oh, okay.
3: 아까 리허설 때 네. 저희 PD님께서 네. 디즈니 목소리 같다고 하셨거든요. 디즈니 공주 같다? 약간 네. 그게 또 독특한 음색의 아. 이제 캐릭터의 스타일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0: 아, 네네. 제가 사실 장르의 폭이 좀 넓은 그쵸? 편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자랑하나 하는 이제 그런 말이 아니라 네네. 고민이기도 해요. 이게 딱 하나만 잘하면 좋은데 이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으니까 네네. 그래도 디즈니도 저의 큰 강점이긴 합니다.
2: So, you know, she really sounds like a Disney princess when she sings, but because she's just talented in so many different genres, it could sort of come to her as a concern because she can sing this, she can sing that. But I think that versatility is what makes her unique.
3: 근데 그렇게 다양하게 부를 수 있다는 게 또 큰 장점이자
0: 네,
3: 특징인 것 같아요.
0: 복이라고 생각하고
2: 있어요. Yeah, of course. It really is her character. Now, how do you bring then your own emotion and character usually into a song?
3: 이렇게 다양한 노래를 하실 때 자신만의 감성과 매력을 담는 디아님의 방법이 있을까요?
0: 곡의 해석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노래를 가르치기도 많이 가르쳤는데 네. 아무래도 자기 색깔이 묻어나려면 네. 같은 가사더라도 이걸 내가 어떤 말투로 부를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2: 아. 네. So her key method would be to interpret the song. Even if you're singing the same song, depending on how you interpret it, the emotion comes out differently. And that's what she thinks about a lot before singing a song. Well, you know what? I think our crunchers have been waiting

0: Oh, wow. That was just beautiful. And it seems like I went to Neverland, this fantasy world, through her song just now.
1: 뭔가 이 네버랜드라는 환상의 세계 속에 갔다 온 기분이었습니다.
2: 아, 네, 네. 맞아요. 이 노래 사연이 있어요.
0: 오, 뭐죠? 네. There's a story behind this song.
2: 이게 사실 네. 제 조카를 위해 쓴 곡이거든요.
0: 네네 네. 조카 영상 봤거든요.
2: 아 보셨어요? 네. 아 네.
0: So it's actually written while thinking about her nephew, and I've seen videos of her nephew on her Instagram.
2: 네 제가 조카랑 네. 조카가 다섯 살 때부터 네. 같이 게임을 했어요.
0: 아, 정말요?
2: 근데 그 게임은 이제 숲도 만들고 집도 짓고 모래성도 쌓고 이런 게임인데 네. 어느 날 이제 조카가 점점 크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0: So when her nephew was 5 years old, they used to play this game together. You would build forests, house, and like their little mini world of their own. But as he grew older, he wouldn't come online anymore and play with her.
2: 네, 그래서 이제 저 혼자 덩그러니 이제 들어가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네. 그 섬은 이제 절대 사라지지 않잖아요. 네. 그 게임이 망하기 전까지는.
0: 네.
2: 근데 동그란이 남은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0: 어...
2: 네. 조카는 이제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0: So it was really sad to see that island that they have once built together just remain there without her nephew, but just her alone. And that made her feel really sad.
2: 네, 그래서 조카가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됐을 때 우리도 이제 어린 시절에 하던 게임 이제 오랜만에 보면 되게 마음이 뭉클하잖아요.
0: 그쵸. 분명 기억은 날 거예요.
2: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어린 시절의 향수가 떠오르면서 굉장히 힐링이 되는데 아, 제 조카도 나중에 커서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0: 그런 마음을 듬뿍 네. 담은 그런 곡이군요.
2: 네.
0: 어, 네. So she wanted her nephew to remember that time he had spent with his aunt playing the game. And you know how we become nostalgic when we think about our childhood days, right? Thinking about the games that we played. And she just wanted to make sure that her nephew would also remember this precious time. And she wrote that very story into this song. All right. Well, it was just beautiful. And we have Cruncher sending in lots of comments as well. 우리 크런처들도 네, 댓글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2: 네, 네, 네.
0: All right. LYFFTH751 is saying, I close my eyes and I'm suddenly 10 years old again.
1: 눈을 감고 들으니까 갑자기 10살 다시 된 것 같다.
2: 와, 제가 바라던 거예요.
0: That's what she wanted you to feel. Amazing.
2: All right. 감사합니다.
0: Thank you. And Vinyl and 5554 is saying that soft vocal tone is absolutely addictive.
1: 아, 이 목소리 톤이 너무 중독적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2: Oh, thank you so much.
0: And Aiden L1865 is saying this is ridiculously beautiful.
1: 말도 안 되게 아름답습니다.
0: More coming in. Haiyan Hong saying one listen was definitely not enough.
1: 한 번만 듣기엔 너무 아쉬웠다. 부족하다라고 해 주셨어요.
2: 이거 방송 끝나고 한 100번 들어주세요.
0: You can listen to it 100 times after this song. And we do have one more live coming up soon, so do stay tuned until the end with us. All right, now next song that we'll listen to is actually what many K-pop fans consider a hidden gem. It's Another Boy.
1: 자, 다음 곡은 K-pop 팬들의 명곡으로 꼽히는
2: 아, 네. 네.
1: Another Boy 살짝 들어볼까요?

0: Well, it's been a while since you heard this one, right? How do you feel? 이 곡 오랜만에 들으셨죠?
1: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0: 어떠세요?
1: 이거 제가 고등학생 때 불렀던 곡이거든요.
0: 정말 오랜만이죠?
1: 네, 네 맞아요. 추억의 곡이죠.
0: Oh, wow. This is actually a song that she sang when she was in high school, and it was a while ago, and she feels quite nostalgic, bringing back memories from the past, listening to the song. Well, you're amazing at emotional ballads, but your R&B groove is just as amazing. It's incredible. Does that come naturally, or do you like train yourself and practice?
2: 네, 발라드의 애절함도 타고나셨지만 이 곡처럼 네. 이 R&B 그루브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1: 네.
2: 근데 이게 타고나는 건지 아니면 따로 훈련을 하시는 건지.
1: 제 안에 네. 그 코리아 뽕기가 있어가지고 네, 완전히 딱 정말 진한 R&B까지는 제가 부르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So she has that very Korean typical style energy in her, groove in her. So in order to become really R&B-like groove, she needs a lot of training to bring that out from her, is what she said. All right, well, it's still incredible. It's amazing. You have such a wide musical range, like we said earlier. Is there a genre you haven't fully shown to the public yet, but would love to explore on stage one day?
2: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음악 스펙트럼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1: 네.
2: 네, 아직 대중에게 다 보여주지 못해서 언젠가는 꼭 무대에서 터트려보고 싶다 하고 아껴둔 장르가 있을까요?
1: 저 사실 영화 음악을 정말 좋아해가지고요.
2: 네네.
1: 아직까지 제가 직접 만들지는 못했지만 네. 오케스트라가 아~ 정말 많이 흡연이 네. 된 음악을 만들고 싶어요.
0: Oh, amazing. Okay, so 네. Dia, she loves movie music. She wasn't able to make one herself yet. I'm sure she will soon. She wants to later on sing with a full orchestra as the background one day.
1: 네, 그래서 제가 약간 디즈니 목소리도 네네. 연상이 된다고 네. 하셨잖아요. 좀 드라마틱하고 스토리가 느껴지는 보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2: 네네.
1: 그걸 극대화한 장르들을 좀 많이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2: 너무 네. 잘 어울리고 웅장하고 멋있을
1: 네,
2: 것 같아요. 막
1: 네.
2: 상상이 되네요.
1: 감사합니다.
0: 네. So I can imagine, but because she has that Disney princess-like voice, right? And when she sings, she has that ability to tell a story through her songs. So if she's able to sing with that whole orchestra behind her, then it's going to be amazing. And that's one thing that she wants to try out one day later on. And I'm sure she will be able to do very soon. All right. And then we cannot not talk about this. It's something only you, Dia, do. Your famous lying down live. So songs that are hard enough standing up, but you sing live.
2: 디아님만이 소화해내는 독보적인 컨셉이 하나 있죠. 누워서 부르는 라이브.

0: idea singing 안녕 or goodbye. I feel so good and my heart is pumping. Like
1: 심장이 두근두근거려. 너무 좋아가지고.
0: 아, 감사합니다. And our crunchers are sending in more comments.
1: 댓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Blue Q4FT is saying still my favorite with a heart.
1: 최다 하트까지 보내주셨고요.
0: THVK2022 is saying 언니 I love your song.
2: thank you so much.
0: Thank you guys. Now user K1177 is also saying I don't know why but this song is making me want to cry.
1: 왠지 모르겠는데 눈물 날 것 같다 라고도 해주셨어요.
0: And Sochi Tanim is saying 3365 is saying this is going straight to my healing playlist.
1: 제 힐링 플레이리스트에 바로 넣겠습니다. 이 곡.
2: Thank you so much.
0: And Dean _ Nuna is saying her voice is like a warm blanket on a cold rainy evening.
1: 춥고 비 오는 밤에 따뜻한 담요 같다라고 해 주셨어요. 이 노래가.
3: 와, 이거 네. 엄청난 표현인데요.
1: 그죠? 네. 되게 시적이고 네. 감성적이고 좋네요.
0: Well, thank you so much for making us feel all those good emotions.
1: 이 수많은 감정들을 느끼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2: 아,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talk now. There's one Dia song that I really wanted to introduce to our crunchers, and that's Season of Green.
1: 이번엔 디아님의 곡 중에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 노래인데요. 초록의 계절 잠시 들어볼까요?

0: wrote the song yourself, Tia. Could you tell our crunchers what it was about? Tia님의 자작곡이잖아요.
1: 네.
0: 네, 크런처들에게 어떤 내용을 담은 노래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1: 여름하면 네. 가장 푸릇푸릇하고 뭔가 이 세상이 굉장히 채도가 높아지는 계절이잖아요.
0: 그렇죠. So summer, it's just really green, and 네. the level of color, the saturation just goes up during that season.
1: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의 기억들이 굉장히 선명해지는 계절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
0: right.
1: 네, 그래서 이 노래도 역시 네. 지나간 날에 대한 굉장히 그 소중한 마음을 느끼면서 다시 내게 그해 여름이 이제 돌아왔다 네. 이런 메시지를 담은 곡이에요.
0: 네. 네. Alright, so when it becomes summer, like because the color is just green, like I said, the saturation goes up and you think about your good old memories, you know, and when summer comes again, that is reminded within yourself and you feel good. And that is what she thought while she wrote this very song. Well, I wonder what first got you into songwriting though?
2: 작곡은 어떤 계기로 처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1: 그냥 다 혼자 해보고 싶었어요.
0: Oh.
1: 제가 워낙에 작품을 할 때는 고집이 진짜 세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이게 다른 분들한테 이제 편곡을 맡기면 그 역시도 물론 좋지만 네. 제가 진짜 원하는 100%의 작품을 한번 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작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네, so she actually can become really stubborn when she works, when it comes to singing and music. And so she wanted to do everything from the beginning till the end by herself. Sometimes when she asks to like rearrange a song to someone else, it's not quite the way she wants it to be, right? So that is how she started writing her own songs to make everything just suit her own taste. Well, how does inspiration usually come from that?
2: 곡에 대한 영감은 어떤 식으로 떠오르나요?
1: 저 같은 경우는 일상을 다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했던 생각들이 결국엔 나중에 다 곡의 소중한 자원이 되기 때문에
0: 네. 글 쓰시는 것도 좋아하신다고
1: 네, 맞아요. 네, 글을 쓰는 것도 워낙에 좋아하기도 하고 또 제가 성향이 F적인
0: 대문자
1: 네,
0: F
1: 대문자 F여서 또 생각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친구랑 한 대화라던가 아니면 진짜 아까 조카
0: 네.
1: 네, 그냥 보통 가족이나 친구들에게서 많은 영감을 얻는 것 같아요.
0: 네. 네. So when it comes to MBTI, she's a feeling type, the F type. So she's very full, always full of emotions and she likes to write down her everyday life and that's where she gains inspiration from basically. When she's talking with her friend or for example, she shared her story with her nephew earlier, right? So everything in her everyday life could be a source of inspiration. All right, well, the lyrics and melody have such a fresh and warm feeling in this particular song. Is there a particular season or is it summer that you really like? Or is there any scenery that brings you comfort?
2: 이 노래의 가사와 멜로디가 싱그럽고 또 따뜻한 온도가 묻어 있거든요.
1: 네.
2: 네, 디아님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특정한 계절이나 혹은 풍경이 있을까요?
1: 지금 지나가고 있어서 너무 슬픈데 아, 전 네. 여름을 진짜 좋아해요.
0: 아, 역시 여름이군요.
1: 네, 여름파예요.
0: Oh, so her favorite 네. season is summer. It's already passing, sadly, but she's a summer girl.
1: 네, 그래서 제가 올해 여름은 유독 이제 한국의 많은 시골을 돌아다닐 기회가 있어서
0: 네네.
1: 초록색만 보고 다녔거든요.
0: 네.
1: 근데 그게 정말 정신건강에 좋더라고요.
0: 그랬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아 지금 약간 황금빛으로 변해가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0: Oh no. So this summer, she was able to travel around many different rural areas, like the countryside in Korea, and she was able to see all those green scenery, and that was really good for her mental health. It was quite therapeutic, but now everything's turning sort of brown because it is autumn and she's feeling a little sad. Oh, all right. Well, you've been singing for nearly 17 years, like you said. Was there ever a difficult point though when you seriously thought, oh, should I

0: stop singing and do something else, perhaps.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네. 17년 가까이
1: 네, 그렇죠. 네.
0: 마이크를 잡으셨잖아요. 네. 긴 시간 동안 활동하시면서 아, 솔직히 나 이제 노래 그만두고 다른 일 알아봐야 하나? 라고 좀 뭔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마음고생했던 적이 있을까요?
1: 실제로 그만뒀었어요. 8년 전에 그 정규 앨범을 내고 그때 반응이 이제 너무 없다 보니까 3년 걸려서 만든 앨범이었는데 네. 너무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놨었어요, 그때.
0: Well, actually, there was a point where she stopped singing once. It was 8 years ago when she released her official album, and it took her 3 years to make that. But the reaction and the feedback wasn't as big as she had expected. So that's when she stopped doing music and singing altogether.
1: 네, 그러다가 갑자기 그때 발매했던 곡이 한 4년 뒤부터 역주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다시 치료가 됐죠.
0: 네. 네. All right. So, but after 4 years, one of those songs in that album, it started climbing back up the charts again, and that's when she was healed and she got back into music and singing altogether.
2: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계속하게 만든 가장 큰 힘은 뭘까요?
1: 그냥 제 안에 무언가를 네. 계속 얘기하고 싶은 욕구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친구들한테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넌 정말 상담을 진짜 잘해준다.
0: 네네.
1: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쁘다 보니까 누굴 되게 힐링해주고 뭔가 위로해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걸 곡으로 풀어내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0: So like we said, she is a huge F, right? The feeling type. She's always full of emotions, and her friends would tell her that she's always really good at counseling other people, as in she listens well to what others have to say. And even though she went through difficult times in the past, she was able to do music again because there's always something that she wants to say through her music, like the stories and feelings, her thoughts through her music. And that's what kept her going. All right. Well, 네. it'll be nice to have a friend like you.
2: 친구분들은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1: 아, 네. 좋아해 주세요.
0: All right. Well, do you have your own way though of like coming out of these difficult times, mentally resetting or I guess getting out of a slump period?
2: 디아님만의 멘탈 복구 루틴이나 슬럼프 탈출 공식이 있다면요?
1: 전 그냥 다 내려놔요. 네, 내려놓는 걸 정말 잘해야 되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그 생각을 계속 멈추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0: 네. 계속 생각하고 거기
1: 네.
0: 머물고
1: 계속 생각해서
0: 네. So Dia just puts everything down when she is in a slump. And people aren't able to do that, which is why they always suffer, you know?
1: 그래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네. 정작 내가 걱정하고 붙들고 있던 거를 내려놓는 방법들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이 닥쳤을 때
0: 네.
1: 일단 괜찮아.
0: 아.
1: 네. 이거 다 지나갈 거야. 아. 일단 내가 이거 생각한다고 달라지지 않아. 네네. 일단 내려놓자. 생각을 끊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던
0: 것 당장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1: 네, 네.
0: So often people when they're facing difficult times they always focus on finding solutions unable to just stay there and let everything go but Dia tries to do that herself instead of going or jumping right into the solution she would just say okay don't worry too much this will bring me nowhere so just let it be and stay where you are let everything go is what she tells herself All right, that's good. Well, as you move through the seasons ahead, what kind of emotions or warmth do you hope to give people who listen to your music through your voice?
2: 앞으로의 흐를 계절들 속에서는 대중들에게 어떤 감정과 또 온도를 건네는 보컬리스트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1: 제 노래 가사들을 네. 제가 앞으로 영어로도 네. 번역을 해서
0: 아,
1: 이제
0: 네.
1: 많은 팬분들께 더 저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삶에 있어서 네. 힐링, 작은 행복, 소소한 행복을 찾아드리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2: 너무 좋습니다. So with her songs, they're in Korean lyrics right now, but she will translate them into English so that all her global fans can also listen to them in English, better understand her stories, and become a therapeutic singer who can give that healing energy to every audience. Oh, how sweet and warm. All right. Well, it's already time to say goodbye though, Dia.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네. 시간이 너무 와,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1: 시간 진짜 빨리 가는데요.
2: 네. Oh no. But how was your time with us here on Culture Crunch? 오늘 우리 Culture Crunch와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1: 뭔가 아침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네,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 네. 아까 댓글 보니까 네. 정말 노래를 한 10곡 더 부르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다음에도 꼭 또 나오고 싶습니다. 너무 아침, 즐거웠어요.
2: 저희도 너무 즐거웠고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두 곡이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All right. Well, she said when she saw all your comments after her live performance, she was really happy and she thought she can sing 10 more songs for all of you. Never, even though it's quite an early morning for her, from her standard. So we will have her definitely back here on Culture Crunch next time as well. Well, with that, we'll have to say goodbye though, but do listen to one other song by Dia. It's Paradise.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디아님?
1: 네.
2: All right. Keep

0: That's the right place. Look at here. I'm here in Jeollanam-do, and this city is Damyang. Damyang is very, very famous across all Korea for this, Daenamu, bamboo. And it's not only famous for bamboo, but for many other delicious food. So today, as a chef, I really expect a lot from the beautiful ingredients. So let's cook together with these ingredients. But before, I need a little bit more inspiration. So let's take a walk inside this beautiful environment. Oh yes, this is what I was looking for. I wanted to bring you exactly here, local food corner. Local food means all these things, beautiful ingredients and vegetables that you see are coming from Damyang, from the countryside around here. So let's shop for these very, very delicious Damyang products. Wow! Oh, 안녕하세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0: 흥분이 됐어요. 이게 죽순 봐서. My friends, this is one of the reasons I came to Damyang. And you must know this because it's so, so peculiar and very, very interesting. Try to guess this. This is bamboo, bamboo shoots. So the bamboo, when it's growing up, this is the first tender piece. So it's called chuksun in Korean language. And it's part of the diet of Korean people, especially on this region.
1: 그러면 어떻게 맛있게 먹으면 돼요?
2: 보통 살짝 데쳐가지고 이제 무침이나
0: 아 무침
2: 무침
0: 아 맞다 맞다 네. 그리고 무침하면 그런 축순의 그런 네. 식감을 살릴 수
2: 그럼요.
0: 있죠.
2: 네.
0: 그 아삭아삭
2: 아삭하고 은은한 향이 있어요.
0: 은은한 네. 향이 있어요.
2: 지금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나오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에
0: 한 번에
2: 기한식 네.
0: This is a true treasure. Not only super local, but it comes out only 1 month a year. So we are just right in time to try this. So good, so good.
1: 그러면 꼴 초무침으로 할 거예요. 근데 초무침 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아마 숟갓 같이
2: 무침으로 숟갓도 향이 좋으니까
0: 숟갓하고 오케이 이거
2: 네 두 개면 충분합니다. 네.
0: 저는 따로 다른 메뉴 만들고 싶어요. 떡갈비 만들기 위한 맛있는 고기 찾을 수 있을까요?
2: 네, 저희 종이 코너에 있어요. 가셔서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사장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어떻게 오셨어요?
0: 저는 떡갈비.
3: 떡갈비.
0: 떡갈비 하고 싶어요.
3: 오케이.
0: 이거 맛있는
3: 오케이,
0: 거 추천해 오케이, 주세요. 오케이.
3: 일단 소고기.
0: 일단 소고기.
3: 와. 그러면 가슴 쪽.
0: 아이고 가슴 쪽.
3: 아, 여기. 결이 식고 지방이 살짝.
0: 살짝만.
3: 이거는 가슴 위에 쪽. 더 육즙이 더 나온.
0: 이거
3: 제가 추천해드려요.
0: 네, 추천.
3: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아, 이거만? 담양 떡갈비는 다 빤빤 돼지고기, 소고기 맞아요?
3: 맞아요. 떡갈비는 지방이 좀 있어야 된다면
0: 있어야 돼요?
3: 이제 앞다리가 날까요?
0: 오케이. 아, 근데 그거 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따져주시겠어요?
3: 가능합니다.
0: 진짜?
3: 네.
0: 와,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장님, 저는 떡갈비 그리고 죽순 무침.
3: 네.
0: 근데 이제 술.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네.
3: 담양에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0: 한약?
3: 한약.
0: 오,
3: 너무 최고예요.
0: 너무 재밌네요. 네. 어디인가요?
3: 추성골이라고.
0: 추성골. 이거 노트예요.
3: 네.
0: 오케이. 너무 감사합니다.
3: 너무 맛있습니다.
0: 이거랑 딱 이거에 딱 쫙 끝내줘요. 잘 빠세요 오늘. 네. 안녕하세요. 맛있는 담양 고기. 죽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 선생님,
4: 예,
0: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4: 네.
0: 혹시
3: 여기 주성골 예, 마시죠?
4: 예예 예, 맞습니다.
3: 그러면 잘 드셨습니다.
4: 예, 예 아니시죠.
3: 어, 예. 감사합니다.
4: 아 멀리서 오셨네.
3: 아니 저는 사실 여기 담양 마켓에서 이거 아. 맛있는 담양의 특산물 다 잡았어요.
4: 아
3: 그렇군요. 이 담양의 유명한 술이냐고 물어봤는데 바로 주성골.
4: 알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표 술 뭔가요?
5: 대표 술은 추성주라고 해서 사찰에서 유래된 술이기 때문에
4: 와.
5: 스님들 아시죠? 스님.
3: 스님 요즘 네,
5: 스님들이 곡차로 드셨던 술이에요.
3: 아 진짜로? 네.
5: 여기 오셨으니까 에. 그러면 체험을 한번 해보고 가실래요?
3: 오, 체험?
5: 네, 아. 추성주를 간단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3: 아 진짜로? 바로 체험할 수 있을까요? 네. 와 저는 너무 궁금해서 이거 항아리? 아 여기 술 안에 있어요?
5: 이거는 증류제 증류주.
3: 아 증류주. 아 그러면 바로 증류 증류해서 그러면 이거 도수 높죠?
5: 이게 도수가 높죠. 도수가 높은데 이제 이걸 침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도수를 좀 내리쳐야 돼. 저기 소주끓여 냈을 때 65도 정도 나오니까
3: 아 그런 거
5: 그래서 이제 도수를 39도 정도로 나르쳐 가지고 이제 약재를 첨가를 하는 거예요.
3: 근데 이거 뭔가요? 자, 이게 좀 맞춰 볼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진짜 낯설지 않은 거예요. 국이자죠.
5: 우리 한국의 토속적인 약재를 다 알고 계시네. 네,
3: 왜냐면 저는 아침에 한 큰 스푼 다 먹는 편이에요. 아침마다. 오 이거 그거 베리라면 전통적인 베리 오미자죠.
5: 맞아요. 아유.
3: 예스. 오 감사합니다.
5: 이게 뭐게요?
3: 아 저는 그 시트루스 과일 같은 껍질인 것 같아요. 유자?
5: 유자? 유자가 아니고 이건 귤.
3: 아 귤, 필, 네, 그 네, 껍질. 껍질. 그러면 우리 해보시죠.
5: 네 그래요.
3: 와 네. 진짜 세요. 네. 벌써 취한 것 같아요.
5: 그렇죠.
3: 와
5: 도수가 좀 있으니 자 여기에다가 우리 박 선생님이 한번 약재를 여기다 첨가를 한번 해보세요.
3: 자 하나 이렇게 한 줌 두 오미자 진짜 맛있어서.
5: 보름 후에 이제 맛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3: 너무
5: 여기에서는 좋네요. 오셨으니까 네. 진짜 우리 이제 추성주 맛을 보셔야지.
3: 네. 오, 와, 색깔이 왕금, 왕금 색깔, 왕금 색이죠. 아, 아까보다 진짜 다르네요. 오, 여기 귤 향이 진짜 그런 은은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어?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와, 헤이즐넛, 초콜릿 그런 맛이 나요, 거의. 아마 오늘 이거 구매했던 것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오, 예.
5: 뭘 구매하셨어요?
3: 이거 담양.
5: 오!
3: 오!
5: 담양의 대표 특산물이네.
3: 이걸로 무침, 초무침.
5: 아, 예. 죽순무침.
3: 예. 조금 상큼하게. 왜냐면 여기서 그런 뒷맛으로 신맛이 있어서 초무침 한다면 너무 잘 어울릴 거죠. 그리고 맛있는
5: 오, 오. 담양의 떡갈비네.
3: 딱 와. 맞았어요. 와. 정답. 떡갈비. 오 아. 너무 너무 좋아요. 이거 떡갈비 여기 양지 앞다리 아. 같이 섞어서
5: 네. 수성주하고 컨셉이 딱 맞는 거예요.
3: 맞아요. 그리고 이거 딱 하나, 둘, 셋. 담양. 담양 한 상에.
5: 따봉이지.
3: 금욕하시죠. 와, 오, 너무 좋네. Here we go again, my friends. Look at this. My favorite part, the cooking. And today, the main ingredients. Meat coming from the farming around here. And the chuksum and the bamboo shoot. With two very amazing ingredients, I will do two very Damyang recipe. One is tteokgalbi, similar to a kind of a meatball. And one is chuksun muchim, spicy refreshing salad. So now let's start with tteokgalbi. Tteokgalbi, two kind of meat. One is daeji, pork meat, and it's the aptari, the front leg, which the Sajanim said it's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very delicious, because it has a good percentage of fat
0: and also very delicious mussel. And then Hanu. Hanu is the traditional breed of Korea. Especially this part is the chest part, the upper part.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So now let's do the mixing. So the meats are mixed. Now the vegetables. One is onion and one is spring onion. Okay, very, very fine, fine chopping. And that's it. Let's put just a little bit in the pan. And tepa, spring onion. Like this, a cross section.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담아 잘한 건데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이건 인정해줘야 돼.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전현무계획 4를 기념하는 네. 시청자 계획 2탄. 저희는 대전의 중구, 중촌에 나와 있습니다. 수락관 상공 출신이어서 무려 100년의 전통을 잇는 정기준 형님만 믿습니다.
1: 와. 맛있다.
0: 시청자 계획은 한 번도 실패가 없었어요.
2: 100%의 성공률을 자랑하는.
0: 대전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해장의 성지로 유명한 모모 전문 식당이요. 모국수로 건물 세운 집이요. 남녀노소 다 모이는 핫한 식당. 맛집이에요? 군창?
3: 제가 떼고
4: 미국에서 오자마자. 아.
0: 진짜 맛있다.
4: 인기가 없을 수가 없겠다. 중독성이 엄청나요.
0: 이제 우리가 찾지 말고 시청자한테 맡기자.
4: 전현무계획 말고 시청자
0: 계획. 네, 와. 렛츠고! 자, 가보자.
4: 그럼 오늘은 어디 가나요? 중촌까지 와서.
0: 자, 오늘도 이제 시청자 계획이기 때문에 네. 시청자 의견대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먹부로. 네. 매주 방송 재밌게 보고 있어요.
4: 그래요.
0: 먹부로는 무슨 볼 때마다 맨날 순댓국만 먹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먹으려는 모모집 자랑이나 해보려고 연락해 보내시오. 대전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해장의 성지로 유명한 모모 전문식당이요. 국물 한 입 하면 아 살아난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곳. 먹부로도 먹어보면 좋겠는데 하여간 추천해요. 이렇게 보내줬어요. 뭘까요? 우리가 맨날 이제 국밥이랑 순댓국으로 아침을 하잖아.
4: 네.
0: 이게 좀 안타까우셨나 봐. 대전 오면 무조건 이걸 먹어라.
4: 밀가루가 유명하니까 떡볶이?
0: 떡볶이로 해장을 하고 싶니?
4: 대전 분들은 다를 수도 있죠.
0: 속 뒤집혀요. 속이 쓰려.
4: 시래기?
0: 생선.
4: 북어?
0: 북어.
4: 아, 북어. 아,
0: 북어입니다, 북어.
4: 북어 해장국.
0: 우리가 대전 하면은 뭐 빵에다가 칼국수에다가 밀가루 들어간 음식들이 떠오르는데 이제 북어국을 먹으러 여기로 온다. 근데 대전의 북어국이라 이게 그렇게 막 매칭은 안 되는데.
4: 네, 처음 들었네요.
0: 그나마 조금 기대가 되는 이유가 지역이
4: 네.
0: 약간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이런 데 있는데요. 우리가 공무원 맛집도 신뢰하잖아.

0: 아, 공무 맛집 너무 좋죠.
1: 그분들이 또 가시는 데니까. 안녕하세요.
0: 떡 좀 드세요.
1: 전현무 계획입니다. 시즌 4를 출범해서.
0: 전현무 계획 아세요, 혹시?
1: 모르세요?
2: 알아요.
1: 알아요? 아, 다행입니다. 예, 우리 곽튜브.
0: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여기서 일하세요? 치과?
2: 네.
1: 아.
0: 그래서 치아가 아름다우시구나.
1: 예, 예.
0: 요 치과 근처에는 뭐 없으세요?
2: 저쪽으로 가면.
1: 어. 거 어때?
2: 거기 유명하죠.
1: 유명하죠.
2: 유명하죠.
1: 어, 유명하죠.
2: 마시고 해장.
0: 아, 역시 아시는구나.
2: 아, 네. 예. 너무 맛있어요.
1: 감사합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술 한잔 하실 때 여길 늘 간다고 하셨잖아?
0: 네.
1: 누구야? 안녕하세요.
0: 우와.
1: 우와. 병원 직원이세요?
3: 네.
1: 대전에 맛집 찾으러 왔어요.
0: 전현무 계획 아세요?
2: 남편이 너무 좋아요.
0: 전현무 계획 시즌 4로 시작했어요.
2: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0: 떡이요, 떡.
1: 이거 저 다 올라가서 다 같이 드세요.
2: 감사합니다.
1: 요. 예. 여기 많이 드세요, 여기.
4: 완전
1: 맛집이에요.
0: 맛집이에요? 완전 맛있어요?
1: 자주 와요?
4: 자주 와요.
0: 자주 와요.
1: 감사합니다. 일단은 갈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0: 잠깐만, 근데 지금
1: 불이 아예 꺼져 있는데? 너무 빨리 왔다. 뭐 끓이는 냄새 나는 것 같긴 한데.
0: 냄새는 좋은데? 냄새는 기가 막힌데?
1: 이런 상태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15분 남았다, 15분.
2: 네, 15분 남았네요.
1: 기다려야죠, 뭐. 장사하지. 오늘 쉬는 날 아니지? 무계획이라 이게 쉬는 날 올 수도 있거든.
0: 오늘은 하는 날이에요.
1: 하는 것 같아.
0: 네.
1: 안녕하세요.
3: 아, 예, 안녕하세요.
1: 아직 오픈 안 했구나.
3: 예, 30분부터 네. 오픈하는데.
1: 예. 전유무기획이라고 맛집 소개하는 프로인데
3: 예.
1: 저희 좀 먹는 거 좀 촬영 좀 해도 될까요?
3: 한 5분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한 5분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1: 네, 일단 요 떡 좀 드세요. 뜨끈뜨끈하니까.
0: 네, 네. 따뜻하게
1: 저희 포입니다. 시즌 4.
0: 시즌 4. 네. 예.
1: 뭐야? 오, 어유 셰프님이신가 봐. 옷을 딱 입으셨어.
0: 어, 안녕하세요.
1: 아유, 예.
0: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밥을 하고 있어요.
1: 아, 밥을 하고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성공. 저희 사장님 뭐 먹어야 돼? 그냥 북어국 먹으면 되나요? 네.
3: 그리고 황태구이 하나 이렇게 스타일로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기대해 봅시다. 자, 시즌 4가 됐으니까 테스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0: 예.
1: 황태가 원래 이름 뭐예요?

0: 갓 잡아 올렸어. 아, 뒤 튀고 있어. 얘를 뭐라 그래?
1: 명태요.
0: 갓 잡아 올린 건 생태.
1: 아, 생태.
0: 네. 그렇죠?
1: 맞아, 맞아.
0: 꽝꽝 올리면?
1: 꽝꽝 올리면 동태죠.
0: 코다리 뭐예요?
1: 저기. 생태를 말리면 북어잖아.
0: 말리면 북어죠.
1: 그럼 코다리는 뭐야?
2: 코다리는
1: 코에 걸면 코다리예요. 귀에 걸면 기다리고.
0: 맞습니다.
1: 네?
0: 코다리. 네. 걸러서 이제 겨울 덕장에 말리는. 반쯤 말린. 네. 촉촉해.
1: 어.
0: 그게 이제 코다리입니다. 반쯤 말려야 돼. 노가리는?
1: 노가리는 이제 말리면서 서로 얘기하면 나누면서 노가리죠.
0: 기준 뽑니다. 노가리는 알아야지.
1: 노가리 바싹 말린 거죠, 바싹.
0: 바싹 말렸어요?
1: 완전 슈퍼 건조.
0: 크기가 어땠어?
1: 크기가 적당하죠.
0: 적당한 게 아니고.
1: 크죠.
0: 크다. 절반의 확률이었어요. 노가리는 어린 명태.
1: 아, 어린 명태. 아.
0: 어린 명태를 말린 게 노가리. 북어를 설명해 주세요. 황태랑 무슨 차이가 있죠?
1: 황태는 겨울, 여름 왔다 갔다 할 때면
0: 북어는 아니고
1: 상시 말리는 걸 북어라고 하죠.
0: 상시 말린다. 아, 북어는 이제 바짝 말린 거.
1: 아,
0: 바짝 말린 거. 황태는 겨울 덕장에 말리는데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을 해서 얘를 가만두질 않는 거야. 네.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해서 황태. 그지?
1: 거의 생태 도감이네요.
0: 도감이죠. 안녕하세요.
1: 반찬이 살짝 고급 한정식 집.
3: 깔끔하다 음식이야.
1: 상견례 하는 식당 가면 하는 이런 배치 느낌이에요.
0: 상견례 해본 적이 없어서.
1: 상견례까지는 가보신 적.
0: 오.
1: 뭐냐?
0: 우와. 아니, 무슨
1: 상견례 식당인데 진짜.
0: 상견례도 상견례인데 고급 한정식 플레이팅이 되어 있네. 나 지단 올라간 북어탕 처음 봤어.
1: 아니, 플레이팅이 너무 이게 방송이라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원래 다 이렇게 나온 거죠.
4: 와,
0: 한식 조리사 자격증 시험 보는 것 같아요.
1: 진짜.
0: 또 이렇게 지단. 어떻게 먹을까요? 어떻게 먹는 걸 추천하세요?
4: 네? 예, 그냥 한번 또 잡숴 보시고, 또 이제 고추 다진 거랑 고춧가루 넣어서 한번 드셔도
0: 먹다가.
1: 예. 아, 알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네, 맛있게 드십시오.
1: 잘 먹겠습니다.
0: 수댕도 아니고 유리 그릇 진짜 오랜만에.
1: 그러니까 이거는
0: 차기.

0: やわ진한데요이거를그냥국어진액을먹는느낌인데
1: 그렇지감칠맛도너무좋지
0: 네감칠맛이야진짜진하다와
1: 진한데막진해도아니지
0: 네
1: 너무정하다
0: 이야이거진짜해장제대로되겠다
1: 어우좋다
0: 간이완벽한데아부어한번드셔보세요와너무부드러워말린생선이아니에요이정도면
1: 씹는맛을살렸어그러면서부드러워
0: 국어씹는맛이대박이다
2: 안녕하세요대전에서국어라는한채전문점을운영하고있는강연경입니다저희들이한채를씁니다
3: 저희어릴땐한채말을잘안썼거든요그래서사람들이친근하게느낄수있도록국어

0: 그거 씹는 맛이 대박이다. 와. 와.
1: 북어 부드러우니까 먹을만하지.
0: 아, 뭐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그냥. 부드러운 생선인지 몰랐네. 그냥 생선인데 이거는. 와. 밴키가 없을 수가 없겠다, 진짜.
1: 지금 이게 버섯하고 부추하고 지단이 아주 같습니다. 맛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찰짝만 도와줘. 이거 아... 하나밖에 없어. 정말 해장하러 올 때 대접받는 느낌?
0: 무서운 게 계속 들어가요, 그냥.
1: 그렇지? 네,
0: 중독성이 엄청나요. 아, 진짜 맛있다. 예술이네요. 내가 북어 해장국 걸 엄청 좋아했구나. 진짜 맛있다.
1: 맛있지?
0: 제가 이걸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몰랐어. 이 메뉴가 자주 먹는 음식은 아니니까. 식당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북어 해장국이.
1: 이런 클래스면 진짜 찾으러 오겠다. 북어 해장이다.
2: 맛있고 해장.
0: 아, 진짜 맛있다. 중독성이 아, 따로 뭘 전 넣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좋아서. 에? 에?
1: 역시 후춘 들어가야지. 이거 안 먹을래?

0: 어때요? 아, 고춧가루 향 너무 좋아. 아, 어우 좋아. 다른 음식이 됐어. 이거는 3단계로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냥 후추, 그다음에 얘네들.
1: 살짝만 넣어봐.
0: 살짝만 넣어봐.

0: 그러네요. 고춧가루만 넣어도.
1: 그거 자체가 너무 맛있어요. 그 국물이 달라지니까 그거 살이 품고 있는 육수 맛도 달라져서. 그거가 이제 없어질 때쯤 되면 이렇게.
2: 저 밥이랑 같이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
0: 밥이랑 같이 먹으면 딱이네. 김치 한번 싹 해서. 김치가 딱 좋네요.
1: 오징어 젓갈 딱 이렇게 나오고. 이거면 뭐 해장 끝이지. 근데 어쩜 이렇게 모든 재료들이 딱 알맞게 들어갔을까? 과하지 않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게 제일 힘든 거거든 사실. 기대가 많이 없는 음식인데 이세하게 더 맛있게 하는 게 더 힘들다고 난 생각하는데 이 집이 딱 그런 집이네.

0: 이것 때문에 앞으로 북어 해장국을 먹을 것 같아요, 저는.
1: 그 정도로?
0: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서.
1: 그 자체로 맛있으니까.
0: 아, 맞다. 아, 맛있어. 까먹었네.
1: 아, 황태국이 있었구나.
0: 까먹었네.
1: 너무 맛있어서 이거 나오기 전에 다 먹었어.
0: 아, 기대된다.
2: 감사합니다. 황태를 양념장 발라서 통에 담아서 냉동고에 저장해 놓습니다. 손님이 주문하는 즉시 원상

0: 이거 엄마가 옛날에 많이 해줬었는데.
1: 야, 맛있다. 가지 하나도 없어요. 형님, 내 독특해요. 매콤한 쪽은 아니고 달달한 쪽인데.
0: 고소.
1: 달달 고소. 밥반찬으로 너무 좋은데 이거.
0: 색깔에 비해서는 맵지 않아요.
1: 김치랑 같이 해서 먹어봐야겠네.
0: 우리 엄마는 아직도 있고 여긴 없을까? 기계 없어진 거야, 우리 집에?
1: 그럼 기계 하나 사드리면 될 것 같은데.
0: 아, 일을 더 시켜라?
1: 어.
0: 또 가끔 요즘 나 능가하는 것 같아.
1: 에?
0: 불효 지수가.
1: 굿? 아, 너무 좋아요. 저는 안 느끼하고 어서 해요.

0: 대전이 아니라 대전 다른 부위에 있어도 여기 올 것 같아요. 이게 생각나는 맛이야.
1: 이게 청주 천안까지 여기 올 것 같아요. 먹고 디저트로 드시라고.
0: 그렇지.
1: 식사하시고 디저트 드세요. 저희 시즌 4 새로 시작했습니다. 저녁
2: 축하드려요.
1: 아, 감사합니다.
3: 얼굴 너무 작아요.
2: 아, 진짜 최고입니다.
0: 아, 진짜요? 아니, 여기 저 근처에서 직장 있으신 거예요?
2: 아니요, 저 멀리서 왔어요.
1: 진짜요?
2: 멀리서 오는데 어디서? 목소리가 잘 좋아요. 아, 오늘 딸이.
1: 동네 맛집.
2: 내가 미국에서 오늘 왔어요.
0: 딸이에요?
1: 동생인 줄 알았는데.
0: 난 뭐 자매인 줄 알았어. 아, 진짜 괜히.
2: 오늘 방학이라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을 아침에
0: 첫끼로
1: 미국에서 오자마자.
0: 네. 미국엔 이게 없지. 이런 맛은 없지. 기분이다. 여기 내가 쏜다. 네, 쏘겠습니다. 우리 멀리서 오셨으니까 대신에 저희 프로그램 좀 많이 봐주시고 시즌 4.
2: 감사합니다.
0: 예,
1: 감사합니다. 많이
0: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왜 데리고 왔는지 알겠다.
1: 미국에 없는 맛이니까.
0: 맞아. 자, 먹친구. 딱 두 글자만 얘기하고 안 할 거예요. 근데 너무 결정적이야. 예를 들어서 막 튜브를 맞춰봤는데 여행 뭐 이런 건 거의 비슷한 급이야. 그 정도의 키워드. 이 사람 하면 퀸카예요. 끝. 퀸카라는 단어와 요즘 가장 잘 붙는 사람이야. 이거면 끝난 거야, 사실은. 알겠지?
1: 근데 형님 세대랑 제 세대랑 다르거든요.
0: 응.
1: 전 퀸카 하면은
0: 누군데?
1: 여자아이들. 퀸카. I'm hot. I'm boom. 떳떳떳.
0: 퀸카. 아하.
1: 그러면 아하.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팽현숙 쌤?
0: 왜요?
1: 그 유명하죠. 펭귄으로 성대 그 이행시 한 거. 팽현숙.
0: 아, 퀸카. 옛날에
1: 갑자기 뒤에 아 이거 또 연기가 너무
0: 팽현숙 씨로 할래요, 그럼?
1: 네.
0: 오케이. 괜찮아. 해.
1: 퀸카.
0: 아하. 아하.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라켓에 공 맞을 때 나는 소리가 좋아. 공이 살면 나도 살 것 같고.
2: 영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응원을 하게 됐어요.
1: 가족이라도 된 것 같고 그래?

0: K-Story brings you today's movie, Trust Home. A story of a girl who is fighting not to be left alone again. It is a movie that received invitations to many domestic and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As director Yoon Shin-kyung's feature film debut, two actresses who began as children and grew up on screen, Choi Myung-bin and Moon Sung-ha, impress with their nuanced acting. Talented actor Kim Tae-hoon and Yoo Da-in add stability to the cast.
1: 알바 시작했어. 지금 나 있는 곳이 어항이라면 그 집은 바다 정도?
2: 앞으로 영선이 네가 최대한 수아한테 좀 맞춰줘야겠다. 필요하면 져주기도 하라고.
3: 안심하지 마. 언제든 버려줄 수 있으니까.
1: 제가 운동 열심히 하면요. 아저씨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어요?
0: Let's watch the movie Sua's Home together.
4: 그 밑에
0: Hounded by debt, adoptive parents vanish without a word.
5: 다음부터 이러지 마. 내가 왜 네 진학 상담을 해야 되니? 보호자도 아닌데.
1: 엄마한테 연락은요?
5: 말했잖아, 없었다고. 벌써 3개월이나 지났어. 영선이 너도 그만 포기해. 어차피 피도 안 섞인 남남이잖아.
0: 15-year-old Young-sun is left on her own again. Her dream of becoming a professional tennis player looks like it might now be out of reach.
6: 좋은 기회야. 돈도 벌고 테니스도 계속 칠 수 있고.
0: Her coach comes up with an offer. A girl her age named Sua needs a training partner.
7: 먼저 한번 볼까요?
0: This is how Young-sun ends up having to prove herself. Young-sun does her best since she needs a job.
7: 스텝 신경 안 써?
0: She crushes Sua in terms of skill.
8: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6: 그럼요, 문제 없습니다.
8: 그럼 일단 3개월만 해보는 걸로 하죠.
0: Sua has a wealthy, close-knit family. Also, active support from her father, who is a former professional tennis player. To Young-sun, their home feels like heaven. Then, it is the first day of training. She gives her all.
7: 그렇지.
0: Yet, what she gets in return is...
2: 앞으로 영선이 네가 최대한 수아한테 좀 맞춰줘야겠다.
1: 네?
2: 수아 사기 떨어지지 않게 컨디션 봐가면서 조절하고 필요하면 져주기도 하라고.
0: Young-sun has been hired not to play well, but to help Sua play her best.
2: 그렇게 자신 있게 해.
5: 별거 아니네. 한참 날아다니더니 지그럭 부족이야?
0: Protected Sua doesn't even catch on that Young-sun lost to her on purpose.
1: 쉬어서 좋겠다. 아빠 수업해 주제.
0: And even though Young-sun is triggered, she has to keep her mouth shut. Is it out of pity for Young-sun?
9: 필요한 거 있으면 아줌마한테 바라고.
6: 그렇다고 집으로 데려와?
9: 당분간이야. 생판 모르는 애가 아니잖아.
0: Sua's mom arranges for Young-sun to leave the orphanage and stay at Sua's house. What's more, she gets a welcome that she's never before experienced. Young-sun begins to hope to become part of this family. In order to do that,
6: 오늘 아빠 없다고 놀지 말고 연습하고 있어.
1: 걱정 마세요. 제가 수아 연습하는 거 도울게요.
5: 네가 뭔데도 와.
0: She makes an effort to prove her worth.
1: 저도 아저씨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0: She approaches Sua's dad.
1: 여기에 아저씨 사인 해주시면 안 돼요?
0: A tennis player as his fan. Meanwhile, Sua's keeping an eye on all of this.
1: 어제 아빠랑 무슨 얘기했어?
10: 아, 별건 아니고 자세 좀 봐달라고.
1: 웃던데? 오빠가 웃었다고. 그게 아저씨 차 좀 세워주세요.
0: Sua's jealousy is ignited toward Young-sun, who is talented in a way she is not. Some days later, they are at a party hosted by a friend of Sua's father. The kids are thrown together to play tennis. It started as just for fun. But
11: 아니 근데 야, 네 딸은 취미로 한다고 하지 않았냐? 아니 그냥 뭐 선수 시켜도 될 것 같은데?
6: 잘하네. 고민 중이야.
0: Sua's dad gets the feeling as if he has lost again to his longtime rival. And he does not manage to smile even for his daughter. Just then, something no one expected. Youngsun shows what she's capable of and stages a successful comeback.
4: 좀 친해.
5: 그치. 라켓도 안 가져왔는데 게임하자길래 뭐야 했는데 대박.
1: 아저씨 아니 코치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4: 너가 키우는 애였어? 어 뭐야 진짜야?
12: 어 안 뭐.
4: 야 역시 성우가 보는 눈이 있어. 잘 키워봐. 플레이가 너랑 닮았다.
0: Meanwhile, Sua ends up taking things personally. Will Youngsun's hopes of getting a family come true?

0: a 15-year-old girl's fierce rally through life. It is the movie Sua's Home. Let's hear about what went on behind the scenes. The director says it all began with her burnout.
1: 이 영화를 좀 오래 하면서 되게 무기력해지고 또 번아웃이 온 적이 있었어요. 선택받기를 되게 기다리고만 있는 제가 너무 싫었는데 욕망을 뚫고 나가는 캐릭터를 한번 써보고 싶다. 처음에는 생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인물이 아니었으면 제가 그 시간을 버틸 수 없었던 것 같아서 저의 판타지적인 인물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했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꽂혔던 것 같아요. 붙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0: And so, Young Sun was born. Actress Choi Myung-bin portrayed changes, hope, anxiety, and survival instincts.
2: 영선이는 정말 감정의 폭이 크지 않은 친구라 처음에 감독님과 의논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영선이의 미세한 감정의 폭을 잘 담아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미세한 오묘한 갈팡질팡한 그런 감정들을 좀 잘 표현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0: Sua gradually confronts complex emotions following the arrival of Youngsun in her life. Actress Moon Sung-ha delicately portrays this emotional shift.
3: 수아를 위해서 테니스를 정말 열심히 배웠고요. 그냥 수아가 돼봐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모든 걸 수아처럼 생각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감정을 얼굴로 표현하겠다, 다 보여주겠다. 감추는 감정 없이 내가 느끼는 감정은 모두 표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수아를 연기했습니다.
1: 생동감. 이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승아 배우에게서 느껴지는 생동감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0: She worked at learning tennis, and the sport helped the actress's bond.
2: 처음에 만났을 때 굉장히 어색했어요. 잘 친해져서 연기를 같이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었는데 테니스 촬영 랠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훅 친해졌어요. 힘들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좀 생기더라고요.
3: 명빈 언니가 옆에서 계속 도와줬고 제가 공을 못 받아도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제가 개떡같이 쳐도 찰떡같이 받아줬습니다.
0: The film conveys the will to live through the character's emotions and dynamic tennis playing.
2: 영선이와 같은 사람들을 응원하게 되었고
1: 계속 도전하고 또 노력하는 임무를 통해서 오늘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내일을 또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을 관객들이 좀 느껴갔으면 좋겠습니다.
0: A story for those who seek a place to belong. It is the movie Sua's Home. That character, K-Story highlights in Sua's Home.
4: 라켓에 공 맞을 때 나는 소리가 좋아. 공이 살면 나도 살 것 같고.
0: She wants to keep playing tennis, but more than that.
4: 여기에 아저씨 사인 해주시면 안 돼요?
0: She desperately wants a family. 15-year-old Young Sun. Actress Choi Myung-bin, with her experience as child actor, delivers a passionate performance. She brings to life a character whose vulnerability and baldness coexist, delivering a performance defined by a steadfast gaze and compelling emotional acting.
1: 태풍에는 한가운데 있듯이 겉으로는 되게 조용한데 그 안에는 정말 분노로 휩싸여 있는 마그마가 있는 그런 인물을 원했었는데 제가 원하는 게 너무 다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영선이다 라고 한 번에 느꼈던 것 같습니다.
0: A chance to see talented next generation actors. A well-made coming-of-age drama, it is the movie Sua's Home.

애써 꾸미지 않아도 때가 되면 꽃은 핍니다. 수행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우고 비우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란 것은 끝없이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또 부서지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정진은 자신이 세운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정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Tang or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pastes and sauces is mainly produced with soybeans, and it is an essential ingredient in many iconic Korean dishes. Pindang, a traditional Korean fermented soybean paste, is rich in protein, and it has provided a rich flavor to a lot of Korean dishes. As a four-generation business, Taewa Food has produced different types of jang or fermented pastes. We look into Taewa Food, which has introduced the excellence of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pastes to the world. Taewa Food is located in Yangsan, Gyeongsangnam-do Province.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Gyeongsangdo-style doenjang, which has a chunky texture with noticeable and large soybean particles. And it has also produced ganjang, a naturally fermented soy sauce with a rich flavor. The company has developed soy-type products with traditional pastes, and it aims to mak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1: 태화 식품은 1945년 부산 범일동에서 시작하여 80년 이상 작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 대표 제품 범일콩된장은 부산 경남 지역 식당 사장님들 사이에 이게 없으면 장사를 못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신뢰받는 제품입니다. 80년이라는 기간 동안 4대를 이어오며 저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철학은 감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80년 이상의 역사를 함께 해주신 임직원과 지역사회의 좋은 제품으로 좋은 일자리로 또한 기부를 통해 보답하겠다는 마음이 저희 경영 철학입니다.
0: Under its own brand, Pomil,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Pomil soybean paste. Doenjang, which is produced with a traditional method, has a savory taste. And it can be used for different Korean traditional dishes like doenjang stew or seasoned chili peppers.
2: 범일콩 된장은 80년 세월 동안 부산 경남 지역 식당 사장님들 입맛을 책임져온 제품입니다. 콩 함량이 업계 최고 수준으로 찌개를 끓였을 때 구수한 맛과 함께 텁텁하지 않고 깔끔한 뒷맛이 특징입니다. 특대입자 제품은 콩알의 식감을 느낄 수 있어 시골 된장 같은 정겨운 수고 소입자 제품은 부드럽고 깔끔한 국물 맛을 냅니다. 이렇게 범일콩 된장은 콩알을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만의 강점입니다.
0: Also, 곰표 pickling sauce is another main product. When pouring the sauce into the ingredients, consumers can produce jangatji or Korean soy sauce pickled vegetables more conveniently. As the product offers a deep taste of jangatji without the fermentation process, it has gained popularity among consumers.
3: 곰표 장아찌 간장 소스는 누구나 간편하게 맛집 장아찌 느낌을 낼 수 있도록 개발한 제품입니다. 단순히 편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80년의 양조 노하우가 담긴 저희 간장을 베이스로 사용했기 때문에 채소 본연의 아삭함은 살리면서 속까지 깊은 감칠맛이 배어듭니다. 쉽고 편하게 요리하되 맛집 못지않은 깊은 풍미를 내는 것이 저희 제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0: The raw materials are delivered to the first manufacturing site, and the boiled soybean lumps are fermented to produce baeju, or a brick of dried fermented soybeans. At the second manufacturing site, the half-finished products are packed after being fermented at a low temperature. The taste of fermented pastes is easily affected by different weather conditions, so the firm has introduced a real-time temperature monitoring system to maintain the improved taste.
4: 정유의 품질을 완성하는 핵심은 온도 관리입니다. 태화식품은 1공장과 2공장에서 목적에 맞는 정밀한 온도 조율을 통해 차별화된 품질을 만들어냅니다. 1공장에서는 최적의 온도 환경에서 누룩 곰팡이의 활성을 극대화해 깊고 풍부한 감칠맛을 완성합니다. 반면 2공장에서는 철저한 살균 냉각 온도 관리를 통해 안전성과 균일한 품질을 유지합니다. 결국 이러한 온도 관리가 태화식품만의 일관된 맛과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0: As part of an effort to improve the inconvenience caused by manual production works,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system of Samsung Electronics. As a result, the automation facilities have been implemented, and data on the production site has been managed based on the smart factory solution. The automated robots have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productivity.
5: 저희 경쟁력은 전통을 데이터화한 스마트 공장입니다. 처음엔 포장 자동화 같은 기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후 MES를 활용한 설비 제어와 작업 관리 시스템까지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작업자 안전 강화, 직원들의 근골격계 부담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수확은 우리 임직원들이 우리도 노력하면 개선할 수 있다는 혁신 DNA를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0: The company has accelerated researches on soybeans as part of an effort to improve the taste of 된장. The firm has carried out studies on soaking time, temperature, moisture content, and the texture of ground soybeans.
6: 저희 연구 개발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줄어드는 전통장 대신에 장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급성장하는 소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와 식당의 인건비 부담을 해결해 줄 간편 소스, 그리고 고객의 작은 목소리까지 반영한 뾰족한 제품을 지속 개발할 예정입니다. 둘째는 전통장의 프리미엄화입니다. 알메주나 사각메주를 활용해 집된장보다 더 깊은 맛을 내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연구 중입니다. 전통의 깊이는 더 깊게, 사용은 더 편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 연구소의 목표입니다.
0: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obtained ISO and HALAL certifications to increase export and gain more ground to overseas markets. It has delivered the products to overseas supermarkets and a renowned Michelin restaurant in the US.
1: Our 태화식품의 가장 큰 목표는 100년 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처럼 유행이 빠르게 변하고 원료 가격이 널뛰는 환경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확장보다 단단한 자생력을 갖추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 공작을 도입한 이유도 결국 버밀이라는 브랜드와 우리 임직원들의 일터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입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속이 꽉 찬 된장처럼 내실 있게 성장해서 우리 지역사회와 고객들에게 자랑스러운 기업이 되겠습니다.
0: 태화 Food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keep the values of traditional Jang as well as to pave a new path for the food industry.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2: Buongiorno, 여러분. 바비입니다.
3: 저는 트리플 S 김채연입니다.
2: 팬입니다. 트리플 S. 네. Girls Don't Die 들었을 네. 때부터 저는 진짜 트리플 S에 빠졌어요.
3: 저희 네. 노래도 아시고.
2: 저는 진짜 팬입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혹시 몇 년생이에요?
3: 저 2004년생, 23살입니다. 한국 나이로.
2: 똑같은 띠예요. 우리 짠나비.
3: 원숭이 띠. 짠나비.
2: 네. 둘 다 멍키.
3: 멍키.
2: 여기 있는 거. 네. 네. 자, 그럼 네. 오늘 우리 왜 여기 처음 만나는 거예요?
3: 오늘 넘버원 K-POP을 하러 왔는데 외국인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한국 음식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2: 요즘에 진짜 전 세계 제일 핫한 푸드 트렌드 K-푸드죠. 이거보다 더 한식일 수 없어요. 완벽해요.
3: 이거 유행이라고 들었어요.
2: 와!
3: 오,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2: 바삭바삭하네.
3: 너무 맵다. Who make this?
2: 전 세계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런 경우 무조건 강추.
3: 강추. 근데 저희가 오늘 맞춰야 할 숫자가 있대요.
2: 맞춰야
3: 되는 뭘 맞춰야 숫자? 되죠? 뭐, 무슨 숫자죠?
2: 무슨 숫자야? 1300만 한국 라면 엄청나게 하대요. 네. 아마 라면 판매량?
3: 아니면 약간 뭐 맛집 리뷰 수? 방문자 수?
2: 잘 모르겠어요. 오, PD님.
3: 뭐예요?
2: 공개.
3: 여기예요? 아. 어댑터? 네?
2: 따단 물음표. 따단 물음표. 따단. 아마?
3: 에? 편의점? 신용카드? 카드? 편의점 배경 아니에요?
4: 고객들의 편의점 신용카드 결제 번지.
3: 1300만이에요, 그게?
2: 헐, 진짜로?

0: 정수기도 있고.
1: 맞아요.
2: 한국 편의점이 이제 핫한 이유가 직접 만들어 먹는 그 꿀조합이 있어서잖아요.
3: 꿀, 하니, 조합, 베이링. 꿀, 스윗한 만큼 이거 좋은 베이링, 맞죠?
2: 맞아요, 개꿀.
1: 네, 개꿀, 맞아요, 그런 거.
3: 쌀떡궁합도 있어요.
2: 오, 쌀떡궁합, 맞아요. 네,
3: 쌀떡궁합도 있어요.
2: 저희도 안 먹어볼 수가 없겠죠?
1: 오!
2: 아, 이거 아세요?
1: 이거 SNS에 이거 본 적이 있어요. 바나나랑 커피, 사실 진짜 전 세계에 유명한 조합이에요.
2: 아, 이미 유명한 조합이구나.
1: 이런 조합의 이름도 있어요. 바노피. 바노피. 바노피 아시죠?
2: 귀엽다. 바노피. 그래서 첫 번째가 뚱바 라떼. 바노피.
1: 뚱.
2: 이게 뚱바라고 불러요. 뚱뚱해서 바나나 우유를 그냥 대부분 뚱바 라떼.
1: 아 근데 여기 일반 커피 네.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헤이즐넛
2: 좀 더 단 커피인가 보다.
1: 그 바나나랑 헤이즐넛도 너무 너무 좋은 조합이에요. 조합. 이거 셰프님들이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2: 네. 인정받은 조합.
1: 이것도 해외에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2: 아.
1: 네. 진짜 K편의점 특징이에요. 이렇게. 이미 얼음컵을
2: 파는 게 저도 너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스파게티에 스파, 떡볶이에 볶이해서 스파 볶기.
1: 그럼 이거 스파게티 아니죠?
2: 너무 전문적이셔서 맞아요.
1: 헤 재현님, 저는 이탈리아 사람 있잖아요.
2: 스파게티 맛 라면.
1: 오케이.
2: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아마 섞어서 먹는 건가 봐요. 이거 보면 토핑이 그냥 떡만 있는 게 아니라 어묵, 소세지도 있어서 이거는 배부르겠다, 먹으면.
1: 진짜 소세지 향이 많이 나요. 와, 맛있겠다. 제가 다 섞여줄 거예요.
2: 처음 만들어봐. 첫 번째는 좀 단 버전.
1: 특히 이런.
2: 오케이, 커피 이 정도. 섞이는 게 예쁠 거예요.
1: 오, 와.
2: 단 버전이에요, 이거는.
1: 우주의 에펙트. 네, 그런 거 있어요.
2: 뚱바라떼 완성. 너무 간편.
1: 저도 완성. 이렇게 예, 스파게티 완성됩니다.
2: 사회생활.
1: 감사합니다. 아, 야, 이렇게?
2: 이거 위생을 위해서 이게 빨대 손으로 꼽으면 입에 닿는 부분이니까.
1: 역시.
2: 셰프님은 헤이즐넛 커피가 더 좋으세요? 바나나의 그 단 게 좋으세요?
1: 원래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 에스프레소 원래 그런 진짜 쌉쌀하잖아요.
2: 에스프레소 노래 좋아해요.
1: 에스프레소 노래?
2: 사브리나 카펜터.
1: 아, 저 들어본 적이 없어요.
2: 아니요, 이거 들으시면 알아요. 디디다니 나나나는 세아가소. 아, 이 노래 들으면 아실 건데. 자막에 넣어주세요.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
1: 사브리나 카펜터, 안녕하세요. 우리 한국에서 팬 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헬로, 카펜터.
1: 자, 그러면 Salute, Chin Chin, Combe.
2: Salute.
1: Salute.
2: 오. 달다.
1: 근데 맛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음료보다는 디저트라고 생각해요.
2: 그러니까 디저트다. 라떼다.
1: 저 벌써 영감을 받았어요.
2: 네.
1: 커피 맛 나는 케이크 플러스 위에 바나나 아이스크림. 이렇게 진짜 식당에서 제공할 수 있는 네. 디저트인 것 같아요.
2: 맛있겠다, 이름만 들어도. 네? 스파 붓기도 한번.
1: 맞아요. 우리 조합. 좀 주세요.
2: 감사합니다.
1: 그러면.
2: 스윗하시다.
1: 많이 스윗합니다.
2: 이렇게만 먼저 먹을게요.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1: 맛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식감 이렇게 입안에 느낄 수 있어요. 소시지, 그리고 어묵, 그리고 떡, 스파게티, 가짜 스파게티 식감 이거다. 그러니까 떡, 그리고 매워요?
2: 조금. 너무 매워요.
1: 맵찔이에요?
2: 아니, 맵찔이라서. 어? 네, 맵찔이에요.
3: 아, 진짜?
2: 이때 마시면

0: 쭈에.
1: 감사합니다. 제 인생 최고의 스위트 씨.
2: 많이 많이 스위트합니다. 자, 재현님.
1: 네.
2: 저는 진짜 좋아하는 조합이 있어요. 편의점 좋아하는 조합이 있어요. 네. 혹시 맞춰볼 수 있을까요? 사실 삼합이에요.
3: 3가지.
2: 3가지.
1: 썩 헤이즈넛 아메리카노.
2: 커피 있어요.
3: 타르트? 크림빵?
1: 어?
2: 크림빵.
1: 맞아요?
2: 크림빵. 오케이. 크림빵. 두 번째. 아, 이거 삼합의 두 번째 요소. 아. 오케이. 근데 세 번째 거 네. 이거 단 거 아니에요.
1: 진짜요?
2: 진짜요.
1: 매운 거예요?
2: 맵고 짜고.
1: 네. 뭘까? 네.
2: 단짠 단짠. 그러면 이제 파브리시크 네, 만들어 볼게요.
1: 네.
2: 자.
1: 오.
2: 옵! 노! 아,
1: 잠깐만요.
2: 저는 서프라이즈 하고 싶어.
1: 본 것 같아요.
2: 왜?
1: 자, 저를 싫어하시나요?
2: 세 번째 삼합의 거. 누구? 짜잔!
1: 진짜 김치잖아.
2: 한식의 상징, 김치.
1: 와!
2: 와! 왜 흥분이 되지 않아요? 왜요? 저
1: 김치 아메리카노.
2: 믿어 주세요. 자, 이제 먹어 보죠.
1: 좋아요. 좋아요. 크림 진짜 많다.
2: 김치. 보지 마세요. 적당히.
1: 이게 흐린 눈하고 보면 딸기 같아요.
2: 네, 딸기라고 생각하세요.
1: 네.
2: 이렇게 이탈리아 사람 입장에서 네. 라면 스파게티 아까 봤을 때 좀 똑같은
1: 그런 느낌이었어요.
2: 그런 느낌, 똑같은 스파게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치, 이제 이렇게 덮어서
1: 아, 안 보이게.
2: 네. 입안에 서프라이즈예요.
1: 벌칙 아니죠? 오, 감사합니다. 오, 멤버들. 먹으러 와. 먹어볼게요.
2: 네. 오케이. 이런 우리 이런 아, 이렇게. 자.

0: 무슨 피하셨나?
1: 커피.
0: 안
1: 넣어? 와, 이게 무슨 맛이지? 참 크림밤 귀치 아메리카노만.
0: 생각해보면 크림 지방감 있어요. 그리고 김치에 발효된 산미.
1: 네.
0: 그리고 커피 토스트한 쌉싸름 맛도 있어서 잘 어우러지지 않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1: 취향에 따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림빵은 우유. 편의점에 사실 맛별로 다 팔잖아요. 약간 멜론 우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랑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0: 바이바이. 아리베데치. 차오.

0: That's the right place. Look at here. I'm here in Jeollanam-do, and this city is Damyang. Damyang is very, very famous across all Korea for this, Daenamu, bamboo. And it's not only famous for bamboo, but for many other delicious food. So today, as a chef, I really expect a lot from the beautiful ingredients. So let's cook together with these ingredients. But before, I need a little bit more inspiration. So let's take a walk inside this beautiful environment. Oh yes, this is what I was looking for. I wanted to bring you exactly here, local food corner. Local food means all these things, beautiful ingredients and vegetables that you see are coming from Damyang, from the countryside around here. So let's shop for these very, very delicious Damyang products. Wow. Oh, 안녕하세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0: My friends, this is one of the reasons I came to Damyang. And you must know this because it's so, so peculiar and very, very interesting. Try to guess this. This is bamboo, bamboo shoots. So the bamboo, when it's growing up, this is the first tender piece. So it's called chuksun in Korean language. And it's part of the diet of Korean people, especially on this region.
2: 그러면 어떻게 맛있게 먹으면 돼요?
3: 보통 살짝 데쳐가지고 이제 무침이나
0: 아 무침
3: 무침
0: 아 맞다 맞다 네. 그리고 무침하면 그런 축순의 그런 네. 식감을 살릴 수
3: 그럼요.
0: 있죠.
3: 네.
0: 그 아삭아삭
3: 아삭하고 은은한 향이 있어요.
0: 은은한 네. 향이 있어요.
3: 지금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나오는데 이제 1년 한 번에
0: 한 번에
3: 기한식
0: This is a true treasure. Not only super local, but it comes out only 1 month a year. So we are just right in time to try this. So good, so good.
2: 그러면 꿀, 초무침으로 할 거예요. 근데 초무침 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아마 숟갓 같이,
3: 같이 무침으로 숟갓도 향이 좋으니까
0: 오케이
3: 네, 숟갓하고
0: 오케이 이거
3: 네 두 개면 충분합니다.
0: 네, 네. 저는 따로 다른 네. 메뉴 만들고 싶어요. 떡갈비 만들기 위한 맛있는 고기 찾을 수 있을까요?
3: 네, 이거 저희 종이포에 있어요. 가셔서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0: 저기서.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오 사장님 안녕하세요.
4: 어,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어떻게 오셨어요?
0: 저는 떡갈비.
4: 떡갈비.
0: 떡갈비 하고 싶어요.
4: 오케이.
0: 이거 맛있는
4: 오케이,
0: 거 추천해 오케이, 주세요.
4: 오케이. 일단 소고기.
0: 일단 소고기.
4: 어, 와. 그러면 가슴 쪽.
0: 아 이거 가슴 쪽.
4: 가슴 쪽.
0: 가슴 쪽.
4: 아, 여기. 결이 짙고 지방이 살짝.
0: 살짝만.
4: 이거는 가슴 위에 쪽. 더 육즙이 더 나온.
0: 이거.
4: 이거 제가 추천해 드려요.
0: 네, 추천.
4: 오케이.
0: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만? 담양 떡갈비는 다 빤빤 돼지, 돼지고기, 어, 소고기 맞아요?
4: 어, 맞아요. 떡갈비는 지방이 좀 있어야 된다면
0: 있어야 돼요?
4: 네, 앞다리가 낫다.
0: 오케이. 아 근데 그거 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따져주시겠어요?
4: 어, 가능합니다.
0: 어, 진짜? 네. 어. 오, 와,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장님, 저는 떡갈비 그리고 죽순 무침.
4: 네.
0: 근데 이제 술.
4: 아
0: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4: 아 네. 담양에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0: 한약?
4: 한약.
0: 오,
4: 너무 최고예요.
0: 너무 재밌네요. 아, 네. 어디인가요?
4: 추성고울이라고. 추성고울.
0: 이거 노트.
4: 네,
0: 노트.
4: 네, 어.
0: 오케이. 어 너무 감사합니다.
4: 너무 맛있습니다.
0: 어 이거랑 딱 이거에 딱 쫙 끝내줘요. 잘 빠세요 오늘. 네. 어, 안녕하세요. 어 맛있는 담양 고기. 죽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 오 선생님.
5: 예,
0: 선생님.
5: 예,
0: 아, 안녕하십니까.
5: 네.
0: 어, 혹시
4: 여기 주성콜 네, 아시죠?
0: 예, 예. 맞습니다.
4: 그러면 잘 찾았습니다.
0: 예, 예, 예 아니시죠.
4: 예. 감사합니다.
0: 아, 멀리서 오셨네.
4: 아니, 저는 사실 여기 담양 마켓에서 이거 맛있는 담양의 특산물 다 잡았어요.
0: 아, 그래서
4: 거기 담양에 유명한 술이냐고 물어봤는데 바로 주성콜
0: 말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표 술 뭔가요?
1: 대표 술은 주성주라고 해서 사찰에서 유래된 술이기 때문에
0: 와
1: 스님들 아시죠 스님?
4: 스님들이
1: 곡차로 드셨던 술이
4: 아 진짜로?
1: 네. 여기 오셨으니까 그러면 체험을 한번 해보고 하실래요?
4: 체험?
1: 네, 주성주를 간단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4: 아 진짜로? 바로 체험 할 수 있을까요? 네. 와 저 너무 궁금해서 이거 항아리? 아 여기 술 안에 있어요?
0: 이거는 증류제예요, 증류주.
4: 아 증류주. 아 그러면 바로 증류 증류해서 그러면 이거 도수 높죠?
0: 이게 도수가 높죠. 도수가 높은데 이제 이걸 침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도수를 좀 내리쳐야 돼.
4: 아.
0: 저기 소주끓여 냈을 때 65도 정도 나오니까
4: 아 그런 거
0: 그래도 이제 도수를 35도 정도로 나르쳐가지고 이제 약재를 첨가를 하는 거예요.
4: 근데 이거 뭔가요? 자, 이게 좀 맞춰볼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진짜 낯설지 않은 거예요. 구기자죠.
0: 우리 한국의 토속적인 약재를 다 알고 계시네.
4: 네, 왜냐면 저는 아침에 한 큰 스푼 다 먹는 편이에요. 아침마다. 오 이거 베리라면 전통적인 베리 오미자죠.
0: 맞아요.
4: 예스. 오 감사합니다.
0: 이게 뭐게요?
4: 아, 저는 그 시트루스 과일 같은 껍질인 것 같아요. 유자?
0: 유자? 유자가 아니고 이건 귤.
4: 아 귤, 필, 네, 그 네,
0: 껍질.
4: 그러면 우리 해보시죠.
0: 네 그래요.
4: 와 네, 진짜 세요. 네. 벌써 취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4: 와.
0: 도수가 좀 있으니 자 여기에다가 우리 박 선생님이 한번 약재를 여기다 첨가를 한번 해보세요.
4: 자 하나 이렇게 한 줌. 오미자 진짜 맛있어서.
0: 보름 후에 이제 맛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4: 너무
0: 여기에서는
4: 좋네요.
0: 오셨으니까 네. 진짜 우리 이제 추성주 맛을 보셔야지.
4: 네. 오, 와, 색깔이 왕금. 왕금 색깔. 왕금 색이죠. 아, 아까보다 진짜 다르네요. 오, 여기 귤 향이 진짜 그런 은은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어?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와, 헤이즐넛, 초콜릿 그런 맛이 나요, 거의. 아마 오늘 이거 구매했던 것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예. 오, 예.
0: 뭘 구매하셨어요?
4: 이거 담양.
0: 오!
4: 오!
0: 담양의 대표 특산물이네.
4: 이걸로 무침, 초무침.
0: 아, 네. 죽순 무침.
4: 예. 네. 조금 상큼하게. 왜냐면 여기서 그런 뒷맛으로 신맛이 있어서 조무침 한다면 너무 잘 어울릴 거죠. 그리고 맛있는
0: 오, 오. 담양의 떡갈비네.
4: 딱 와. 맞았어요. 와. 정답. 떡갈비. 오 너무 너무 좋아요. 이거 떡갈비 여기 양지 앞다리 같이 섞어서
0: 추성주하고 컨셉이 딱 맞는 거예요.
4: 맞아요. 그리고 이거 딱 하나, 둘, 셋. 담양. 담양 한 상에.
0: 따고 있지.
4: 금욕하시죠. 와, 오, 너무 좋네. Here we go again, my friends. Look at this. My favorite part, the cooking. And today, the main ingredients. Meat coming from the farming around here. And the chuksum and the bamboo shoot. With two very amazing ingredients, I will do two very Damyang recipe. One is tteokgalbi, similar to a kind of a meatball. And one is chuksun muchim, spicy, refreshing salad. So now let's start with tteokgalbi. Tteokgalbi, two kind of meat. One is daeji, pork meat, and it's the aptari, the front leg, which the Sajanim said it's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very delicious, because it has a good percentage of fat
0: and also very delicious mussel. And then hanu. Hanu is the traditional breed of Korea. Especially this part is the chest part, the upper part.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So now let's do the mixing. So the meats are mixed. Now the vegetables. One is onion and one is spring onion. Okay, very, very fine chopping. And that's it. Let's put just a little bit in the pan. And tepa, spring onion. Like this, a cross section.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5: 코리아 이니시티브.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감사합니다. 첫 번째 들려드린 곡은 그런 날이라는 저의 2023년에 발매한 곡이고요. 오늘 미니 콘서트의 주제가 행복의 모든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곡이 되게 밝은 노래지만 또 제가 처음에 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행복해지고 싶어서 쓴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평범한 하루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작은 일상 속에 스며있는 뭔가 행복의 그런 마음들, 사랑의 마음들을 저의 느낌에 맞게 한번 만들어 본 노래입니다. 들려드릴게요.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변니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혹시 변니라는 단어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을 말하는데요. 이 노래는 제가 작년에 쓴 노래인데 이제 가족들이랑 모처럼 이제 날씨 좋은 날 공원에 가서 이제 사랑하는 저의 반려견과 함께 이제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데 그 나뭇잎 사이로 비친 햇빛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에 좀 영감을 받아서 집에 돌아와서 바로 쓴 노래인데 이 곡을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들만의 생각하시는 그런 자연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들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네. 다음 곡은 첼로를 좀 집어넣고 기타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야 좀 긴장이 좀 풀리네요. 다음 곡은요, 화이트라는 노래 들려드릴 텐데요. 이 노래는 정말 제가 사랑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또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은 가사입니다.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벌써 마지막 곡이네요.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스며들어라는 노래입니다. 이 곡은 이제 오늘 사전 인터뷰 하면서 좀 다시 그러니까 생각하게 된 곡인데, 이 노래의 제목을 팬분들과 함께 정한 노래거든요. 원래는 이 곡의 제목은 짝사랑이라는 노래였어요. 그 짝사랑을 하게 되면 뭔가 느껴지는 그런 뭔가 몽글몽글한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 마음을 좀 담은 노래인데, 결국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의 뭔가 표정이나 뭔가 말투나 그런 뭔가 분위기를 나도 모르게 좀 따라하게 되잖아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곡을 스며들어라는 노래를 정했는데, 이 노래 한번 들으시면서 혹시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계시다면, 혹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함께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 스며들어 들려드릴게요.

0: 당도원이 이란 곳 인당수라 대천 바다 한가운데 바람 불고 물결 저한 게 뒤섞여 젖어진 날 갈 길은 천리 말리야 담고 삼면이 엄마 어둑첨 그러자 천재적 마흔이 간신히 떠들어와 대점 머리 탕탕 물결은 화르르르르르르 출렁 출렁 고사국 영좌이하 황황급 급하여 고사기계 자릴째 섬살로 밥 짓고 곤소 잡고 동술 오색 탕수 삼색 시과를 밤에 찾아갈라놓고 산또 잡어 큰 칼 꽂아 기는 듯이 받쳐놓고 부가를 두리둥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
1: 다. 아, 얼쑤. 아,
0: 하나 시배를 모아 이제 물통 언여루에 후생의 분을 받아 다 갖기 위어 번이 막대한 공이 아니냐. 그저 북을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
1: 아, 얼쑤.
0: 우리 선의 24명 상고로 위어 파여경세 우경열의 표백 고사를 드리더니 오늘날 인당수에 인재소를 드리고자 동해신 남명이며 서해신 고승이며 남해신 중용이며 북해세로가이며 강한지장과 전택 지군이 하감하여 봄소서 그저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 아!
1: 헐! 다
0: 침낭장 급히 문에 들라 여보시오 선인님 내 도화동이요 어디쯤이라 있소 도화동이 제일이 운에만 자오 컨디가 도화동이오 아이고 아버지 불효여식 청인은 요만 생각하옵시고 어서서 눈을 떠서 대명 지은지를 다시 봅소서 글랑 염려 말고 어서 그 대문에 달라
1: 얼쑤
0: 성화 아가치 제초거니 침청이 거동가라 샛별 같은 눈을 감고 치마폭을 무릅쓰고 대전으로
1: 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2: 고수가 무대 중앙에서 북을 친 아주 특별한 무대 감상하셨습니다. 조용수의 일고 만나보셨고요. 우리 조용수 명인 만나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첫 번째 무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무대를 구상하신 이유를 먼저 여쭙고 싶어요.
3: 사실 그 장단 치는 주자들은 악기나 판소리나 항상 보조 역할만 해왔던 일이었기 때문에
2: 네.
3: 예, 고수도 네. 하나의 그 전공자로서 좀 같이 돋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정체성을 좀 갖고 싶고요. 그 전공자로서 옆에서 보조하시는 분들도 좀 더 주인공이 됐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에 준비하게 됐습니다.
2: 그 악기 자체를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주인공 악기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그렇죠. 생각이신 거네요.
3: 네, 그렇습니다.
2: 네. 아, 근데 저는 그 이런 생각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참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지 개인 고법 독주회도 하셨더라고요.
3: 네, 그렇습니다.
2: 네.
3: 예,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2회 예, 개인 발표회를 했습니다.
2: 네.
3: 그리고 고수가 개인 발표회를 하기는 참 많이 드물고요.
2: 그렇죠.
3: 오로지 소리하고만 소리북 이렇게 한번 짜봤어요. 그 구성은 뭐 흔히 뭐 소리 한 대목하고 북이 반주하고 소리 한 대목하고 북이 반주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각 오바탕을 루파별로 뭐 춘향가만 해도 여러 루파가 있듯이 그걸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관중들한테도 서비스하고 또한 고법을 전공하는 이 전공자들이 좀 더 용기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고수하면 항상 그 보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주인공도 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저는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후배들한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제가 우선 먼저 하고
2: 사실 이제 저는 국악 콘서트 판을 하면서 국악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듣는 말 중에 일고수 이명창 이런 말이 있잖아요.
3: 네네.
2: 그러니까 판소리를 하면서도 명창의 소리보다 북소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3: 그렇죠. 고수가 잘못하면은 모든 게 다 죽고 고수가 또 열심히 뒤받쳐 줘야
2: 네.
3: 예, 그 공연이 사는데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를 뜻하는 겁니다.
4: 네, 제일 중요한 건 보비라고 하잖아요. 소리를 얼마만큼 보비를 하느냐, 그 소리에 맞게 장단을 어떻게 쳐주느냐, 그 구성에 맞게 그 이면에 맞게 어떻게 장단을 쳐주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또한 더 중요한 건 저는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수가 항상 판소리 소리에 돌다리 역할도 하지만 내가 소리보다도 더 나서도 안 되고 항상 기다려줘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응원해줘야 되고 가다 보면 정말 그 이면에 맞게 가락을 넣을 때 가서 넣어주고 쭉 끝까지 마무리 질 때까지 가다 보면 그게 배려거든요.
2: 그 조용수님께서는 어떤 분에게 고법을 배우셨습니까?
3: 예, 지금은 작년에 작고 하셨지만요. 청강 정철호 선생님께 고법을 사사를 받았습니다.
2: 네.
3: 저는 이제 그 집안이 국악 집안이어서 판소리 하시는 저희 조선영 고모님께 판소리를 조금 배웠지만 이 목은 타고나지 않아서 예, 고법으로 고모님한테 배우고 또 사촌 형님한테도 배우고 여러 그 전라북도 전주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배우면서
2: 네.
3: 나중에는 94년도에 정철호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선생님께 문화재 이수증을 받고요.
2: 네.
3: 선생님의 계보는 김재선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2: 네.
3: 그분은 임방울 선생님의
2: 네.
3: 수행 고수였고요. 제일 위에 일대는 한성준 선생님, 김재선 선생님, 청강 정철호 선생님, 그 다음에 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그렇군요.
3: 예, 예.
2: 다음 무대는 해금산조를 준비하셨죠?
3: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북으로 반주를 했었고요.
2: 네.
3: 이번 해금산조는 장고로 반주를 하려고 합니다.
2: 아, 네.
3: 예, 예. 해금산조는 그 장단으로서는 진양조, 중머리, 중중머리, 국거리,
4: 자진머리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데요. 그걸 네. 다 하다 보면 뭐 한 40분, 50분 내지는 1시간인데 좀 줄여서 네. 짧은 산조로 중요한 부위만 골라서 장구 반주로 해금 산조를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2: 해금은 누가 합니까?
4: 해금은 저희 딸이 이번에 해금 산조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추계예술대학교에서 해금 전공으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2: 따님까지 국악의 길을 걷는군요.
4: 네, 그렇습니다.
2: 알겠습니다. 그럼 그 무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네. 네.
2: 자, 그럼 여러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지영희류 해금 산조입니다.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단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0: What are the chances that you'll open your eyes at the same time your alarm goes off? Oh. The odds that a bird will say hello when you open a window. Is there even a probability that steam vapors will gravitate together to one spot?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a baked croffle returns to its doughy state? You can find the probability of how I will arrange my breakfast and which foods I will eat. The odds that coffee and milk will not mix with each other, too. Every day, we have a variety of options to choose from. Whether I will stay in my lane, change lanes, or slow down, or speed up. These choices will trigger probabilities.
1: I have a coin here, and it's like this. If you grab a coin and you grab it, you grab it. 그럼 돌고 있는 순간에 이게 앞면이 뒷면인지 모르잖아. 근데 이게 잡아서 보면 이제 앞면이 뒷면이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동전이 돌고 있어서 얘가 앞면이 뒷면이 헷갈리는 거네?
2: 맞아, 맞아. 그 비유로 할 거야? 수가 있어. 그 돌고 있을 때가 양자 상태라고 비유해 볼게. 그 앞면일지 뒷면일지 두 상태가 더해져 있다. 라고 비유를 해 볼게. 모르잖아.
1: 모르지. 이게 돌아가는 동안에 이게 모르잖아. 앞면 뒷면인지 모르지.
2: 모르잖아. 그걸 이제 중첩이라고 표현해 볼게. 빙빙 돌고 있어. 근데 내가 안 보고 있을 땐 모르겠는데 딱 봤어.
1: 돌고 있는 걸 봤어?
2: 봤어. 본다는 행위 자체가 앞면 뒷면을 결정해버려. 그러니까 측정하는 순간 결정이 된 거야. 근데 이거는 확률로 결정되겠지.
1: 확률로.
2: 나 정확하게 앞면 뒷면을 선택할 수는 없었던 거잖아. 그냥 너가 그치. 측정이라는 걸 선택했고 측정의 결과는 주어지는 거야.
1: 이 일상생활에서는 던져서 보면 던지는 동안에 관찰을 해도 모르는데.
2: 관찰해도 모르잖아.
1: 모르는데.
2: 그냥 들고 있잖아.
1: 들고 있지만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그게 아니라
2: 아니에요.
1: 관찰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어떤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야.
2: 만들 수 있지.
1: 관찰자가 영향을 주는 거야.
2: 관찰자가 영향을 주는
1: 거야. 빛이 이렇게 쏘면은.
2: 바로 이렇게 땅 튕겨서 빙빙 돌 때 고속 카메라 찍어. 그래서 알려고 딱 찍는 순간 앞면, 뒷면 그것도 무작위로 결정돼 버리는 거야. 양자역학에 따르면 선택한다는 그 행동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의 결과로 뭐가 나올지는 알 수 없어. 우리가 보통 진진사 대천명 이러잖아. 뭐하를 할 때 최선으로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는 거야. 내가 관찰했을 때 다음번이 뭐가 나올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야.
1: 알 수 없는 거지. 아까 그랬잖아. 어떤 관측을 하면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 만들어져서 고정화돼 있잖아. 그러면은 사람도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2: 원칙적으로 그렇지. 내가 갑자기 여기 있다가 여기를 확 갈 수도 그러니까. 있는 거야. 원칙적으로. 하지만 그런 확률은 굉장히 적지. 내가 여기 있을 확률이 99.999%고 옆에 있을 확률이 0.0001%인 거야. 실제로는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낮지만 원칙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어. 물리학에서는 어떤 게 0%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혹은 이건 100%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 그런 거 없거든. 항상 그 중간이야.
1: 확률인구나.
2: 확률이야.
1: 특히 양자역학의
2: 양자역학이 특히 양자역학의 확률이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100%는 아니지.
1: 100%는 아니고.
2: 내가 옆으로 이동을 갑자기 이동할 확률이 0%는 아니야. 굉장히 낮지. 1 나누기 0이 100만 개쯤 붙을 수 있지. 하지만
1: 100%라는 건 물리학적으로는 없구나.
2: 100% 0%는 없다.
1: 양자역학이 나온 이후로는 물리현상에서 100%나 0%는 없는 거구나.
2: 그렇지.
0: Let's explore time where the quantum effect occurs, in which time exists everywhere and nowhere and is determined by probability in the moment when it is measured.
2: 생각은 좀 이상한 게 있어. 왜냐면 미시 세계에서는 시간이 안 간다고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시계의 시간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흐름은 없다고 볼 수 있어. 왜냐면 전자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무슨 상관이야. 전혀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미시 세계에는 시간 흐르지 않는 거야.
0: At the nanoscale, the passing of time is not visible. There is only motion of which the before and after are unknown.
2: 걔네들은 시간이 없는데 나는 시간이 있잖아.
1: 시간이 있지.
2: 늙잖아. 자, 그럼 시간은 중간 어디서 생긴다는 거 아니야. 미시 세계는 없다가 거시 세계, 내가 거시 세계인데 중간에 발생하는 거지. 그건 뭘까? 예를 들면 언제 발생하는 걸까?
1: 그거
2: 되게 궁금하잖아. 아, 되게 궁금하거든
1: 사실은.
2: 근데 그거 아무도 몰라. 아. 왜냐면 시간이
1: 아무도 몰라.
2: 그러니까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를 가르는 경계는 없어. 가령 여기서부터는 미시, 여기서는 거시라고 딱 정해진 경계는 없고 정성적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0: Why is it hard to distinguish the quantum realm from the macro world? A chair is a contraption for people to sit on. But when is a chair a chair? If it only has a chair back, is it still a chair? What if it only has a seat? Is it a chair then? If it only had chair legs, would people see it as a chair? When can we call a chair a chair? So when does time appear between one time and another?
1: 그거 참 신기하다. 원자 단위는 시간이 안 흐르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게 더 뭉치고 하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는데 그 경계선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는
2: 거.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모든 이 수많은 원자 분자가 상호 작용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이 상호 작용의 결과가 시간을 만들어낸 거지.
1: 우주의 근본은 그러면 그렇다는 거잖아. 사실은 원자가 합쳐져 가지고 이게 뭐 분자가 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사람이 됐을 거 아니야. 그거랑 그게 시간이라는 게 나 좀 이해가 안 가. 그게 그 시간하고 뭐 어떤 연관이 있는 거야?
2: 그걸 내가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 여기 카드가 있어. 이 카드는 지금 새로 산 카드를 해가지고 지금 순서가 딱 맞춰져 있거든. 자, 여기 스페이드 2부터 시작해서 순서가 다 맞춰져 있어. 자, 우주가 비유적으로 이 카드가 이렇게 첫 번째 장이 밑으로 가고 그 다음 게 밑으로 가고 그 다음 게 밑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 쳐볼게.
1: 어떤 스타일이 나올지 예측할 수가
2: 예측할 있지. 수 있지. 내가 가령 몇 번 밑으로 보내면 어느 순간 제의가 나온다. 알 수 있겠지. 자, 이거는 사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카드가 넘어간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시간이 흐르지 않아. 왜냐면 내가 지금 스페이드 제의가 나왔을 때하고 다음번에 나왔을 때하고 똑같겠지. 사실은. 그래서 시간이 흐르지 않는 거야.
1: 같은 게 반복되는 거는
2: 시간이 흐르지 않는 거지.
1: 거구나.
2: 그 다시 원래대로 돌려볼게. 진짜 시간이 흐르려면 이렇게 내려가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언젠가 일어나야 돼. 갑자기 뭉텅이로 딱 바뀐 거야. 그럼 깜짝 놀란 일이 발생했잖아. 시간이 흐른 거거든.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난 전과 이런 일이 일어난 후는 다른 거야. 그치?
1: 다르지.
2: 그리고 무질서 증가했지.
1: 카드를 똑같은 거 돌리는데 그게 나오던 카드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은 엉뚱한 카드가 막 나오는
2: 거지. 거구나. 내가 예상할 수 없는.
1: 예상할 수 없는.
2: 그때 진짜 시간이 흐른다는 거지.
1: 그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고.
2: 제가 무질서 증가하는 방향이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고.
0: A systematic motion is repeated. Here, we cannot perceive the passage of time. If we play this footage backwards, we are unable to tell what's in the past and what's in the future. This is because entropy, or a degree of disorder, is not changing. Time starts to flow in the moment order is broken. What's interesting is how unpredictable outcomes happen every time we observe something. The more it is repeated, the more uncertain it becomes. It goes in a direction that aligns with the flow of time.
2: 근데 이런 질문을 해볼게. 아까 내가 이제 측정을 할 때 결정이 된다 그랬잖아. 그 측정을 하는 행동 자체가 시간을 흐르게 만들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시간과 자유의지는 얽혀 있다. 약간 철학적이긴 한데 행동을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시간의 흐름을 만들 수도 있고 그 시간과 흐름과 저도 관계가 되는 거겠지.
3: 쇼펜하우어가 우주의 본질은 인간의 의지라 그랬대.
2: 연결도 다 연결되네.
0: Let's try to expand this concept. Before entropy increased, what initial state was it in?
2: But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되려면 유리병이 처음에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유리병을 누가 만들었어야 돼.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누가 처음에 낮춘 사람이 있었어야 돼. 그 행동이 있었어야 돼.
3: 질서가 있어야
2: 물서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시간의 흐름, 가령 우리가 늙는 거, 우리가 태어나야 되잖아.
3: 그렇죠.
2: 그렇지, 태어나지 그래서 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창조됐어야 될 거 아니야. 유리병을 누가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니야. 모래로부터 유리를 뽑아내가지고 그 모양으로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것도 질서가 높이는 방향이었을 거 아니야. 그런 행동이 미리 존재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질서가 증가되는 시간의 방향이 맞지만 진짜 시간의 흐름은 처음 물질을 낮춘 행동으로 시작된 거지.
3: 그게 뭐 우주의 탄생이야?
2: 우주의 탄생이지. 그게 빅뱅이기도 하고. Big뱅에서 무질서가 굉장히 낮았고 그 이후로 무질서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고 있는 거지.
3: 그러면은 인간도 어떻게 보면 국부적인 시간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태양은 지금 태양은 잘 돌고 있고 되게 질서가 만들어져가는 것 같잖아.
2: 맞아. 우리가 자동차도 만들고 새로운 거 만들고 예술 작품 만들고 이런 거 만들잖아. 그거는 무질서한 건 아니잖아.
3: 그렇지.
2: 근데 엄밀하게 질서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 잘 생각해보면. 왜냐면 엄밀하게 질서가 있다면 아까 내려가듯이 예측 가능해야 돼. 반 고흐가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릴 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냐? 예측할 수 없지.
3: 그렇지.
2: 그렇지. 그걸 어떻게 예측해? 그러니까 반 고흐가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리는 거는 예측할 수 있는 필연과 예측할 수 없는 우연, 무질서. 이게 경계에서 발생하는 거야. 그 묘한 경계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인 과정 속에서 가끔 직관이 튀듯이 무질서한 일 혹은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거야.
3: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뭐 이제 뭐 뉴턴으로 말하는 고전역학, 뭐 아니면 상대성 이론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랑 이 지금 양자학회 말하는 시간은 뭐 다른 것 같아.
2: 맞아. 정확히 집었어. 자, 양자학학이 정말 심오한 게 뭐냐면 양자학학 이전에 고전역학 시대에서는 우리가 어떤 우주가 있잖아. 물체가 있고 우리는 그걸 엿보는 걸 불과해.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하든지 측정을 한다는 것은 그것의 행동을 그냥 관찰만 하고 내가 그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 근데 양자각의 세계에서는 그게 근본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근본적으로 내가 관측한 행동 자체가 우주를 바꾼다는 거야.
3: 완전히 객관적인 관찰자가 될 수 없다.
2: 될 수 없다는 거야.
3: 어, 인간은. 어.
2: 그게 너무 이상하지. 우리가 우주의 일부인데 우주의 일부로서 우주를 바꾸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지. 아,
3: 이 작게라도 영향을 주는구나. 고전과학이나 상대성 이론에서는 어쨌든 사람은 객관적인 관찰자로서 자연현상을 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자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완전한 객관적인 관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2: 일이구나. 없는 거지. 아. 좋게 보면 우리가 우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존재거든.
3: 그렇구나. 아, 그러네.
2: 그렇게 생각해보면
3: 우리가 중요한 존재.
0: 어. On my way home. My day that was full of order is over, and an uncertainty-filled evening of

0: I listened to an
1: 중에 한 해저 동굴에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죽지 않는 이상한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홍해파리입니다. 이 홍해파리는 수명이 다할 때쯤이면 몸을 뒤집고 촉수를 몸 안으로 모두 넣어 번데기 모양으로 변신을 시작합니다.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번데기로 변한 홍해파리는 48시간 동안 세포들을 새로 만들고 새끼 해파리가 되어 다시 성장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영원히 반복합니다.
0: What is time to the immortal jellyfish? When a jellyfish floating in the ocean can repeat its cycle of life indefinitely, would time have any meaning? For us humans, time represents something akin to a sense of loss. There is no way to go back. No way to change what was said. There are people we miss. Like every past choice we made, everything seems to vanish. That's what makes regret set in. It would be great if I were with my son now.
2: Oh, 여보세요? Oh, 아들. Oh, 웬일이야? Oh, 지금 학교 시간 아니야?
3: 아침 뭐 먹었고? 어. 그래, 그러면. 준비 잘 하고 주말에 통화해. 어, 그래.

0: 이건 인정해줘야 돼.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전현무의 4를 기념하는 예. 시청자 계획 2탄. 저희는 대전의 중구, 중촌에 나와 있습니다. 수락관 상공 출신이어서 무려 100년의 전통을 잇는 정기준 형님만 믿습니다.
1: 와. 맛있다.
0: 시청자 계획은 한 번도 실패가 없었어요.
2: 100%의 성공률을 자랑하는.
0: 대전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해장의 성지로 유명한 모모 전문식당이요. 모국수로 건물 세운 집이요. 남녀노소 다 모이는 핫한 식당. 맛집이에요?
3: 맛집이에요.
0: 군창?
4: 지금 뜨죠.
1: 미국에서 오자마자.
0: 진짜 맛있다.
1: 인기가 없을 수가 없겠다. 중독성이 엄청나요.
0: 이제 우리가 찾지 말고 시청자한테 맡기자.
1: 전현무객 말고 시청자
0: 계획. 네, 와. 렛츠고! 자, 가보자.
1: 그럼 오늘은 어디 가나요? 중촌까지 와서.
0: 자, 오늘도 이제 시청자이기 때문에 네. 시청자 의견대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먹부로. 네. 매주 방송 재밌게 보고 있어요.
1: 그래요.
0: 먹부로는 무슨 볼 때마다 맨날 순댓국만 먹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먹으려는 모모집 자랑이나 해보려고 연락해 보내시오. 대전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해장의 성지로 유명한 모모 전문식당이요. 국물 한 입 하면 아, 살아난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곳. 먹부로도 먹어보면 좋겠는데 하여간 추천해요. 이렇게 보내줬어요. 뭘까요? 우리가 맨날 이제 국밥이랑 순댓국으로 아침을 하잖아.
1: 네.
0: 이게 좀 안타까우셨나 봐. 대전 오면 무조건 이걸 먹어라.
1: 밀가루가 유명하니까 떡볶이?
0: 떡볶이로 해장을 하고 싶니?
1: 대전 분들은 다를 수도 있죠.
0: 속 뒤집혀요. 속이 쓰려.
1: 시래기?
0: 생선.
1: 북어?
0: 북어.
1: 아, 북어. 아,
0: 북어입니다, 북어.
1: 북어 해장국.
0: 우리 대전 하면은 뭐 빵에다가 칼국수에다가 밀가루 들어간 음식들이 떠오르는데 이제 북어국을 먹으러 여기로 온다. 근데 대전의 북어국이라 이게 그렇게 막 매칭은 안 되는데.
1: 네, 처음 들었네요.
0: 그나마 조금 기대가 되는 이유가 지역이
1: 네.
0: 약간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이런 데 있는데요. 우리가 공무원 맛집도 신뢰하잖아.
1: 아, 공무원 맛집 너무 좋죠.
0: 그분들이 또 가시는 데니까. 안녕하세요. 전현무객입니다. 시즌 4를 출범해서.
1: 전현무객 아세요 혹시?
0: 모르세요?
5: 알아요.
0: 알아요? 아, 다행입니다. 예, 우리 곽튜브.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예. 아. 여기서 일하세요? 치과?
5: 네.
0: 아.
1: 그래서 치아가 아름다우신구나.
0: 예, 예.
1: 요 치과 근처에는 뭐 없으세요?
5: 저쪽으로 가면
0: 어. 거 어때?
5: 거기 유명하죠.
0: 유명하죠.
5: 유명하죠.
0: 유명하죠.
5: 마시고 해장.
0: 아, 역시 아시는구나.
5: 아, 네. 예.
0: 감사합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술 한잔 하실 때 여길 늘 간다고 하셨잖아?
1: 네.
0: 누구야? 안녕하세요.
1: 우와. 우와.
0: 병원 직원이세요?
6: 네.
0: 대전에 맛집 찾으러 왔어요.
1: 전현무에 가세요.
6: 남편이 너무 좋아요.
1: 전현무객 시즌 4로 시작했어요.
6: 너무 감사합니다.
1: 떡이요, 떡.
0: 이거 저 다 올라가서 다 같이 드세요.
6: 감사합니다.
0: 네. 오, 예.
1: 여기 많이 드세요, 여기.
3: 완전 맛집이에요.
0: 맛집이에요?
1: 완전 맛있어요.
0: 다 좋아요?
3: 여기 다 좋아요.
1: 다 좋아요.
0: 감사합니다. 일단은 갈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0: 잠깐만, 근데 지금
1: 불이 아예 꺼져 있는데? 너무 빨리 왔다. 뭐 끓이는 냄새 나는 것 같긴 한데.
0: 냄새는 좋은데? 냄새는 기가 막힌데?
1: 이런 상태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15분 남았다, 15분.
2: 네, 15분 남았네요.
1: 기다려야죠, 뭐. 장사하지. 오늘 쉬는 날 아니지? 무계획이라 이게 쉬는 날일 수도 있거든.
0: 오늘은 하는 날이에요.
1: 하는 것 같아.
0: 네.
1: 안녕하세요.
3: 아, 예, 안녕하세요.
1: 아직 오픈 안 했구나.
3: 예, 30분부터 네. 오픈하는데.
1: 예. 전유무기획이라고 맛집 소개하는 프로인데
3: 예.
1: 저희 좀 먹는 거 좀 촬영 좀 해도 될까요?
3: 예, 한 5분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한 5분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1: 네, 네. 일단 요 떡 좀 드세요. 뜨끈뜨끈하니까.
0: 네, 따뜻하게
1: 저희 포입니다. 시즌 4.
0: 시즌 4, 예. 네.
1: 셰프님이신가 봐. 옷을 딱 입으셨어.
0: 안녕하세요.
1: 아유, 예.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밥을 하고 있어.
1: 아, 밥을 하고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성공. 저희 사장님 뭐 먹어야 돼? 그냥 북어국 먹으면 되나요? 네.
3: 그리고. 황태구이 하나 이렇게 사이드로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기대해 봅시다. 자, 시즌 4가 됐으니까 테스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0: 예.
1: 황태가 원래 이름 뭐예요?

0: 갓 잡아 올렸어. 아, 이 튀고 있어. 얘를 뭐라 그래?
1: 명태요.
0: 갓 잡아 올린 건 생태.
1: 아, 생태.
0: 예, 그렇죠?
1: 맞아, 맞아.
0: 꽝꽝 올리면?
1: 꽝꽝 올리면 동태죠.
0: 코다리 뭐예요?
1: 저기 생태를 말리면 북어잖아요.
0: 말리면 북어죠.
1: 코다리는 뭐야?
2: 코다리는
1: 코에 걸면 코다리예요. 귀에 걸면 기다리고.
0: 맞습니다.
1: 네?
0: 코다리. 네. 걸러서 이제 겨울 덕장에 말리는 반쯤 말린. 네. 촉촉해.
1: 어.
0: 그게 이제 코다리입니다. 반쯤 말려야 돼. 노가리는?
1: 노가리는 이제 말리면서 서로 얘기하면 나누면 이제 노가리죠.
0: 시즌 4입니다. 노가리는 알아야지.
1: 노가리 바싹 말린 거죠. 바싹.
0: 바싹 말렸어요?
1: 완전 슈퍼 건조.
0: 크기가 어땠어?
1: 크기가 적당하죠.
0: 적당한 게 아니고.
1: 크죠.
0: 절반의 확률이었어요. 노가리는 어린 명태.
1: 아, 어린 명태. 아.
0: 어린 명태를 말린 게 노가리. 북어를 설명해 주세요. 황태랑 무슨 차이가 있죠?
1: 황태는 겨울, 여름 왔다 갔다 할 때면
0: 북어는 아니고
1: 상시 말리는 걸 북어라고 하죠.
0: 상시 말린다. 아, 북어는 이제 바짝 말린 거.
1: 아,
0: 바짝 말린 거. 황태는 겨울 덕장에 말리는데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을 해서 얘를 가만두질 않는 거야.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해서 황태. 그지?
1: 거 생태 도감이네요.
0: 도감이죠. 안녕하세요.
1: 반찬이 살짝 고급 한정식집 깔끔하다 음식. 삼겹레 하는 식당 가면 하는 이런 배치 느낌이에요.
0: 삼겹레 해본 적이 없어서.
1: 삼겹레까지는 가보신 적. 오. 뭐야 이거?
0: 우와. 아니 무슨
1: 삼겹레 식당인데 진짜.
0: 삼겹레도 삼겹레인데 고급 한정식 플레이팅이 되어 있네요. 난 지단 올라간 보고 다 처음 봤어.
1: 아니 플레이팅이 너무 이게. 방송이라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원래 다 이렇게 나온 거죠.
3: 와,
0: 한식 조리사 자격증 시험 보는 것 같아요.
1: 진짜.
0: 어떻게 이렇게 지단? 어떻게 먹을까요? 어떻게 먹는 걸 추천하세요?
3: 예, 그냥 한번 또 잡숴 보시고 또 이제 고추 다진 거랑 고춧가루 넣어서 한번 드셔도 보시고.
0: 먹다가.
1: 예. 아, 알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네, 맛있게 드십시오.
1: 잘 먹겠습니다.
0: 시댕도 아니고 유리 그릇 진짜 오랜만에.
1: 그러니까 이거는
0: 차기.

0: 무거 씹는 맛이 대박이다. 와.
1: 와. 무거 부드러우니까 먹을만하지.
0: 아, 무거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그치? 부드러운 생각인지 몰랐네. 그냥 생선인데 이거는. 와. 밴키가 없을 수가 없겠다, 진짜.
1: 지금 이게 버섯하고 부추하고 지단이 아주 같습니다. 맛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찰짝만 도와줘요. 이거 아... 하나밖에 없어. 정말 해장하러 올 때 대접받는 느낌?
0: 무서운 게 계속 들어가요, 그냥.
1: 그치?
0: 네, 중독성이 엄청나요. 아, 진짜 맛있다. 예술이네요. 내가 북어 해먹을 걸 엄청 좋아했구나. 진짜 맛있다.
1: 맛있지?
0: 제가 이걸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걸 몰랐어. 이 메뉴가 자주 먹는 음식은 아니니까. 식당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북어 해장국이.
1: 이런 클래스면 진짜 찾으러 오겠다. 후보 해장입니다.
2: 마시고 해장.
0: 아, 진짜 맛있다. 중독성이 따로 뭘 전 넣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좋아서. 에? 에?

어때요? 아, 고춧가루 향 너무 좋아. 아, 어우 좋아. 다른 음식이 됐어. 이거는 3단계로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냥 후추, 그다음 얘네들. 한 번 더 먹어. 살짝만 더 먹어.

0: 그러네요. 고춧가루 반다고도.
1: 그거 자체가 너무 맛있어요. 그 국물이 달라지니까 그거 살이 품고 있는 육수 맛도 달라져서. 그거가 이제 없어질 때쯤 되면 이렇게.
2: 저 밥이랑 같이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
0: 밥이랑 해서 같이 먹으면 딱이네. 김치 하나 싹 해서. 김치가 딱 좋네요.
1: 오징어 젓갈이 딱 이렇게 나오고. 이거면 뭐 해장 끝이지. 어쩜 이렇게 모든 재료들이 딱 알맞게 들어갔을까? 과하지 않고.

0: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게 제일 힘든 거거든 사실. 기대가 많이 없는 음식인데 미세하게 더 맛있게 하는 게 더 힘들다고 난 생각하는데 이 집이 딱 그런 집이네.
1: 이것 때문에 앞으로 북어 해장국을 먹을 것 같아요 저는.
2: 그 정도로?
1: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서.
0: 그 자체로 맛있으니까.
1: 아, 맞다. 아, 맛있어. 까먹었네.
0: 아, 황태국이 있었구나.
1: 까먹었네.
0: 너무 맛있어서 이거 나오기 전에 다 먹었어.
1: 아, 기대된다.
3: 오, 감사합니다.
4: 황태를 양념장 발라서 통에 담아서 냉동고에 저장해 놓습니다. 손님이 주문하는 즉시 온 상태

0: 이거 엄마가 옛날에 많이 해줬었는데. 야, 맛있다. 까지 하나도 없어요. 형님 되게 독특해요. 매콤한 쪽은 아니고 달달한 쪽인데.
1: 고소.
0: 달달 고소. 밥반찬으로 너무 좋은데 이거.
1: 색깔에 비해서는 맵지 않아요.
0: 김치랑 같이 해서 먹어봐야겠네요.
1: 우리 엄마는 아직도 있고 여긴 없을까? 기계 없어진 거야 우리 집에?
0: 그냥 기계 하나 사드리면 될 것 같은데.
1: 아, 일을 더 시켜라?
0: 어.
1: 또 가끔 요즘 나 능가하는 것 같아.
0: 에?
1: 불효 지수가.
0: 굿? 아, 너무 좋아요. 저는 안 느끼하고 어서 해요.

0: 대전이 아니라 대전 다른 구에서도 여기 올 것 같아요. 이게 생각나는 맛이야.
1: 오, 이게 청주 천안까지는 여기 올 것 같아요. 먹고 디저트로 드시라고.
0: 그렇죠, 그렇죠.
1: 식사하시고 디저트 드세요. 저희 시즌 4 새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2: 축하드려요.
1: 아, 감사합니다.
3: 얼굴 너무 작아요.
2: 아, 진짜 최고입니다.
0: 아, 진짜요? 아니, 여기 저 근처에서 직장 있으신 거예요?
2: 아니요, 저 멀리서 왔어요.
1: 진짜요?
2: 멀리서 오는데 어디서? 딸이랑 자주 와요. 아, 오늘 딸이.
1: 동네 맛집.
2: 얘가 미국에서 오늘 왔어요.
0: 딸이에요?
1: 동생인 줄 알았는데.
0: 난 무슨 자매인 줄 알았어. 아, 진짜 괜히.
2: 괜히. 오늘 방학이라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을 아침에 첫끼로.
1: 미국에서 오자마자.
0: 미국엔 이게 없지.
2: 이런 맛은 없죠.
0: 이런 맛은 없지.
1: 어.
0: 기분이다. 여기 내가 쏜다. 네, 쏘겠습니다. 우리 멀리서 오셨으니까 대신에 저희 프로그램 많이 봐주시고 시즌 4.
2: 감사합니다.
0: 예,
1: 감사합니다. 많이
0: 사랑합니다. 근데 여기 왜 데리고 왔는지 알겠다.
1: 어. 미국에 없는 맛이니까.
0: 맞아. 자, 먹친구. 딱 두 글자만 얘기하고 안 할 거예요. 근데 너무 결정적이야. 예를 들어서 박튜브를 맞춰라는데 여행 뭐 이런 건 거의 비슷한 급이야. 그 정도의 키워드. 이 사람 하면 퀸카예요. 끝. 퀸카라는 단어와 요즘 가장 잘 붙는 사람이야. 이거면 끝난 거야 사실은. 알겠지?
1: 근데 형님 세대랑 제 세대랑 다르거든요.
0: 응.
1: 전 퀸카 하면은
0: 누군데?
1: 여자아이들. 퀸카 어. I'm hot I'm boom 떳떳떳
0: 퀸카 아하.
1: 그러면 아하?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팽현숙 쌤?
0: 왜요?
1: 그 유명하죠. 펭귄으로 성대 그 이행시한 거. 팽현숙.
0: 아 퀸카. 옛날에.
1: 갑자기 뒤에 어 아 이거 또 연기가 너무.
0: 팽현숙 씨로 할래요 그럼?
1: 네.
0: 오케이.
1: 팽현숙 선생님
0: 괜찮아. 해.
1: 퀸카.
0: 아하. 아하. 너는 팽현숙 이렇게. 해. 네.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4: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6: 오! 오픈 찬스.

0: 삼길이 놈아, 고기 한근 내어라. 박 서방, 고기 한근 주시오.
1: 네.
2: 어찌 형님의 것이 더 크단 말이냐?
0: 나리 것은 상길이가 드린 것이고 저분 것은 박서방이 드린 것이옵니다.

0: 라켓에 공 맞을 때 나는 소리가 좋아. 공이 살면 나도 살 것 같고.
1: 영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응원을 하게 됐어요.
0: 가족이라도 된 것 같고 그래?

0: K-Story brings you today's movie, To Us Home. A story of a girl who is fighting not to be left alone again. It is a movie that received invitations to many domestic and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As director Yoon Shim-kyung's feature film debut, two actresses who began as children and grew up on screen, Choi Myung-bin and Moon Sung-ha, impress with their nuanced acting. Talented actor Kim Tae-hoon and Yoo Da-in add stability to the cast.
1: 알바 시작했어. 지금 나 있는 곳이 어항이라면 그 집은 바다 정도?
2: 앞으로 영선이 네가 최대한 수아한테 좀 맞춰줘야겠다. 필요하면 져주기도 하라고.
3: 안심하지 마. 언제든 버려줄 수 있으니까.
1: 제가 운동 열심히 하면요. 아저씨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어요?
0: Let's watch the movie Sua's Home together. Hounded by debt, adaptive parents vanish without a word.
4: 다음부터 이러지 마. 내가 왜 네 진학 상담을 해야 되니? 보호자도 아닌데.
1: 엄마한테 연락은요?
4: 말했잖아, 없었다고. 벌써 3개월이나 지났어. 영선이 너도 그만 포기해. 어차피 피도 안 섞인 남남이잖아.
0: 15-year-old Youngsun is left on her own again. Her dream of becoming a professional tennis player looks like it might now be out of reach.
5: 좋은 기회야. 돈도 벌고 테니스도 계속 칠 수 있고.
0: Her coach comes up with an offer. A girl her age named Sua needs a training partner.
6: 먼저 한번 볼까요?
0: This is how Youngsun ends up having to prove herself. Youngsun does her best since she needs a job.
6: 스텝 신경 안 써?
0: She crushes Sua in terms of skill.
7: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5: 그럼요, 문제 없습니다.
7: 그럼 일단 3개월만 해보는 걸로 하죠.
0: Sua has a wealthy, close-knit family. Also, active support from her father, who is a former professional tennis player. To Youngsun, their home feels like heaven. Then, it is the first day of training. She gives her all.
6: 그렇지.
0: Yet what she gets in return is.
2: 앞으로 영선이 네가 최대한 수아한테 좀 맞춰줘야겠다.
1: 네?
2: 수아 사기 떨어지지 않게 컨디션 봐가면서 조절하고 필요하면 져주기도 하라고.
0: Youngsun has been hired not to play well, but to help Sua play her best.
6: 그렇게 자신 있게 해.
4: 별거 아니네. 한참 날아다니더니 집으로 부족이야?
0: Protected Sua. Doesn't even catch on that Youngsun lost to her on purpose.
1: 쉬어서 좋겠다. 아빠 수업이 주제.
0: And even though Youngsun is triggered, she has to keep her mouth shut. Is it out of pity for Youngsun?
8: 필요한 거 있으면 아줌마한테 바라고.
6: 그렇다고 집으로 데려와?
8: 당분간이야. 생판 모르는 애가 아니잖아.
0: Sua's mom arranges for Youngsun to leave the orphanage and stay at Sua's house. What's more, she gets a welcome that she's never before experienced. Youngsun begins to hope to become part of this family. In order to do that,
6: 오늘 아빠 없다고 놀지 말고 연습하고 있어.
1: 걱정 마세요. 제가 수아 연습하는 거 도울게요.
4: 네가 뭔데도 와.
0: She makes an effort to prove her worth.
1: 저도 아저씨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0: She approaches Sua's dad.
1: 여기에 아저씨 사인 해주시면 안 돼요?
0: A tennis player as his fan. Meanwhile, Sua's keeping an eye on all of this.
3: 어제 아빠랑 무슨 얘기했어?
1: 아, 별건 아니고 자세 좀 봐달라고.
3: 웃던데? 아빠가 웃었다고. 그게 아저씨 차 좀 세워주세요.
0: Sua's jealousy is ignited toward Youngsun, who is talented in a way she is not. Some days later, they are at a party hosted by a friend of Sua's father. The kids are thrown together to play tennis. It started as just for fun, but.
9: 아니 근데 야, 네 딸은 취미로 한다고 하지 않았냐? 아니 그냥 선수 시켜도 될 것 같은데?
10: 잘하네. 고민 중이야.
0: Sua's dad gets the feeling as if he has lost again to his longtime rival. And he does not manage to smile even for his daughter. Just then, something no one expected. Youngsun shows what she's capable of and stages a successful comeback.
10: 좀 친해.
1: 그치. 라켓도 안 가져왔는데 게임하자길래 뭐야 했는데 대박. 아저씨 아니 코치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10: 너가 키우는 애였어? 어 뭐야 진짜야?
2: 어 안 뭐.
10: 야 역시 성우가 보는 눈이 있어. 잘 키워봐. 플레이가 너랑 닮았다.
0: Meanwhile, Sua ends up taking things personally. Will Youngsun's hopes of getting a family come true? A 15-year-old girl's fierce rally through life. It is the movie Sua's Home. Let's hear about what went on behind the scenes. The director says it all began with our burnout.
11: 이 영화 일을 좀 오래 하면서 되게 무기력해지고 또 번아웃이 온 적이 있었어요. 선택받기를 되게 기다리고만 있는 제가 너무 싫었는데 욕망을 뚫고 나가는 캐릭터를 한번 써보고 싶다. 처음에는 생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인물이 아니었으면 제가 그 시간을 버틸 수 없었던 것 같아서 저의 판타지적인 인물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했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꽂혔던 것 같아요. 붙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0: And so, Youngsun was born. Actress Cha Myung-bin portrayed the changes, hope, anxiety, and survival instincts.
12: 영선이는 정말 감정의 폭이 크지 않은 친구라 처음에 감독님과 의논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영선이의 미세한 감정의 폭을 잘 담아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미세한 오묘한 갈팡질팡한 그런 감정들을 좀 잘 표현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0: Sua gradually confronts complex emotions following the arrival of Youngsun in her life. Actress Moon Sung-ha delicately portrays this emotional shift.
13: Sua를 위해서 테니스를 정말 열심히 배웠고요. 그냥 수아가 돼봐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모든 걸 수아처럼 생각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감정을 얼굴로 표현하겠다, 다 보여주겠다. 감추는 감정 없이 내가 느끼는 감정은 모두 표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수아를 연기했습니다.
11: 생동감. 이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문승아 배우에게서 느껴지는 생동감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0: She worked at learning tennis and the sport helped the actress's bond.
12: 처음에 만났을 때 굉장히 어색했어요. 잘 친해져서 연기를 같이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었는데 테니스 촬영 랠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훅 친해졌어요. 힘들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좀 생기더라고요.
13: 명빈 언니가 옆에서 계속 도와줬고 제가 공을 못 받아도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제가 개떡같이 쳐도 찰떡같이 받아줬습니다.
0: The film conveys the will to live through the character's emotions and dynamic tennis playing.
12: 영선이와 같은 사람들을 응원하게 되었고
11: 계속 도전하고 또 노력하는 임무를 통해서 오늘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내일을 또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을 관객들이 좀 느껴갔으면 좋겠습니다.
0: A story for those who seek a place to belong. It is the movie Sua's Home. That character, K-Story highlights in Sua's Home.
1: 라켓에 공 맞을 때 나는 소리가 좋아. 공이 살면 나도 살 것 같고.
0: She wants to keep playing tennis, but more than that.
1: 여기에 아저씨 사인 해주시면 안 돼요?
0: She desperately wants a family. 15-year-old Youngsun. Actress Cha Myung-bin, with her experience as child actor, delivers a passionate performance. She brings to life a character whose vulnerability and baldness coexist, delivering a performance defined by a steadfast gaze and compelling emotional acting.
11: 태풍에는 한가운데 있듯이 겉으로는 되게 조용한데 그 안에는 정말 분노로 휩싸여 있는 마그마가 있는 그런 인물을 원했었는데 제가 원하는 게 너무 다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영선이다 라고 한 번에 느꼈던 것 같습니다.
0: A chance to see talented next generation actors. A well-made coming-of-age drama, it is the movie Sua's Home.

애썰 꾸미지 않아도 때가 되면 꽃은 핍니다. 수행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우고 비우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란 것은 끝없이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또 부서지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정진은 자신이 세운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정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in many iconic Korean dishes. Pindang, a traditional Korean fermented soybean paste, is rich in protein, and it has provided a rich flavor to a lot of Korean dishes. As a four-generation business, Taehwa Food has produced different types of jang or fermented pastes. We look into Taehwa Food, which has introduced the excellence of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pastes to the world. Taehwa Food is located in Yangsan, Gyeongsangnam-do province.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Gyeongsangdo-style doenjang, which has a chunky texture with noticeable and large soybean particles. And it has also produced ganjang, a naturally fermented soy sauce with a rich flavor. The company has developed soy-type products with traditional pastes, and it aims to mak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1: 태화 식품은 1945년 부산 범일동에서 시작하여 80년 이상 작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 대표 제품 범일콩된장은 부산 경남 지역 식당 사장님들 사이에 이게 없으면 장사를 못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신뢰받는 제품입니다. 80년이라는 기간 동안 4대를 이어오며 저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철학은 감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80년 이상의 역사를 함께 해주신 임직원과 지역사회의 좋은 제품으로 좋은 일자리로 또한 기부를 통해 보답하겠다는 마음이 저의 경영 철학입니다.
0: Under its own brand, Pomil,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Pomil soybean paste. Doenjang, which is produced with a traditional method, has a savory taste. And it can be used for different Korean traditional dishes like doenjang stew or seasoned chili peppers.
2: 범일콩 된장은 80년 세월 동안 부산 경남 지역 식당 사장님들 입맛을 책임져온 제품입니다. 콩 함량이 업계 최고 수준으로 찌개를 끓였을 때 구수한 맛과 함께 텁텁하지 않고 깔끔한 뒷맛이 특징입니다. 특대입자 제품은 콩알의 식감을 느낄 수 있어 시골 된장 같은 정겨운 수고 소입자 제품은 부드럽고 깔끔한 국물 맛을 냅니다. 이렇게 범일콩 된장은 콩알을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만의 강점입니다.
0: Also, Kompyo pickling sauce is another main product. When pouring the sauce into the ingredients, consumers can produce jangatji or Korean soy sauce pickled vegetables more conveniently. As the product offers a deep taste of jangatji without the fermentation process, it has gained popularity among consumers.
3: 곰표 장아찌 간장 소스는 누구나 간편하게 맛집 장아찌 느낌을 낼 수 있도록 개발한 제품입니다. 단순히 편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80년의 양조 노하우가 담긴 저희 간장을 베이스로 사용했기 때문에 채소 본연의 아삭함은 살리면서 속까지 깊은 감칠맛이 배어듭니다. 쉽고 편하게 요리하되 맛집 못지않은 깊은 풍미를 내는 것이 저희 제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0: The raw materials are delivered to the first manufacturing site, and the boiled soybean lumps are fermented to produce beju, or a brick of dried fermented soybeans. At the second manufacturing site, the half-finished products are packed after being fermented at a low temperature. The taste of fermented pastes is easily affected by different weather conditions, so the firm has introduced a real-time temperature monitoring system to maintain the improved taste.
4: 정유의 품질을 완성하는 핵심은 온도 관리입니다. 태화식품은 1공장과 2공장에서 목적에 맞는 정밀한 온도 제어를 통해 차별화된 품질을 만들어냅니다. 1공장에서는 최적의 온도 환경에서 누룩 곰팡이의 활성을 극대화해 깊고 풍부한 감칠맛을 완성합니다. 반면 2공장에서는 철저한 살균 냉각 온도 관리를 통해 안전성과 균일한 품질을 유지합니다. 결국 이러한 온도 관리가 태화식품만의 일관된 맛과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0: As part of an effort to improve the inconvenience caused by manual production works,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system of Samsung Electronics. As a result, the automation facilities have been implemented, and data on the production site has been managed based on the smart factory solution. The automated robots have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productivity.
5: 저희 경쟁력은 전통을 데이터화한 스마트 공장입니다. 처음엔 포장 자동화 같은 기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후 MES를 활용한 설비 제어와 작업 관리 시스템까지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작업자 안전 강화, 직원들의 근골격계 부담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수확은 우리 임직원들이 우리도 노력하면 개선할 수 있다는 혁신 DNA를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0: The company has accelerated researches on soybeans as part of an effort to improve the taste of 된장. The firm has carried out studies on soaking time, temperature, moisture content, and the texture of ground soybeans.
6: 저희 연구 개발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줄어드는 전통장 대신에 장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급성장하는 소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와 식당의 인건비 부담을 해결해 줄 간편 소스, 그리고 고객의 작은 목소리까지 반영한 뾰족한 제품을 지속 개발할 예정입니다. 둘째는 전통장의 프리미엄화입니다. 알메주나 사각메주를 활용해 집된장보다 더 깊은 맛을 내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연구 중입니다. 전통의 깊이는 더 깊게, 사용은 더 편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 연구소의 목표입니다.
0: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obtained ISO and HALAL certifications to increase export and gain more ground to overseas markets. It has delivered the products to overseas supermarkets and a renowned Michelin restaurant in the US.
1: Our 태화식품의 가장 큰 목표는 100년 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처럼 유행이 빠르게 변하고 원료 가격이 널뛰는 환경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확장보다 단단한 자생력을 갖추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 공작을 도입한 이유도 결국 버밀이라는 브랜드와 우리 임직원들의 일터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입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속이 꽉 찬 된장처럼 내실 있게 성장해서 우리 지역사회와 고객들에게 자랑스러운 기업이 되겠습니다.
0: 태화 Food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keep the values of traditional Chang as well as to pave a new path for the food industry.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2: Buongiorno, 여러분. 바비입니다.
3: 저는 트리플 S 김채연입니다.
2: 어, 팬입니다. 트리플 S, 네. Girls Don't Die 들었을 네. 때부터 오, 저는 진짜 트리플 S에 빠졌어요.
3: 저희 네. 노래도 아시고.
2: 저는 진짜 팬입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혹시 몇 년생이?
3: 저 2004년생, 23살입니다. 한국 나이로.
2: 똑같은 띠예요. 우리 짠나비.
3: 원숭이 띠, 어, 짠나비.
2: 네. 둘 다 멍키.
3: 멍키.
2: 네. 네. 자, 그럼 네. 오늘 우리 왜 여기 처음 만나는 거예요?
3: 오늘 넘버원 K-POP을 하러 왔는데 외국인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한국 음식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2: 요즘에 진짜 전 세계 제일 핫한 푸드 트렌드 K-푸드죠. 이거보다 더 한식 일 수 없어요. 완벽해요.
3: 이거 유행이라고 들었어요.
2: 와!
3: 오,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2: 바삭바삭하네.
3: 너무 맛있다. Who make this?
2: 전 세계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런 경우 무조건 강추.
3: 강추. 근데 저희가 오늘 맞춰야 할 숫자가 있대요.
2: 맞춰야 되는 숫자?
3: 뭐, 무슨 숫자죠?
2: 무슨 숫자야? 1300만 한국 라면 엄청나게 하대요. 네. 아마 라면 판매량.
3: 아니면 약간 뭐 맛집 리뷰 수? 방문자 수?
2: 잘 모르겠어요. 오, PD님. 자,
3: 뭐예요?
2: 공개.
3: 여기예요? 아. 어댑터?
2: 응? 따단 물음표. 따단 물음표. 따단. 아마?
3: 에? 편의점?
2: 신용카드?
3: 카드? 편의점 배경 아니에요?
4: 고객들의 편의점 신용카드 결제 번지.
3: 1300만이에요, 그게?
2: 헐, 아, 진짜로?

0: 너무너무 아~ 특별해요. 그 K 편의점. 왜냐면 안에 요리할 수 있어요.
1: 그쵸, 그 전자레인지 있고 물도 그리고, 정수기도 있고.
0: 맞아요.
1: 한국 편의점이 이제 핫한 이유가 직접 만들어 먹는 그 꿀조합이 있어서잖아요.
0: 꿀, 하니, 조합, 베이링. 꿀 스윗한 만큼 이거 좋은 베이링 맞죠?
1: 맞아요. 이거, 갯꿀.
0: 네, 갯꿀 맞아요. 그런 거. 쌀떡궁합도 있어요.
1: 오, 맞아요. 쌀떡궁합 맞아요.
0: 쌀떡궁합도 있어요.
1: 저희도 안 먹어볼 수가 없겠죠?
0: 오!
1: 아, 이거 아세요?
0: 이거 SNS에 이거 본 적이 있어요. 바나나랑 커피 사실 진짜 전 세계에 유명한 조합이에요.
1: 아, 이미 유명한 네. 조합이구나.
0: 어, 이런 조합의 이름도 있어요. 바노피.
1: 바노피.
0: 바노피 아시죠?
1: 귀엽다. 바노피. 그래서 첫 번째가 뚱바 라떼. 바노피.
0: 뚱.
1: 우유. 이게 뚱바라고 불러요. 뚱뚱해서 이 바나나 우유를 그냥 대부분 뚱바, 뚱바 라떼.
0: 아 근데 여기 일반 커피 네. 아니고
1: 그러니까
0: 이거 헤이즐넛
1: 좀 더 단 커피인가 보다.
0: 그 바나나랑 헤이즐넛도 너무 너무 좋은 조합이에요. 이거 셰프님들이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1: 네. 인정받은 조합.
0: 이것도 해외에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1: 아.
0: 네. 진짜 K편의점 특징이에요. 이렇게. 이미
1: 얼음컵을 파는 게 저도 너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스파게티에 스파, 떡볶이에 볶기해서 스파 볶기.
0: 그럼 이거 스파게티 아니죠?
1: 너무 전문적이셔서 맞아요.
0: 헤이 hey, 재현님 저는 이탈리아 사람 있잖아요.
1: 스파게티 맛 라면.
0: 오케이.
1: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아마 섞어서 먹는 건가 봐요. 이거 보면 토핑이 그냥 떡만 있는 게 아니라 어묵, 소세지도 있어서 이거는 배부르겠다 먹으면.
0: 진짜 소세지 향이 많이 나요. 와 맛있겠다. 제가 자 섞여줄 거예요.
1: 처음 만들어봐. 첫 번째는 좀 단 버전.
0: 특히 이런.
1: 오케이 커피 종류. 섞이는 게 예쁠 거예요.
0: 오, 와.
1: 단 버전이에요 이거는.
0: 우주의 에펙트 네, 그런 거 있어요.
1: 뚱바라떼 완성. 너무 간편.
0: 저도 완성. 이렇게 예 스파버키 완성됩니다. 감사합니다.
1: 사회생활.
0: 감사합니다. 아, 야, 이렇게?
1: 이거 위생을 위해서 이게 빨대 손으로 꼽으면 입에 닿는 부분이니까.
0: 역시.
1: 셰프님은 헤이즐넛 커피가 더 좋으세요? 바나나의 그 단 게 좋으세요?
0: 원래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 에스프레소 원래 그런 진짜 쌉쌀하잖아요.
1: 에스프레소 노래 좋아해요.
0: 에스프레소 노래?
1: 사브리나 카펜터.
0: 네? 아, 저 들어본 적이 없어요.
1: 아니요, 이거 아, 들으시면 알아요. 디디다니 나나나는 세아가소. 아, 이 노래 들으면 아실 건데. 자막에 넣어주세요.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
0: 사브리나 카펜터, 안녕하세요. 우리 한국에서 팬 있습니다.
1: 여기. Hello, 카펜터.
0: 자, 그러면 Salute, 칭칭, 네. 에이, 건배.
1: Salute.
0: Salute.
1: 오. 달다.
0: 네, 맛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음료보다는 디저트라고 생각해요.
1: 그러니까 디저트다. 라떼다.
0: 저 벌써 영감을 받았어요.
1: 네.
0: 커피 맛 나는 케이크 플러스 위에 바나나 아이스크림. 이렇게 진짜 식당에서 제공할 수 있는 네. 디저트인 것 같아요.
1: 맛있겠다, 이름만 들어도. 네? 스파 붓기도 한번.
0: 맞아요. 우리 조합. 좀 넣어주세요.
1: 감사합니다.
0: 그러면.
1: 스윗하시다.
0: 많이 스윗다 합니다.
1: 이렇게만 먼저 먹고.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0: 일단 한 번에 여러 가지 식감 이렇게 입안에 느낄 수 있어요. 소시지 그리고 어묵 그리고 떡 스파게티 가짜 스파게티 예, 식감이에요. 그리고 떡 그리고 매워요?
1: 조금. 너무 매워요.
0: 맵찔이에요?
1: 아니, 맵찔이라는. 어? 네, 맵찔이에요.
0: 아, 진짜?
1: 이때 마시면 되죠.
0: 딱 맞아요.
1: 리프레시.
0: 시원하다. 좋아해요. 많이 좋아해요. 우리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면 없어요.
1: 네, 첫 끼워가지고 맛있네요. 맵끈한. 맛있네요. 맵끈한. 근데 좀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다.
0: 이거 하나도 묻지 않죠. 이거 훨씬 더 매운 거 있어요. 소시지 살짝 그런 훈제된 뒷맛이 있어서 바나나랑 좋다. 가격은 아마 만 원 아니에요.
1: 아 맞아, 이렇게도 만 원 아니죠.
0: 맞아요. 그렇죠? 이거 둘 다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저렴해요. 재현이나 셰프 파브리 강추예요.
1: 감사합니다. 제 인생 최고의 스위트 셰프님이세요.
0: 많이 많이 스위트합니다. 자, 재현님.
1: 네.
0: 저는 진짜 좋아하는 조합이 있어요. 편의점 좋아하는 조합이 있어요. 네. 혹시 맞춰볼 수 있을까요? 사실 삼합이에요.
1: 3개.
0: 세 가지.
1: 떡 헤이즈넛 아메리카노.
0: 커피 있어요.
1: 타르트? 크림빵?
0: 크림빵.
1: 맞아요?
0: 크림빵. 오케이. 크림빵. 두 번째. 이거 삼합의 두 번째 요소. 오케이. 근데 세 번째 거 네. 이거 단 거 아니에요.
1: 진짜요?
0: 진짜요.
1: 매운 거예요?
0: 맵고 짜고.
1: 네. 뭘까? 네.
0: 단짠 단짠. 그러면 이제 파브리 시크 네, 만들어 볼게요.
1: 네.
0: 자. 오. 오! No. 아,
1: 잠깐만요.
0: 저는 서프라이즈 하고 싶어.
1: 본 거 같아요.
0: 왜?
1: 저를 싫어하시나요?
0: 세 번째 삼합의 거. 누구? 짜잔.
1: 진짜 김치잖아.
0: 한식의 상징. 김치.
1: 와!
0: 왜 흥분이 되지 않아요? 왜요? 저
1: 김치 아메리카노.
0: 믿어 주세요. 자, 이제 먹어보죠.
1: 좋아요. 좋아요. 크림 진짜 많다.
0: 김치. 보지 마세요. 적당히.
1: 이게 흐린 눈하고 보면 딸기 같아요.
0: 네, 딸기라고 생각하세요.
1: 네.
0: 이렇게 이탈리아 사람 입장에서 네. 라면 스파게티 아까 봤을 때 저는
1: 그런 느낌이었어요.
0: 그런 느낌,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렇지, 이제 이렇게 덮어서
1: 안 보이게.
0: 네. 입안에 서프라이즈예요.
1: 벌칙 아니죠? 오, 감사합니다. 멤버들 먹으러 와. 먹어볼게요.
0: 네. 오케이. 우리 이렇게. 자.

0: 무슨 피우셨나?
1: 커피.
0: 안
1: 넣어? 와, 이게 무슨 맛이지? 참 크림밤 귀치 아메리카노만.
2: 생각해보면 크림 지방감 있어요. 그리고 김치에 발효된 산미.
1: 네.
2: 그리고 커피 토스트한 쌉쌀한 맛도 있어서 잘 어우러지지 않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1: 취향에 따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림빵은 우유. 편의점에 사실 맛별로 다 팔잖아요. 약간 멜론 우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랑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2: 바이바이. 아리베데르치. 차오.

0: Oh, yes. This is what I was looking for. I wanted to bring you exactly here. Local food corner. Local food means all these things, beautiful ingredients and vegetables that you see are coming from Damyang, from the countryside around here. So let's shop for these very, very delicious Damyang products. Wow. Oh, 안녕하세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0: 흥분이 됐어요. 이게 죽순 버섯. My friends, this is one of the reasons I came to Damyang. And you must know this because it's so, so peculiar and very, very interesting. Try to guess this. This is bamboo, bamboo shoots. So the bamboo, when it's growing up, this is the first tender piece. So it's called chuksun in Korean language. And it's part of the diet of Korean people, especially on this region.
2: 그러면 어떻게 맛있게 먹으면 돼요?
3: 보통 살짝 데쳐가지고 이제 무침이나
0: 아 무침
3: 무침
0: 아 맞다 맞다 네. 그리고 무침하면 그런 축순의 그런 네. 식감을 살릴 수
3: 그럼요.
0: 있죠.
3: 네.
0: 그 아삭아삭
3: 아삭하고 은은한 향이 있어요.
0: 은은한 네. 향이 있어요.
3: 지금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나오는데 이제 1년 한 번에
0: 한 번에
3: 기한식
0: This is a true treasure. Not only super local, but it comes out only 1 month a year. So we are just right in time to try this. So good, so good.
2: 그러면 꿀, 초무침으로 할 거예요. 근데 예, 초무침 맞아요. 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아마 숟갓 같이,
3: 같이 무침으로 숟갓도 향이 좋으니까
0: 오케이. 네,
3: 숟갓하고
0: 오케이 이거 이거
3: 네 두 개면 충분합니다. 네, 네.
0: 저는 따로 다른 네. 메뉴 만들고 싶어요. 떡갈비 만들기 위한 맛있는 고기 찾을 수 있을까요?
3: 네, 이거 저희 종이포에 있어요. 가셔서 아, 아, 네, 종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0: 저기서.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사장님 안녕하세요.
4: 어,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어떻게 오셨어요?
0: 저는 떡갈비.
4: 떡갈비.
0: 떡갈비 하고 싶어요. 오케이. 이거 맛있는 오케이, 거 오케이, 추천해 오케이, 주세요. 오케이.
4: 일단 소고기.
0: 일단 소고기.
4: 와. 그러면 가슴 쪽.
0: 아이고 가슴 쪽.
4: 가슴 쪽.
0: 가슴 쪽. 아, 여기.
4: 결이 짙고 지방이 살짝.
0: 살짝만.
4: 이거는 가슴 위에 쪽. 더 육즙이 더 나온.
0: 이거.
4: 이거 이거 제가 추천해드려요.
0: 네, 추천.
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아, 이거만? 담양 떡갈비는 다 빤빤 돼지, 돼지고기, 어, 소고기 맞아요?
4: 어, 맞아요. 떡갈비는 지방이 좀 있어야 된다면
0: 있어야 돼요?
4: 네, 앞다리가 낡다.
0: 오케이. 아, 근데 그거 큰 거예요. 어, 혹시 따져주시겠어요?
4: 어, 가능합니다.
0: 어, 진짜? 네. 어. 오, 와,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장님, 저는 떡갈비 그리고 죽순 무침.
4: 네.
0: 근데 이제 술.
4: 아~
0: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아~ 네.
4: 담양의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0: 한약?
4: 한약.
0: 오,
4: 너무 최고예요.
0: 너무 재밌네요. 아, 네. 어디 어딘가요?
4: 추성고울이라고. 추성고울.
0: 이거 노트,
4: 네,
0: 노트.
4: 네, 어.
0: 오케이. 어 너무 감사합니다.
4: 너무 맛있습니다.
0: 어 이거 이거랑 딱 이거에 딱 쫙 끝내줘요. 잘 잘 빠세요 오늘. 네. 어, 안녕하세요. 어 맛있는 담양 고기. 죽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 오 아, 선생님,
5: 예. 예,
0: 오,
5: 아유, 선생님, 아,
0: 안녕하십니까? 네. 어, 혹시 여기 추성골 네, 마시죠?
5: 예, 예. 어,
0: 그러면 잘 찾았습니다.
5: 예, 예. 예 앉으시죠.
0: 어, 어
5: 예.
0: 감사합니다.
5: 아, 멀리서 오셨네.
0: 아, 아니, 저는 사실 여기 담양 네. 마켓에서 이거 아. 맛있는 담양의 특산물 다 장봤어요.
5: 아, 그래
0: 거기 담양의 유명한 술 있냐고 물어봤는데 바로 추성골 말했어요. 아,
1: 자, 그러면 여기서 대표 술 뭔가요?
6: 대표 술은 추성주라고 해서 사찰에서 유래된 술이기 때문에. 와. 스님들 아시죠? 스님. 스님들이 곡차로 드셨던 술이.
2: 아, 진짜로?
6: 네. 여기 오셨으니까 그러면 체험을 한번 해보고 하실래요?
2: 체험?
6: 네, 추성주를 간단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2: 아, 진짜로? 바로 체험할 수 있을까요? 네. 와, 저 너무 궁금해서. 이거 항아리? 아, 여기 술 안에 있어요?
6: 이거는 증류제예요, 증류주.
2: 아, 증류주. 아, 그러면 바로 증류, 증류해서 그러면 이거 도수 높죠?
6: 이게 도수가 높죠. 도수가 높은데 이제 이걸 침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도수를 좀 내리쳐야 돼요. 아, 저기 소주까지 내렸을 때 65도 정도 나오니까.
2: 아, 그런 거.
6: 그래도 이제 도수를 35도 정도로 나르쳐가지고 이제 약재를 첨가를 하는 거예요.
2: 근데 이거 뭔가요? 맞춰볼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진짜 낯설지 않은 거예요. 구기자죠.
6: 우리 한국의 토속적인 약재를 다 알고 계시네.
2: 네, 왜냐면 저는 아침에 한 큰 스푼 다 먹는 편이에요. 아침마다. 오, 이거 베리라면 전통적인 베리 오미자죠.
6: 맞아요.
2: 예스. 오, 감사합니다.
6: 이게 뭐예요?
2: 아, 저는 그 시트루스 과일 같은 껍질인 것 같아요. 유자?
6: 유자? 유자가 아니고 이건 귤.
2: 아, 귤. 필. 네, 그 껍질. 그러면 우리 해보시죠.
6: 네, 그래요.
2: 와, 진짜 세요. 네. 벌써 취한 것 같아요.
6: 그렇죠. 와. 도수가 좀 있으니. 자, 여기에다가 우리 박 선생님이 한번 약재를 여기다 첨가를 한번 해보세요.
2: 자, 하나 이렇게 한 줌. 오미자 진짜 맛있어서.
6: 보름 후에 이제 맛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2: 너무
6: 여기에서는 오셨으니까. 네. 진짜 우리 이제 추성주 맛을 보셔야지.
2: 네. 오, 와, 색깔이 왕금. 왕금 색깔. 왕금색이죠. 아, 아까보다 진짜 다르네요. 오, 여기 귤 향이 진짜 그런 은은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어?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와, 헤이즐넛 초콜릿 그런 맛이 나요, 거의. 아마 오늘 이거 구매했던 것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예. 오, 예.
6: 뭘 구매하셨어요?
2: 이거 담양.
6: 오! 오! 담양의 대표 특산물이네.
2: 이걸로 무침, 초무침.
6: 아, 네. 죽순 무침.
2: 예. 네. 조금 상큼하게. 왜냐면 여기서 그런 뒷맛으로 신맛이 있어서 조무침 한다면 너무 잘 어울릴 거죠. 그리고 맛있는.
6: 오, 담양의 떡갈비네.
2: 딱 맞았어요. 와, 정답. 떡갈비. 오,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떡갈비. 여기 양지, 앞다리 같이 섞어서.
6: 추성주하고 컨셉이 딱 맞는 거예요.
2: 맞아요. 그리고 이거 딱 하나, 둘, 셋. 담양. 담양 한 상에.
6: 따고 있지.
2: 금욕하시죠. 와, 오, 너무 좋네. Here we go again, my friends. Look at this. My favorite part, the cooking. And today, the main ingredients. Meat coming from the farming around here. And the chuksun and the bamboo shoot. With two very amazing ingredients, I will do two very Damyang recipe. One is tteokgalbi, similar to a kind of a meatball. And one is chuksun muchim, spicy, refreshing salad. So now let's start with tteokgalbi. Tteokgalbi, two kind of meat. One is daeji, pork meat, and it's the aptari, the front leg, which the Sajanim said it's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very delicious, because it has a good percentage of fat and also very delicious muscle. And then hanu. Hanu is the traditional breed of Korea. Especially this part is the chest part, the upper part.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So now let's do the mixing. So the meats are mixed. Now the vegetables. One is onion and one is spring onion. Okay, very, very fine chopping. 맛집. 렛츠 put just a little bit in the pan. And 대파, spring onion. Like this, a cross section.

0: 공장에 작업할 때 난로 불 핀다고 해놔서 잘 달아갔구나. 띠불도 그 창고나 흔들게 아무 수 없다고. 오늘 몇 번 안 실으면 될까?
1: 그 힘이 어떠세요?
0: 내 말은 잘 자라니까 얼타 아프지 아니까 근데 큰 구이 있을 것 같아.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담아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5: 밀레니얼 and Gen Z's are reshaping the world. Youth generation shares their fresh perspective on what's trending now. From global developments to everyday culture, we're diving into the stories that matter. This is Youth.

0: 아이, 아이의 동초하시네요.
1: 원래 보이시죠?
2: 네. 아, 잠깐만요.
3: 우리 동초하초가 어디에 좋아요?
1: 기력 증진, 피로회복. 예.
0: 너무 피곤하거든요. 너무
1: 아, 이거 드시려면 한 몇백 마리를 드셔야 될 텐데.
2: 아기 이게 되게 작긴 하네요. 네.
4: 이빨 뜨시는 것 같은데.
2: 어? 단 한 줄만으로? 우리가 지금 탐험 콘셉트잖아요.
0: 네.
2: 제일 잘 어울리는 체험입니다.
1: 오, 신난다!
2: 잘 가고 있는 거 맞죠?
0: 네. 출발한 지 35분? 지금 차에 보면 내비게이션에 지도가 없어요.
2: 여기가 원래 가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네. 아무나 볼 수 있어요.
0: 와, 가는 길이 진짜 아이고. 첩첩 산중이란 말이 떠오르듯이 지금

0: 아, 드디어 왔다. 와.
1: 아. 와. 여기는
0: 거진 한 시간 걸렸죠?
1: 네. 오는 길 자체가 탐험.
0: 그 우리가 한 몇 킬로 지점이었죠? 중간이었나?
1: 예.
0: 그 안내소에서 딱 이거 출입증도 받고.
1: 그러니까요. 요게 네. 또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말씀드렸듯이 딱 탐방객의 숫자가 정해져 있어서
0: 네.
1: 일단 착용하고 딱 가야 됩니다.
0: 가시죠.
1: 인증 받았다 이거죠.
0: 용능으로 가시죠.
1: 확실히 좀 덜 덥네요, 그죠?
0: 네. 여기가 지금 1280m? 네.
1: 뜨겁긴 한데 네. 높은 지대라서. 일단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 늪이 나타나고 네. 여기가 또 이제 탐방하려면은 안내를 받아야 되거든요.
0: 네. 그러니까
1: 개별적으로도 막 다닐 수가 없는 곳이라서
0: 오랜만에 차 안에서
1: 어프로드 마사지 받고 와. 여기 간략한 또 안내
0: 여기 있네요.
1: 있네요. 예.
0: 대암산 용늪 해가지고
1: 예. 우리나라 제가 말씀드렸던 그 람사르 습지
0: 남사르 습지
1: 1호로 이렇게 된 데라서
0: 애기 용늪도 있고 작은 용늪도 있고 큰 용늪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돼 있네요.
1: 네. 그리고 저기 좀 큰 지도 보시면은 이 늪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이 산에서 저만큼을 차지하는 거니까
0: 엄청 크네요.
1: 네. 와.

0: 아,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와, 올라오는 길이 첩첩산중이더라고요.
1: 네. 용룩에 오신 거를 이렇게 환영합니다. 하여간 선생님들이 용룩을 돌아보시는데 네.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를 잘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말로만 듣던 용룩을 네. 드디어 눈앞에.
0: 지금 여기 하루 탐방객이 정해진 걸로 들었는데 몇 명 정도가 되죠?
1: 하루 200명으로 이렇게 하루 200명이요. 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0: 와, 이게 누구 똥이에요? 이게?
1: 시골에서는 옛날에 그 살탱이라고 그랬잖아요.
2: 근데 사, 이게 사과.
1: 살입니다.
0: 네, 살.
1: 살 배설물인데 칩. 특징이 칩. 여기 자세히 보시면 조금 약간 털 같은 게 섞여 있을 거예요.
0: 네. 네,
1: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0: 그죠?
1: 예, 한 일주일 정도.
0: 일주일 정도 많이 사갔네.
1: 예, 네, 그렇습니다. 사기를 해서 그런가?
0: 예, 네, 많이 사갔네.
3: 난 아직도 적응을 못 했어.
1: 야,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치우려고 해도 네. 또 탐방객들이 오시면서 그래도
3: 네, 저런 거는
1: 예,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네.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0: 야, 덥다. 용늪.
4: 아, 둘 다 있구나. 네.
5: 어? 저기 가수!
0: 네, 맞습니다. 네.
5: 아이고!
0: 아,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신성
5: 씨, 신성 씨.
4: 같이. 오메.
0: 네, 안녕하세요.
5: 아, 이 필요
0: 찍기 전에. 네.
6: 네. 감사합니다.
5: 네. 아니, 용눕에서 찍어야지.
3: 휴지석에서 안 찍으시고.
1: 저 용눕 표지석을
5: 두고.
3: 아이고, 너무 인기가 좋으셔서 제가 파트너를 잃었습니다. 파트너를 잃어버렸어요. 네. 제가 올 때마다 많은 분들 계신 곳에 오면은 늘 파트너를 뺏깁니다. 네.
7: 예, 알파카 행사 끝나고 이제 제 행사가 잠깐.
3: 네. 아, 또 우리 형님 또 이제 국제 인터내셔널 스타라서. 아이고, 제가 너무 외로워지네요. 파트너를 뺏겼습니다.
8: 네네네네.
1: 네. 네.
9: 하나, 둘, 셋. 하나, 둘.
10: 막 눌러주세요. 막 눌러주세요.
3: 그냥 그냥 좋다.
0: 약간 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3: 아, 조금.

0: 식물 설명하시네.
1: 식물들.
0: 네, 여기 자생한 식물.
1: 아까 봤던 뭐 그 기생꽃.
0: 예. 네. 네.
2: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게 여기 비로용담입니다. 요거는 그 휘전선 지나면은 용룸 안에만 서식하는 아주 희귀한 예, 그런 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끈끈이 주걱인데요. 아, 여기도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여기는 끈끈이 주걱 꽃이 안 폈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는 너무 많이 피었어요.
0: 오늘도 가다가 보이겠죠?
1: 네. 여기 다 자생하는 거니까. 네.
0: 어? 와, 여기 저기 전망대가 있어요, 바로 앞에.
3: 우와.
0: 오, 뭐가 쫙 펼쳐져 있는데?
3: 용늪.
0: 아, 늪이네, 이제 진짜. 네.
2: 지금 보시는 용룹인데 여기 한 면적은 한 만 평 조금 안 돼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풀이라 그래가지고 물웅덩이가 한 3, 40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초원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도 물들이 이렇게 골고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봄서부터 가을까지 그 멸종위기 야생화들도 많이 피고 지고 하는 네, 천상의 화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용룡에 용이 있나요?
2: 설마! 네. 동양에서는 되게 신성시하는 그런 동물이고
4: 신성!
2: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서양이나 유럽 쪽에서는 아주 악한 천상의 동물이라고 그러죠.
0: 서양에서는 또 그렇죠.
2: 근데 여기 이제 봄에 새싹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너무나 진짜 아주 편안하고 아늑한 곳입니다. 그래서 용이 쉬었다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용룡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 용룹의 생태적 가치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요 안에 보면 이렇게 초원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도 물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물 밑에 있는 게 그 생태적 가치가 높다는 이탄층이 되겠습니다. 이탄층이 뭐냐면 식물이나 생물들이 살다가면 미생물에 의해서 완전히 분해가 돼가지고 흙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특수한 환경, 그러니까 저온 현상이고 습하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씩 이렇게 쌓아 올라가 만들어진 것이 이탄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룩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1mm에서 3mm 정도 이렇게 쌓인다고 하는데 높은 데는 1m 70 정도 이렇게 두텁게 쌓여 있으니까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진 그런 생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 세계 습지협약인 남사르협약에 가입할 때 이제 제일 먼저 등록한 그런 습지가 되겠습니다.
0: 아, 여기 꽃들이 예쁘다.
3: 열대 우리명구 같죠?
0: 네.
3: 고비 딱 보니까 이 한 고비만 넘기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제가 신성 씨의 이 아재개그의 고비를 좀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적응이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3: 신기하다.
0: 오, 여기 밑에 다 보여. 물이 다 보이네. 엄청 많은 또 생명체가 살겠다.
2: 자, 오늘 그 서울 경기 지역의 기온이 거의 37.8도를 오르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용룹의 지금 기온은 거의 25, 6도?
3: 네. 예, 제가 그럴 줄 알고 온도계를 가지고 왔어요.
2: 아, 그러셨어요.
3: 26.3도, 그리고 습도는 6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도 정도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네요.
2: 아, 지금 뭐 거의 그 삼복 더위에 접어들었는데도 엄청 시원한.
0: 바람이 불어서 땀이 안 나요.
3: 아. 네. 근데 진짜 바람 막 보니까 너무 진짜 시원해요. 와. 바람.
0: 그거 알아요?
3: Listen to my heart.
0: 이제 그 커피 던전.
3: 그래. 지금 나올래? 그러면 딱 이렇게 하면서.
0: 여유롭게 딱 그 올드 패션드 호세. 여기 진짜 완전 늪이다.
3: 가려진 커튼 사이로. 조관우 선배님이.
0: 네. 이 늪 맞죠? 이
3: 네, 맞아요. 네. 점점 스며드시네요.
0: 아우, 근데 생태 환경이 그 오랫동안 잘 보존이 돼서 참 잘 되어 있네요.
3: 진짜 창포 와 곳곳에 창포가 있어가지고 창포꽃.
0: 멀리 보면은 바람에 이렇게 막 살랑살랑하는 거 너무 예쁘다.

0: 와, 산세가 끝내줍니다.
1: 뭐
0: 잠깐만요. 뭐 오토바이 소리 나는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네. 이거 뭐 하는 곳이에요?
1: 이번에는 스피드 탐험을 해볼 겁니다.
0: 스피드요?
1: 예, 지금 여기 써 있죠. 스피.
0: 네. 혹시 이거 달리기 하나요?
1: 아, 달리기는 아니고요. 여기 인제에 거의 4km 정도 되는 공인 네. 자동차 경주장이 있거든요.
0: 아, 서킷장. 네. 아.

0: 이거 와보세요. 와봤죠. 아. 여기서 그때 헬멧을 쓰고 네. 탔는데 헬멧을 쓴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엄청 빨리 그냥 왕, 왕, 왕.
1: 순식간에.
0: 아, 이렇게 돌리시고 막. 오! 그랬던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1: 네, 이번엔 좀 좋은 기억으로 우리가. 네.
0: 어, 이건 좀 좋은 기억이에요?
1: 뭐 비슷한 기억일 수도 있겠지만.
0: 혹시 우리가 운전하나요? 아니면
1: 운전도 해보고요. 네. 그다음에 특별한 또 택시를 탈 수 있습니다.
0: 제가 사실 차 엄청 좋아하거든요.
1: 아, 그래서 여기도 워낙 또 인대를 대표하는 곳이어가지고 네. 저희가 스피드도 즐겨보고 또 재밌는 체험도 있는데다가 볼거리도 있어가지고요.
0: 그럼 빨리 가시죠.
1: 여기도 아니, 여기
0: 너무 길어요. 빨리 빨리
1: 빨리, 빨리. 또 재밌을 겁니다.
2: 스피드 스피드.
0: 아니 아까 전에 택시가 있다고 그랬는데 택시가 어디 있는 거예요?
1: 택시 여기 있네요. 지금 여기
0: 그냥 경주용 차밖에 없는데 네.
1: 서킷 택시라고 이게 직접 드라이버분 옆에 타고서 이 트랙을 달릴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는 거 아니에요?
0: 작년에 안 좋은 기억이.
1: 아, 그래요?
0: 와, 여기를 또 와. 이거를 타게 와
1: 최고 속도가 200km 이상 막 나온다고 하니까.
3: 아, 안녕하세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예. 예. 아유, 예.
3: 반갑습니다. 노래 잘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3: 아. 이거 타보셨다고요?
0: 작년에 예. 여기 저희가 그 촬영을 와가지고 네네. 멤버들 각자 한 명씩 얼굴 그리기.
1: 그리기요?
0: 예, 이거 한 바퀴 도는, 아, 두 바퀴 돌았나? 한 바퀴인가?
1: 이 안에서요?
0: 예.
1: 이거 그려서만 이렇게 될 텐데?
0: 그래서 방법을 쓴 게 뭐냐면 네. 이 직진 코스 있어요. 네. 그런데 빨리 그려요.
1: 아, 재빨리 그리고
0: 커브를 딱 가만히 있다가 또 하면서 막 그리고 아. 그랬던 안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네. 오늘은 그래도 네. 좀 재밌게 좀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1: 예, 한 명씩 타볼 네. 수 있는데 네. 제가 살짝 겁이 나긴 해요.
0: 왜?
1: 그래서 기 경험자 먼저
0: 아, 저 먼저?
1: 네,
0: 아,
1: 저는, 타보시고
0: 전 사실 좀 스피드 좀 즐겨합니다.
1: 네.
0: 평소에도 드라이브를 좋아해요.
1: 먼저 타보시고 제가 좀 보고서 제가 탈 수 있을지 아. 판단을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3: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네. 제가 선을 지키면서 네네.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0: 직접
3: 하겠습니다.
0: 주행해 주시는 거예요?
3: 예. 못 믿, 아, 믿기지 않으세요?
1: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니 사실
1: 저는 뭐 보고 할 수 있을지 보고
3: 일단 타 보시죠.
1: 파이팅! 파이팅!
0: 파이팅! 아유 오케이. 그냥 마실 갔다 올게요.
1: 알겠습니다. 여유가 넘치시네요.
3: 아유 저는 좋아합니다. 와.
0: 어휴. 오
1: 벨트가 딱 그 롤러코스터 탈 때 그런 벨트네요. 긴장을 전혀 안 하시네.
0: 아 역시. 아 역시. 아. 아. 허리 끝내준다.
4: 동대실
0: 호신합니다. 와. 아 근데 에어컨은 없지만 시원하네요.
4: 아 여기 바람이 들어오네.
0: 예, 막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코너가 굉장히 안정적이시네요.
3: 아, 이게 일반 차들은 네. 코너를 이렇게 한 번 돌지 못해요.
0: 맞아요.
3: 네. 우리가 이제 코스이 한 분 이셨습니다 제가.
0: 와, 접지력 끝내준다.
1: 차가 다니는 게 보이진 않는데 멀리서 이 굉음 소리 때문에 다가오고 있는 게 느껴져요.

0: 괜찮아. 와, 들어왔어요.
1: 어, 살짝 지금 멀미하는 것 같아요. 오. 아. 최고입니다, 최고.
2: 고생하셨습니다.
1: 어유, 감사합니다. 예.
0: 야. 오, 여유가 넘치시네요.
1: 와, 진짜.
3: 어때요?
1: 너무 재밌어요.
0: 재밌어요?
1: 네. 네. 그냥 뭐 동네 마시려는 수준이에요.
0: 빨리 빨리 좋다.
2: 가세요 빨리.
0: 아, 진짜 저도
1: 걱정 안 하셔도 돼요.
0: 저도 또 도전해보겠습니다.
1: 잠깐만요.
0: 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네.
1: 멀미나는 줄 알았어. 죽을 뻔했어.
2: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4: 네, 기사님 그 서울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0: 가시죠.
4: 네. 야, 간다. 잘 가요!
2: 첫 번째 코너입니다.
1: 아마 한 이쯤 구간에서 이제 참을 미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어? 여기서부터. 지금 아마 지금 와!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2: 여기가 최고 높은 지역이에요.
5: 네. 제 트랙 총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2: 4km라고 생각하시면
5: 돼요. 약간 롤러코스터 같기도 하네요, 진짜.

0: 들어온다, 들어온다. 저 표정이 기대돼요, 지금 표정이. 과연 어떨까? 오.
1: 수고하셨습니다.
2: 이 정도면 다 운전할 줄 아세요.
0: 아니, 얼마나 집에서 마이크도 떨어졌어. 여기 마이크. 자.
1: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0: 야. 자, 어땠어요? 커브 돌 때 좀 어떠셨어요?
1: 커브 돌 때 좀 무섭긴 했어요.
0: 오, 몇 번 하셨어요? 오.
1: 나중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 막 이렇게 했었죠.
0: 오, 다섯 번이요? 나는 스피드를 내봤지만, 네. 옆에 타니까 좀.
1: 내가 운전하는 거랑 옆에 있는 거 달라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우리가 이, 네. 지금 이 흥분감이 남아있잖아요.
0: 네, 네.
1: 이 흥분감을 가지고 바로 또 직접 운전을 해보시죠.
0: 이거를 우리가 직접
1: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0: 어, 그래요?
1: 할 수 있어요.
0: 그것 또한, 그건 또 다르죠.
1: 일단 가보시죠.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이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 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What is the chemical makeup of humans?
1: 박재훈님 안녕하십니까. 저 한양대학교 화학과의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네. 그 학장 스님께서는 불교에서 바라보는 사람을 구성하는 성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2: 네, 색수상행식 오운으로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육체적인 면은 사대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지수화풍.
1: 사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같은 사대 원소론이라 그래서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성분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동양과 서양이라는 공간도 서로 다르고 그 시대도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동일하다는 게 좀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2: 인간의 본성이라든가 그런 업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1: 사실 이제 현대에서도 과학자들이 그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각으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0: 예. I will now seek answers about the chemicals my body is made of in the secular world, but approaching it like a trained chemist.

0: 원자의 종류하고 원자의 개수를 갖다가 나타내는 식이 되겠습니다.
1: This lengthy and complex string of molecules is the chemical formula of the elements that comprise our bodies.
0: 탄소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탄소가 팔이 네 개인데 거기에 산소, 질소, 황, 필요하면 또 인 이와 같은 것들이 그 결합돼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체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탄소 자체가 중요하지만은 탄소는 어떻게 보면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프레임을 형성하는 거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헤테로 원소라든가 금속들이 결합을 하거나 아니면 그 컴플렉스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그 생명현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 Carbon is number 6 on the periodic table and easily bonds with other atoms, making it the ingredient for many substances. Hence, carbon is widely regarded as the king of elements. It is an important element that creates the kind of matter necessary for life.

0: 예선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0: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1: 전쟁터가 됐어요.
0: 오! 오픈 찬스.

0: 안녕하세요. 성우 고은정입니다. 1950년 11월쯤 되나요? 이제 수복해서 학교 다니다가 입대를 했으니까 군번을 제가 아직도 외우고 있는데요. 0995862 예술대라 그래서 무용하고 합창하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가면서 병과 아이들하고 똑같이 훈련받고 새벽 4시면 모두 기상해서 남산 한 바퀴 구보하고
1: 전쟁이 끝난 후에도 집에 돌아오지 못한 호구 영령.
2: Today, I'd like to visit the soldiers from that era with all of you. This is a small hill in Namjiup, Changnyeong, Gyeongsamnam-do province. At the foot of the hill, young men have been bustling about since early morning. They are soldiers and from the MND Agency for Ki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3: 여기가 아들이 오봉능선 삼봉이라고 해서 지금 주 발굴지입니다. 여기서 이게 유해 발굴 작전을 지금 4주째 하고 있는데 지금 유해는 한 구 정도 이게 발굴이 식별이 된 상태고 유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3종 291점에 대해서 식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식별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병력들이 진짜 전개한 상태에서 전면 발굴로서 지금 점차적으로 상부 능선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2: A war that began without warning. Within about a month, we were pushed all the way back to the Nakdonggang River. The entire country was literally a battlefield.
4: Here is a mountain that is called the Amban. It is called the Amban. At that time, when the war was fought, the people were building a wooden bridge and making a wooden bridge.
5: 요거는 지금 전투화. 그러니까는
2: Although the area is now densely forested, back then it was all bare mountain, so trenches were the only protection. That is why when they find a trench, they discover remains and artifacts.
6: 아니 좀 그리드가 진행될 때 나온 것들을 다 기록해서 나중에 보고서나 유해도 그릴 때 사용하는 겁니다.
7: 직접 그리신 거예요?
6: 아 그렇습니다. 아. 이 그리드에서는 유품이 좀 많이 나와서 이렇게 좀 수첩에 많이 적어 기록돼 있습니다.
2: This is the Pakjin district, which served as one of the final defensive lines along the Nakdonggang River during the Korean War. Due to the winding course of the Nakdonggang River, this area is also known as the Nakdonggang River Salient. The elite North Korean 4th Division, which had occupied Jeollado Province, crossed the Nakdonggang River and pushed as far as Yongsan, leading to fierce, no-holds-barred battles in this area. After a fierce battle, the U.S. 24th Infantry Division of the UN forces pushed the enemy back across the Nakdonggang River and emerged victorious. The news of victory on the Nakdonggang River front became a crucial turning point that made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possible. The river water has flowed away. But the mountains, fields, and people remain in that place, bearing witness to the war. 14 years since the excavation of the remains of Korean War casualties began in Changnyeong, but remains are still being discovered. Mass graves have even been found.
8: 국민학교 다닐 때 이제 그때는 각 가정마다 이렇게 소를 키우고 있었어요. 소 풀도 들어가고 강에서 목욕하고 하면은 뭐 거진 정말 좀 많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총알이고 수류탄이고 포탄이고 그랬어요. 마을에 옛날에 그 포탄 가지고 놀다가 손도 날아가고 눈도 실명되고 한 분들도 있고.
9: 쌍둥이는 손 날아가고 저희는 눈이 돌아가고 중기적 아버지는
7: 죽고 하고 신빙돼가지고 개눈해였다 이거.
8: 어른들이 여기 얘기하시기로는 하여튼 엄청나게 죽었다더라고요. 엄청나게. 근데 여기에 옛날에는 저 제방공사 제방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여름에 뭐 홍수가 난다든지 막 우리 마을까지 물이 찼어요. 그 시체들 그때 막 묻었던 시체들이 막 한꺼번에 막 뼈만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포탄도 그때 막 엄청나게 나오고 우리가 어릴 때 봐도 아 여기가 정말 좀 많이 격전지였구나 심하게 싸웠던 격전지구나 하는 걸 우리도 어릴 때도 느꼈으니까.
9: 어저께 하나 추, 요만한 거 하나 추었는데 내 골라볼게 강렬해 막 감을 칠.
8: 애만 그 총알 주워가지고 저 작업하는 차에 일동차 뒤에 그냥 던져놨어.
2: Today, this place is bustling with students from Chungnyeong Middle School on a field trip to experience history firsthand. The event was organized by the Chungmu unit of the 39th Division, the unit in charge of the area. Even a K-806 armored vehicle has made an appearance, sparking the students' curiosity.
10: Oh!
2: For these young students who have only learned about the war through TV and books, the various firearms and equipment are simply fascinating sights to behold.
11: 유해 발굴 팀이죠? 아이고 아침부터 고생 많으시네. 그럼 부식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비예요?
12: 아 저 이거 전시 유품이에요.
11: 아 전시 유품. 네. 오늘 학생 들어오는 거. 네. 아 견학 오는 거 유품 준비하시는 거구나.
12: 맞습니다.
2: The Agency for Ki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has also set up a special exhibition for the students at a base camp near the excavation site.
13: 너무 치열할 거 아니야. 막 산도 기어 올라가야 되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 그러다 보면 단들 군대 가면 인식표라고 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숫자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근데 6.25가 처음 발발했을 때 당시만 해도 이런 인식표가 없어. 그래서 유해가 발견되더라도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몰라.
14: 옛날 군인들이 저희 나라 지키려고 다 지키려고 딱 총알이랑 딱 머리 구멍 난 것까지 다 있어가지고 불쌍했어요.
15: 이런 걸 보니까 신기하고요. 군인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16: 자, 김치. 하나, 둘, 셋.

0: They'll be working hard out there, so I hope they enjoy their meal.
1: 저희 구교단 인원들이 점심시간에 어떻게 휴식을 취하는지 한번 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걸 하고 계십니까?
2: 제가 부족한 발굴 지식을 쌓기 위해서 지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발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발굴 관련 도서고 저희 국방부 유해발굴관측단에서 직접 제작한 책입니다.
0: Now it's time to prepare for tomorrow.
1: 문수설백님,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2: 아, 내일 발굴 출동을 나가기 때문에 발굴 조끼를 깨끗하게 닦고 있었습니다.
1: 이 달려 있는 거 이건 무엇입니까?
2: 아, 이거는 저희 발굴지에서 많이 출토되는 탄알, 그 탄약의 일부들입니다. 여기 마우저탄부터 30식 아리사카탄 등 여러 탄들 모형들을 지금 저희가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발굴이 되었을 경우에 직접 대조해서 봐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저희가 항상 소지하고 있고 때마침 여기 핀포인트도 같이 있네요. 네, 핀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이외에 다른 유품들이나 유해 식별을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일종의 미니 금속 탐지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자, 규돈 씨, 오늘 하루 동안 셀프캠과 함께 생활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4: 셀프캠과 함께해서 제가 상당히 좀 많이 텐션이 높아진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었고 이것 덕분에 오늘 하루 정말 멋있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0: 다음 They head to the site to meet the one who called in the tip. Is the man in the red hat the one who called? As they greet him, he pulls out a metal detector from his car. Why does he carry something like this around?
5: 아니, 추적도 하고 발굴하면 뭐 이것저것 엽전도 나오고 옛날 빈혈도 나오고 취미 삼아 운동 삼아 하고 있습니다.
0: Since those who remember the Korean War are so elderly and their numbers are dwindling, even a small tip can be a huge help in locating the remains of Korean War soldiers.
6: 직접 뭐 그 6.25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유골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투 유류품 같은 거를 목격하지 않으셨더라도 그 윗세대에서 전해들은 이야기 아니면 지명도 괜찮습니다. 그 보통 이제 그 격전지 같은 데서 지명이 부를 때 사람이 많이 죽었다 그러면 뭐 귀신골이라든가 뭐 전패고개 뭐 이런 식으로 전쟁에서 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명이 붙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묘를 쓸 자리가 아닌데 뭐 본궁 같은 형성이 돼 있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그 그런 것들을 목격하고 그 마음속에 이게 혹시 6.25 전쟁 당시에 그 있었던 그런 흔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시면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일단 오늘 제보를 받아가지고 조사 담당관님이랑 제보 임승기 받을 거야.
0: The areas where the Agency for Ki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operates are usually places with no set paths. After all, battles weren't fought on well-paved roads. Today, too, they're making their way through the untraveled mountains.
8: 1점. 됐습니다. 처음 지금 발굴하러 가는데 어때요?
4: 많이 긴장되기도 하고 또 많이 기대되기도 하고 그렇게 긴장 반 기대 반입니다.
9: 입구로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반대편 능선은 그 민간인 통제 구역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민통선이랑 접경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다니지 않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51년 10월에 연천 서번 병창선 확보 작전이라고 북군 1사단부터 미군, 영국군이 공격을 진행한 지역인데 마침 이 지역이 영국군 1사단이 전투했던 지역입니다.
0: 조심하세요. Unlike pre-planned excavations, when they come to a site based on a tip like this, both the excavation team and the investigation team come out together.
10: 이거는 전쟁 당시에 썼던 한통 뚜껑입니다.
8: 아,
10: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들려드린 곡은 그런 날이라는 저의 2023년에 발매한 곡이고요. 오늘 미니 콘서트의 주제가 행복의 모든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곡이 되게 밝은 노래지만 또 제가 처음에 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행복해지고 싶어서 쓴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평범한 하루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작은 일상 속에 스며있는 뭔가 행복의 그런 마음들, 사랑의 마음들을 저의 느낌에 맞게 한번 만들어 본 노래입니다. 들려드릴게요.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변니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혹시 변니라는 단어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을 말하는데요. 이 노래는 제가 작년에 쓴 노래인데 이제 가족들이랑 모처럼 이제 날씨 좋은 날 공원에 가서 이제 사랑하는 저의 반려견과 함께 이제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데 그 나뭇잎 사이로 비친 햇빛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에 좀 영감을 받아서 집에 돌아와서 바로 쓴 노래인데 이 곡을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들만의 생각하시는 그런 자연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들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0: 다음 곡은 첼로를 좀 집어넣고 기타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제야 좀 긴장이 좀 풀리네요. 다음 곡은요, 화이트라는 노래 들려드릴 텐데요. 이 노래는 정말 제가 사랑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또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은 가사입니다.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벌써 마지막 곡이네요.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스며들어라는 노래입니다. 이 곡은 이제 오늘 사전 인터뷰 하면서 좀 다시 그러니까 생각하게 된 곡인데, 이 노래의 제목을 팬분들과 함께 정한 노래거든요. 원래는 이 곡의 제목은 짝사랑이라는 노래였어요. 그 짝사랑을 하게 되면 뭔가 느껴지는 그런 뭔가 몽글몽글한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좀 담은 노래인데, 결국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의 뭔가 표정이나 뭔가 말투나 그런 뭔가 분위기를 나도 모르게 좀 따라하게 되잖아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곡을 스며들어라는 노래를 정했는데, 이 노래 한번 들으시면서 혹시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계시다면, 혹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함께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 스며들어 들려드릴게요.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과 회원 무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진아.
1: 백빈주 갈매기는
0: 진아.
1: 홍유하는 알아들고
0: 진아.
1: 삼강어 길어 요량어남은 소리 어저 기억이련만 곡중인불견어 수복만 푸르려다
0: 아, 알 수 없다.

0: 당도원이 이란 곳 인당수라 대천 바다 한가운데 바람 불고 물결 저한 게 뒤섞여 젖어진 날 갈 길은 천리 말리야 담고 삼면이 엄마 어둑첨 그러자 천재적 마흔이 간신히 떠들어와 대점 머리 탕탕 물결은 화르르르르르르 출렁 출렁 고사국 영좌이야 황황급 급하여 고사기계 자릴째 섬살로 밥 짓고 곤소 잡고 동술 오색 탕술 삼색 실과를 밤에 찾아갈라놓고 산또 잡어 큰 칼 꽂아 기는 듯이 받쳐놓고 포가를 두리둥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
1: 어디다 얼쑤
0: 하나씩 배를 모아 이제 물통 언녀루에 후생의 본을 받아 다 갖기 위어 번이 막대한 공이 아니냐 그저 북을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
1: 얼쑤
0: 우리 선에서 물내명 상고로 위어 허여경 세우경년의 표백 고사를 드리더니 오늘날 인당수에 인재소를 드리고자 동해신 남명이며 서해신 거승이며 남해신 중룡이며 북해 세로가이며 강한 지장과

0: 동이 흐디쯤이나 있소.
1: 다.
0: 도화동이 제일이 운에만 자오. 커니가 화동이오. 아이고 아버지. 불효여식 청이는 요만 끔토 생각하옵시고 서서 눈을 떠서 대명 지언지를 다시 봅소사. 글랑 염려 말고 서 그 대문에 달라.
1: 얼쑤
0: 성화 같이 제초거니 쟁청이 거독마라. 새별 같은 눈을 감고 치마폭을 무릅쓰고 백전으로
1: 얼쑤
0: 만경의 창파 갈매
2: 고수가 무대 중앙에서 북을 친 아주 특별한 무대 감상하셨습니다. 조용수의 일고 만나보셨고요. 우리 조용수 명인 만나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첫 번째 무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무대를 구상하신 이유를 먼저 여쭙고 싶어요.
3: 사실 그 장단 치는 주자들은 악기나 판소리나 항상 보조 역할만 해왔던 일이 없기 때문에
2: 네.
3: 예, 고수도 네. 하나의 그 전공자로서 좀 같이 돋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정체성을 좀 갖고 싶고요. 네. 그 전공자로서 옆에서 보조하시는 분들도 좀 더 주인공이 됐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에 준비하게 됐습니다.
2: 그 악기 자체를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주인공 악기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그렇죠. 생각이신 거네요.
3: 네, 그렇습니다.
2: 네. 아, 근데 저는 그 이런 생각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참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지 개인 고법 독주회도 하셨더라고요.
3: 네, 그렇습니다.
2: 네.
3: 예,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2회 예, 개인 발표회를 했습니다.
2: 네.
3: 그리고 고수가 개인 발표회를 하기는 참 많이 드물고요.
2: 그렇죠.
3: 오로지 소리하고만 소리 북 이렇게 한번 짜봤어요. 그 구성은 뭐 흔히 뭐 소리 한 대목하고 북이 반주하고 소리 한 대목하고 북이 반주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각 오바탕을 루파별로 뭐 춘향가만 해도 여러 루파가 있듯이 그걸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관중들한테도 서비스하고 또한 고법을 전공하는 이 전공자들이 좀 더 용기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고수하면 항상 그 보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주인공도 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저는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후배들한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제가 우선 먼저 하고
2: 사실 이제 저는 국악 콘서트 판을 하면서 국악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듣는 말 중에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3: 네네.
2: 그러니까 판소리를 하면서도 명창의 소리보다 북소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3: 그렇죠. 고수가 잘못하면은 모든 게 다 죽고 고수가 또 열심히 뒤받쳐줘야
2: 네.
3: 예, 그 공연이 사는데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를 뜻하는 겁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보비라고 하잖아요. 소리를 얼마만큼 보비를 하느냐, 그 소리에 맞게 장단을 어떻게 쳐주느냐, 그 구성에 맞게 그 이면에 맞게 어떻게 장단을 쳐주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또한 더 중요한 건 저는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수가 항상 판소리 소리에 돌다리 역할도 하지만 내가 소리보다도 더 나서도 안 되고 항상 기다려줘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응원해줘야 되고 가다 보면 정말 그 이면에 맞게 가락을 넣을 때 가서 넣어주고 쭉 끝까지 마무리 질 때까지 가다 보면 그게 배려거든요.
2: 그 조용수님께서는 어떤 분에게 고법을 배우셨습니까?
3: 예, 지금은 작년에 작고 하셨지만요. 청강 정철호 선생님께 고법을 사사를 받았습니다.
2: 네.
3: 저는 이제 그 집안이 국악 집안이어서 판소리 하시는 저희 조선여 고모님께 판소리를 조금 배웠지만 이 목은 타고나지 않아서 예, 고법으로 고모님한테 배우고 또 사촌 형님한테도 배우고 여러 그 전라북도 전주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배우면서
2: 네.
3: 나중에는 94년도에 정철호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선생님께 문화재 이수증을 받고요.
2: 네.
3: 선생님의 계보는 김재선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2: 네.
3: 그분은 임방울 선생님의
2: 네.
3: 수행 고수였고요. 제일 위에 일대는 한성준 선생님, 김재선 선생님, 청강 정철호 선생님, 그 다음에 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그렇군요.
3: 예, 예.
2: 다음 무대는 해금산조를 준비하셨죠?
3: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북으로 반주를 했었고요.
2: 네.
3: 이번 해금산조는 장고로 반주를 하려고 합니다.
2: 아, 네.
3: 예, 예. 해금산조는 그 장단으로서는 진양조, 중머리, 뭐 중중머리, 뭐 국거리, 자진머리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데요. 그걸
2: 네.
3: 다 하다 보면 뭐 한 40분, 50분 내지는 1시간인데 좀 줄여서
2: 네.
3: 짧은 산조로 중요한 부위만 골라서 장구 반주로 해금산조를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2: 해금은 누가 합니까?
3: 해금은 예, 저희 딸이 이번에 예, 해금산조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추계예술대학교에서 해금 전공으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2: 아, 예. 따님까지 국악의 길을 걷는군요.
3: 네, 그렇습니다.
2: 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무대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네.
2: 네. 자, 그럼 여러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지영희류 해금산조입니다.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4: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Oh yes, this is what I was looking for. I wanted to bring you exactly here, local food corner. Local food means all these things, beautiful ingredients and vegetables that you see are coming from Tamyang, from the countryside around here. So let's shop for these very, very delicious Tamyang products. Wow! Oh, 안녕하세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0: 흥분이 됐어요. 이거 죽순 봐서. My friends, this is one of the reasons I came to Tamyang. And you must know this because it's so, so peculiar and very, very interesting. Try to guess this. This is bamboo. Bamboo shoots. So the bamboo, when it's growing up, this is the first tender piece. So it's called chuksun in Korean language. And it's part of the diet of Korean people, especially on this region.
2: 그러면 어떻게 맛있게 먹으면 돼요?
3: 보통 살짝 데쳐가지고 이제 무침이나
2: 아 무침
3: 무침
2: 아 맞다 맞다 네. 그리고 무침하면 그런 축순의 그런 네. 식감을 살릴 수
3: 그럼요.
2: 있죠.
3: 네.
2: 그 아삭아삭
3: 아삭하고 은은한 향이 있어요.
2: 은은한 네. 향이 있어요.
3: 지금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나오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에
2: 한 번에
3: 기한식
2: 네. This is a true treasure. Not only super local, but it comes out only 1 month a year. So we are just right in time to try this. So good, so good.
0: 그러면 꿀, 초무침으로 할 거예요. 근데 예, 초무침 맞아요. 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아마 숟갓 같이
3: 무침으로 숟갓도 향이 좋으니까
2: 오케이.
3: 네, 숟갓하고
2: 오케이 이거
3: 네 두 개면 충분합니다.
2: 네, 네. 저는 따로 다른 네. 메뉴 만들고 싶어요. 떡갈비 만들기 위한 맛있는 고기 찾을 수 있을까요?
3: 네, 저희 종이 코너에 있어요. 가셔서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2: 저기서.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사장님 안녕하세요.
4: 어, 안녕하세요.
0: 아, 안녕하세요.
4: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0: 저는 떡갈비.
4: 떡갈비.
0: 떡갈비 하고 싶어요.
4: 오케이.
0: 이거 맛있는 오케이, 거 오케이, 추천해
4: 오케이,
0: 주세요.
4: 오케이. 일단 소고기.
0: 일단 소고기.
4: 와. 그러면 가슴 쪽.
0: 아이고 가슴 쪽.
4: 가슴 쪽.
0: 가슴 쪽. 아, 여기.
4: 결이 짙고 지방이 살짝.
0: 살짝만.
4: 이거는 가슴 위에 쪽. 더 육즙이 더 나온 쪽. 이거 제가 추천해 드려요. 네,
0: 추천.
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아, 이거만? 담양 떡갈비는 다 빤빤 돼지고기, 소고기 맞아요?
4: 맞아요. 떡갈비는 지방이 좀 있어야 된다면
0: 있어야 돼요?
4: 네, 앞다리가 낡다.
0: 오케이. 아, 근데 그거 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따져주시겠어요?
4: 가능합니다.
0: 진짜?
4: 네.
0: 와,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장님, 저는 떡갈비 그리고 죽순 무침.
4: 네.
0: 근데 이제 술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4: 예. 담양의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0: 한약.
4: 오, 너무 최고예요.
0: 너무 재밌네요. 네. 어디인가요?
4: 추성골이라고. 추성골.
0: 이거 노트예요.
4: 네.
0: 노트.
4: 네.
0: 오케이. 너무 감사합니다.
4: 너무 맛있습니다.
0: 이거랑 딱 이거에 딱 쫙 끝내줘요. 잘 빠세요 오늘. 네. 안녕하세요. 맛있는 담양 고기. 죽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5: 예. 선생님.
0: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여기 추성골 네, 마시죠?
5: 예, 예.
0: 그러면 잘 찾았습니다.
5: 예, 아니시죠.
0: 감사합니다.
5: 아, 멀리서 오셨네.
0: 아니, 저는 사실 여기 담양 네. 마켓에서 이거 맛있는 담양의 특산물 다 잡았어요. 거기 담양의 유명한 술 있냐고 물어봤는데 바로 추성골
5: 말했어요.
0: 자, 그러면 여기서 대표 술 뭐?

0: 가요. 아. 대표 수련 추성주라고 그래서 사찰에서 유래된 소리이기 때문에
1: 와.
0: 스님들 아시죠? 스님.
2: 스님들이
0: 곡차로 드셨던 술이.
1: 아, 진짜로? 네.
0: 여기 오셨으니까 에. 그러면 체험을 한번 해보고 가실래요?
1: 체험?
0: 네, 아. 추성주를 간단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1: 아, 진짜로?
2: 바로 체험할 수 있을까요? 네. 와, 저는 너무 궁금해서. 어이구, 이거 항아리? 아, 여기 술 안에 있어요?
0: 이거는 증류제, 증류주.
2: 아, 증류주. 아, 그러면 바로 증류, 증류해서 그러면 이거 도수 높죠?
0: 이게 도수가 높죠. 도수가 높은데 이제 이걸 침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도수를 좀 내리쳐야 돼요. 저기 소주까지 내렸을 때 65도 정도 나오니까.
1: 아, 그런 거.
0: 그래도 이제 도수를 39도 정도로 나르쳐가지고 이제 약재를 첨가를 하는 거예요.
2: 근데 이거 뭔가요? 맞춰볼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진짜 낯설지 않은 거예요. 국이자죠.
0: 우리 한국의 토속적인 약재를 다 알고 계시네?
2: 네, 왜냐면 저는 아침에 한 큰 스푼 다 먹는 편이에요. 아침마다. 오, 이거 베리라면 전통적인 베리 오미자죠.
0: 맞아요.
2: 예스. 오, 감사합니다.
0: 이게 뭐예요?
2: 아, 저는 그 시트루스 과일 같은 껍질인 것 같아요. 유자?
0: 유자? 유자가 아니고 이건 귤.
2: 아, 귤. 필. 네, 네, 그 껍질. 그러면 우리 해보시죠.
0: 네, 그래요.
2: 와, 네. 진짜 세요. 네. 벌써 취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2: 와.
0: 도수가 좀 있으니. 자, 여기에다가 우리 박 선생님이 한번 약재를 여기다 첨가를 한번 해보세요.
2: 자, 하나 이렇게 한 줌. 두.
1: 오미자 진짜 맛있어서.
0: 보름 후에 이제 맛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2: 너무
0: 여기에서는
2: 좋네요.
0: 오셨으니까 네. 진짜 우리 이제 추성주 맛을 보셔야지.
2: 네. 오, 와, 색깔이 왕금. 왕금 색깔. 왕금 색이죠. 아, 아까보다 진짜 다르네요. 오, 여기 귤 향이 진짜 그런 은은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어?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와, 헤이즐넛, 초콜릿 그런 맛이 나요, 거의. 아마 오늘 이거 구매했던 것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오, 예.
0: 뭘 구매하셨어요?
2: 이거 담양.
0: 오!
2: 오!
0: 담양의 대표 특산물이네.
2: 이걸로 무침, 초무침.
0: 아, 예. 죽순무침.
2: 예. 조금 상큼하게. 왜냐면 여기서 그런 뒷맛으로 신맛이 있어서 조무침 한다면 너무 잘 어울릴 거죠. 그리고 맛있는
0: 담양의 떡갈비네.
2: 딱 와. 맞았어요. 와. 정답. 오,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떡갈비. 여기 양지, 앞다리 같이 섞어서
0: 수성주하고 컨셉이 딱 맞아요.
2: 맞아요. 그리고 이거 딱 하나, 둘, 셋. 담양. 담양 한 상에.
0: 따봉이지.
2: 금요 가시죠. 와, 오, 너무 좋네. Here we go again, my friends. Look at this. My favorite part, the cooking. And today, the main ingredients. Meat coming from the farming around here. And the chuksun and the bamboo shoot. With two very amazing ingredients, I will do two very Damyang recipe. One is tteokgalbi, similar to a kind of a meatball. And one is chuksun muchim, spicy, refreshing salad. So now let's start with tteokgalbi. Tteokgalbi, two kinds of meat. One is daeji, pork meat, and it's the aptari, the front leg, which the Sajanim said it's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very delicious, because it has a good percentage of fat and also very delicious muscle. And then hanu. Hanu is the traditional breed of Korea. Especially this part is the chest part, the upper part.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So now let's do the mixing. So the meats are mixed. Now the vegetables. One is onion and one is spring onion. Okay, very, very fine chopping.

0: tablespoon. And then let's do the mixing. Muchin. Let's try. Wow, that's perfect. You just need to follow this recipe. It's perfect as it is. So now let's put the sukkak inside. Very lightly mixing. So you want to see the green inside. Oh yes. Now it's done, but I need a little bit of decoration that also will give a little bit of freshness on top. So let's use the green part, the depa, spring onion. Now, let's plate. Oh yes. Beautiful. Now, let's put some pa all around and toasted sesame seeds. Done. My friends, today I'm very, very satisfied. I was really able to put Damian. Now I can't wait to try this with Sonsenim. Sonsenim!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What have you 됐을까요?
1: 눈으로 보니 또 더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0: 특별한 거 있어요. 소스는 추성주로 만들었어요.
1: 에이?
0: 예.
1: 그래요?
0: 맞아요. 추성주로 이렇게 디글레이즈 맛있는 고기 소스 만들었어요. 진짜 추성주랑 같이 조합이 한다면 너무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1: 무슨 맛이에요?
0: 진짜 풍부한 맛이라서 귀에 정리하는 역할이에요.
1: 깔끔해졌는데.
0: 맞습니다. 좀 드셔보세요.
1: 나 담양에 살면서 죽순을 많이 먹어봤지만 이제 우리 셰프님이 만든 죽순.
0: 예, 죽순 무침. 어떠세요?
1: 와. 손맛이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땡기네, 자꾸.
0: 진짜 너무 재밌는 식감이에요.
1: 네, 씹히는 그 느낌.
0: 이거
1: 아삭하죠.
0: 진짜 아삭. 이거 아삭아. 오, 아 역시 감사합니다. 딱 일이 있었어요. 어 예. 아 재밌어요. 아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자 이제 오 진짜 동그란 맛이에요. 그리고 그 한약식 재료 들어가 있어도 그거 안 나와요.
1: 그렇죠.
0: 진짜 너무 세련된 진짜 섬세한 맛이에요. 아 진짜 고급스러운 술이에요. 어 예술. 어 이거 완벽해요. 이 맛을 강화시키는 역할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이제
1: 물장 한 번 더 하고.
0: 아 종결이다. 아 이제 아 끝내줘요. 너무 좋아요.
1: 아 부러울 겁네.
0: 어 진짜 제가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만큼 선생님도 진짜 만족스러워 보이시네요.
1: 네.
0: 아, 너무 좋아요. 네. 아 그러면 제 오늘의 목표를 잘 달성한 것 같아요.
1: 그래요.
0: 맞아요?
1: 예.
0: 어 좋아요. So my friends, I'm very, very happy. He looks very happy. So that was my goal today, to create Damyang in one table, as I always do when I go around with you across Korea. And then I really wanted to thank you, not just because he was very, very kind to me, but also because he's putting effort to do this kind of liquor. This is Korea. This is Korea roots and culture. And I love that. And I really hope you love as much as I do. So let's meet in another episode with another interesting and delicious food and another traditional Korean liquor.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우리 해외 친구에게.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4: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라켓에 공 맞을 때 나는 소리가 좋아. 공이 살면 나도 살 것 같고.
1: 영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응원을 하게 됐어요.
0: 가족이라도 된 것 같고 그래?

0: K-Story brings you today's movie, To Us Home. A story of a girl who is fighting not to be left alone again. It is a movie that received invitations to many domestic and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As director Yoon Shim-kyung's feature film debut, two actresses who began as children and grew up on screen, Choi Myung-bin and Moon Sung-ha, impressed with their nuanced acting. Talented actor Kim Tae-hoon and Yoo Da-in add stability to the cast.
1: 알바 시작했어. 지금 나 있는 곳이 어항이라면 그 집은 바다 정도?
2: 앞으로 영선이 네가 최대한 수아한테 좀 맞춰줘야겠다. 필요하면 져주기도 하라고.
3: 안심하지 마. 언제든 버려줄 수 있으니까.
1: 제가 운동 열심히 하면요. 아저씨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어요?
0: Let's watch the movie Sua's Home together.
4: 그 밑에
0: Hounded by debt. Adaptive parents vanish without a word.
5: 다음부터 이러지 마. 내가 왜 네 진학 상담을 해야 되니? 보호자도 아닌데.
1: 엄마한테 연락은요?
5: 말했잖아, 없었다고. 벌써 3개월이나 지났어. 영선이 너도 그만 포기해. 어차피 피도 안 섞인 남남이잖아.
0: 15-year-old Youngsun is left on her own again. Her dream of becoming a professional tennis player looks like it might now be out of reach.
6: 좋은 기회야.

0: 돈도 벌고 테니스도 계속 칠 수 있고.
1: Her coach comes up with an offer. A girl her age named Sua needs a training partner.
2: 먼저 한번 볼까요?
1: This is how Youngsun ends up having to prove herself. Youngsun does her best since she needs a job.
2: 스텝 신경 안 써?
1: She crushes Sua in terms of skill.
3: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0: 그럼요, 문제 없습니다.
4: 그럼 일단 3개월만 해보는 걸로 하죠.
1: Sua has a wealthy, close-knit family. Also, active support from her father, who is a former professional tennis player. To Youngsun, their home feels like heaven. Then, it is the first day of training. She gives her all.
2: 그렇지.
1: Yet, what she gets in return is...
4: 앞으로 영선이 네가 최대한 수아한테 좀 맞춰줘야겠다.
5: 네?
4: 수아 사기 떨어지지 않게 컨디션 봐가면서 조절하고 필요하면 져주기도 하라고.
1: Youngsun has been hired not to play well, but to help Sua play her best.
2: 그렇게 자신 있게 해.
5: 별거 아니네. 한참 날아다니더니 지그로 부족이야?
1: Protected Sua doesn't even catch on that Youngsun lost to her on purpose.
5: 쉬어서 좋겠다. 아빠 수업이 주제.
1: And even though Youngsun is triggered, she has to keep her mouth shut. Is it out of pity for Youngsun?
5: 필요한 거 있으면 아줌마한테 바라고.
0: 그렇다고 집으로 데려와?
5: 당분간이야. 생판 모르는 애가 아니잖아.
1: Sua's mom arranges for Youngsun to leave the orphanage and stay at Sua's house. What's more, she gets a welcome that she's never before experienced. Youngsun begins to hope to become part of this family. In order to do that,
0: 오늘 아빠 없다고 놀지 말고 연습하고 있어.
5: 걱정 마세요. 제가 수아 연습하는 거 도울게요. 네가 뭔데도 와.
1: She makes an effort to prove her worth.
5: 저도 아저씨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1: She approaches Sua's dad.
5: 여기에 아저씨 사인 해주시면 안 돼요?
1: A tennis player as his fan. Meanwhile, Sua's keeping an eye on all of this.
5: 어제 아빠랑 무슨 얘기했어?
6: 아, 별건 아니고 자세 좀 봐달라고.
5: 어떤데? 아빠가 웃었다고. 그게 아저씨 차 좀 세워주세요.
1: Sua's jealousy is ignited toward Youngsun, who is talented in a way she is not. Some days later, they are at a party hosted by a friend of Sua's father. The kids are thrown together to play tennis. It started as just for fun, but...
7: 아니, 근데 야, 네 딸은 취미로 한다고 하지 않았냐? 아니, 그냥 선수 시켜도 될 것 같은데?
8: 잘하네. 고민 중이야.
1: Sua's dad gets to feeling as if he has lost again to his longtime rival. And he does not manage to smile even for his daughter. Just then, something no one expected. Youngsun shows what she's capable of and stages a successful comeback.
8: 좀 친해.
5: 그치. 라켓도 안 가져왔는데 게임하자길래 뭐야 했는데. 대박. 아저씨, 아니, 코치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8: 너가 키우는 애였어? 어, 뭐야, 진짜야?
4: 어, 안 뭐.
8: 야, 역시 성우가 보는 눈이 있어. 잘 키워봐. 플레이가 너랑 닮았다.
1: Meanwhile, Sua ends up taking things personally. Will Youngsun's hopes of getting a family come true? A 15-year-old girl's fierce rally through life. It is the movie Sua's Home. Let's hear about what went on behind the scenes. The director says it all began with her burnout.
9: 이 영화 일을 좀 오래 하면서 되게 무기력해지고 또 번아웃이 온 적이 있었어요. 선택받기를 되게 기다리고만 있는 제가 너무 싫었는데 욕망을 뚫고 나가는 캐릭터를 한번 써보고 싶다. 처음에는 생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인물이 아니었으면 제가 그 시간을 버틸 수 없었던 것 같아서 저의 판타지적 인물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했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꽂혔던 것 같아요. 붙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1: And so, Youngsun was born.
10: actress Choi Myung-bin portrayed changes, hope, anxiety, and survival instinct.
11: 영선이는 정말 감정의 폭이 크지 않은 친구라 처음에 감독님과 의논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영선이의 미세한 감정의 폭을 잘 담아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미세한 오묘한 갈팡질팡한 그런 감정들을 좀 잘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10: Sua gradually confronts complex emotions following the arrival of Youngsun in her life. Actress Moon Sung-ha delicately portrays this emotional shift.
12: Sua를 위해서 테니스를 정말 열심히 배웠고요. 그냥 수아가 돼봐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모든 걸 수아처럼 생각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감정을 얼굴로 표현하겠다, 다 보여주겠다. 감추는 감정 없이 내가 느끼는 감정은 모두 표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수아를 연기했습니다.
9: 생동감이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문승아 배우에게서 느껴지는 생동감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10: She worked at learning tennis, and the sport helped the actress's bond.
11: 처음에 만났을 때 굉장히 어색했어요. 잘 친해져서 연기를 같이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었는데 테니스 촬영 랠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훅 친해졌어요. 힘들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좀 생기더라고요.
12: 명빈 언니가 옆에서 계속 도와줬고 제가 공을 못 받아도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제가 개떡같이 쳐도 찰떡같이 받아줬습니다.
10: The film conveys the will to live through the character's emotions and dynamic tennis playing.
11: 영선이와 같은 사람들을 응원하게 되었고
9: 계속 도전하고 또 노력하는 임무를 통해서 오늘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내일을 또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을 관객들이 좀 느껴갔으면 좋겠습니다.
10: A story for those who seek a place to belong. It is the movie Sua's Home. That character K-Story highlights in Sua's Home.
5: 라켓에 공 맞을 때 나는 소리가 좋아. 공이 살면 나도 살 것 같고.
10: She wants to keep playing tennis, but more than that.
5: 여기에 아저씨 사인 해주시면 안 돼요?
10: She desperately wants a family. 15-year-old Young Sun. Actress Choi Myung-bin, with her experience as child actor, delivers a passionate performance. She brings to life a character whose vulnerability and baldness coexist, delivering a performance defined by a steadfast gaze and compelling emotional acting.
9: 태풍에는 한가운데 있듯이 겉으로는 되게 조용한데 그 안에는 정말 분노로 휩싸여 있는 마그마가 있는 그런 인물을 원했었는데 제가 원하는 게 너무 다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영선이다 라고 한 번에 느꼈던 것 같습니다.
10: A chance to see talented next generation actors. A well-made coming-of-age drama, it is the movie Sua's Home.

0: At the bow, soft corals have taken root, blossoming beautifully. Even the ceiling of the wheelhouse is covered with corals of every shape and color.
1: 문섬의 침몰선은 길이가 대략 25m, 폭은 5m 정도로 문섬 북쪽 수심 35m 정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배 자체는 철선으로 되어 있고 배 갑판 앞쪽, 뒤쪽 할 것 없이 배 전체에 연산호가 자라고 있습니다. 조류가 강해 연산호 폴립이 활짝 열릴 때에는 이게 침몰선인지 어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장관을 이루는데 수심이 깊어서 그런지 생태계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0: 이건 인정해줘야 돼.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전현무계 4를 기념하는 예. 시청자 계획 2탄. 저희는 대전의 중구, 중촌에 나와 있습니다. 소락관 상공 출신이어서 무려 100년의 전통을 잇는 정기준 형님만 믿습니다.
1: 와.
0: 맛있다. 시청자 계획은 한 번도 실패가 없었어요.
2: 100%의 성공률을 자랑하는.
0: 대전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해장의 성지로 유명한 모모 전문식당이요. 모국수로 건물 세운 집이요. 남녀노소 다 모이는 핫한 식당. 맛집이에요? 군창?
3: 제가 떼고.
0: 미국에서 오자마자. 아. 진짜 맛있다. 인기가 없을 수가 없겠다. 중독성이 엄청나요. 이제 우리가 찾지 말고 시청자한테 맡기자. 전현무계획 말고 시청자 계획.
4: 네, 와.
0: 렛츠고! 자, 가보자.
4: 그럼 오늘은 어디 가나요? 중촌까지 와서.
0: 자, 오늘도 이제 시청자이기 때문에 네. 시청자 의견대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먹부로. 네. 매주 방송 재밌게 보고 있어요.
4: 그래요.
0: 먹부로는 무슨 볼 때마다 맨날 순댓국만 먹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먹으려는 모모집 자랑이나 해보려고 연락해 보내시오. 대전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해장의 성지로 유명한 모모 전문식당이요. 국물 한 입하면 아 살아난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곳. 먹부로도 먹어보면 좋겠는데 하여간 추천해요. 이렇게 보내줬어요. 뭘까요? 우리가 맨날 이제 국밥이랑 순댓국으로 아침을 하잖아.
4: 네.
0: 이게 좀 안타까우셨나 봐. 대전 오면 무조건 이걸 먹어라.
4: 밀가루가 유명하니까 떡볶이?
0: 떡볶이로 해장을 하고 싶니?
4: 대전 분들은 다를 수도 있죠.
0: 속 뒤집혀요. 속이 쓰려.
4: 시래기?
0: 생선.
4: 북어?
0: 북어.
4: 아, 북어. 아,
0: 북어입니다, 북어.
4: 북어 해장국.
0: 우리 대전 하면은 뭐 빵에다가 칼국수에다가 밀가루 들어간 음식들이 떠오르는데 이제 북어국을 먹으러 여기로 온다. 근데 대전의 북어국이라 이게 그렇게 막 매칭은 안 되는데
4: 네, 처음 들었네요.
0: 그나마 조금 기대가 되는 이유가 지역이
4: 네.
0: 약간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이런 데 있는데요. 우리가 공무원 맛집도 신뢰하잖아.
4: 아, 공무원 맛집 너무 좋죠.
0: 그분들이 또 가시는 데니까. 안녕하세요.
4: 떡 좀 드세요.
0: 전현무 계획입니다. 시즌 4를 출범해서
4: 전현무 계획 아세요 혹시?
0: 모르세요?
5: 알아요.
0: 알아요? 아, 다행입니다. 예, 우리 곽튜브.
6: 네, 안녕하세요.
0: 예예. 예. 아. 여기서 일하세요? 치과?
5: 네.
0: 아.
4: 그래서 치아가 아름다우신구나.
0: 예예.
4: 요 치과 근처에는 뭐 없으세요?
5: 저쪽으로 가면
0: 어. 거 어때?
5: 거기 유명하죠.
0: 유명하죠.
5: 굉장히 유명하죠.
0: 유명하죠.
5: 마시고 해장.
0: 아, 역시 아시는구나.
5: 아, 네. 예. 너무 맛있어.
0: 감사합니다. 네,
4: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술 한잔 하실 때 여길 늘 간다고 하셨잖아?
4: 네.
0: 누구야? 안녕하세요.
4: 우와. 우와.
0: 병원 직원이세요?
7: 네.
0: 대전에 맛집 찾으러 왔어요.
4: 전현무계 가세요.
7: 남편이 너무 좋아요.
4: 전현무계 시즌4로 시작했어요.
7: 너무 감사합니다.
4: 떡이요, 떡.
0: 이거 저 다 올라가 다 같이 드세요.
7: 감사합니다.
0: 네. 오, 예.
4: 여기 많이 드세요, 여기.
7: 완전 맛집이에요.
0: 맛집이에요?
4: 완전 맛있어요.
0: 다 좋아요?
7: 여기 다 좋아요.
4: 다 좋아요.
0: 감사합니다. 일단은 갈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0: 잠깐만, 근데 지금
1: 불이 아예 꺼져 있는데? 너무 빨리 왔다. 뭐 끓이는 냄새 나는 것 같긴 한데.
0: 냄새는 좋은데? 냄새는 기가 막힌데?
1: 이런 상태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15분 남았다, 15분.
2: 네, 15분 남았네요.
1: 기다려야죠, 뭐. 장사하지. 오늘 쉬는 날 아니지? 무계획이라 이게 쉬는 날일 수도 있거든.
0: 오늘은 하는 날이에요.
1: 하는 것 같아.
0: 네.
1: 안녕하세요.
3: 아, 예, 안녕하세요.
1: 아직 오픈 안 했구나.
3: 예, 30분부터 네. 오픈하는데.
1: 예. 전유무기획이라고 맛집 소개하는 프로인데
3: 예.
1: 저희 좀 먹는 거 좀 촬영 좀 해야 될까요?
3: 예, 한 5분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예, 한 5분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 네, 네. 일단 요 떡 좀 드세요. 뜨끈뜨끈하니까.
0: 네, 따뜻하게
1: 드세요. 저희 4입니다. 시즌 4.
0: 시즌 4, 예. 예.
1: 셰프님이신가 봐. 옷을 딱 입으셨어.
0: 안녕하세요.
1: 아유, 예.
0: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밥을 하고 있어.
1: 아, 밥을 하고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수능 성공. 저희 사장님 뭐 먹어야 돼? 그냥 북어국 먹으면 되나요? 네.
3: 그리고. 황태구이 하나 이렇게 사이드로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기대해 봅시다. 자, 시즌 4가 됐으니까 테스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0: 예.
1: 황태가 원래 이름 뭐예요?

0: 갓 잡아 올렸어. 뒤 튀고 있어. 얘를 뭐라 그래?
1: 명태요.
0: 갓 잡아 올린 건 생태.
1: 아, 생태. 네.
0: 그렇죠?
1: 맞아, 맞아.
0: 꽝꽝 올리면?
1: 꽝꽝 올리면 동태죠.
0: 코다리 뭐예요?
1: 저기 생태를 말리면 북어잖아요.
0: 말리면 북어죠.
1: 코다리는 뭐야?
2: 코다리는
1: 코에 걸면 코다리에, 귀에 걸면 기다리고.
0: 맞습니다.
1: 네?
0: 코다리. 네. 걸러서 이제 겨울 덕장에 말리는. 네. 반쯤 말린. 네. 촉촉해. 그게 이제 코다리입니다. 반쯤 말려야 돼. 노가리는?
1: 노가리는 이제 말리면서 서로 얘기하면 나누면서 노가리죠.
0: 시즌 4입니다. 노가리는 알아야지.
1: 노가리 바싹 말린 거죠. 바싹.
0: 바싹 말렸어요?
1: 완전 슈퍼 건조.
0: 크기가 어땠어요?
1: 크기가 적당하죠.
0: 적당한 게 아니고.
1: 그죠.
0: 절반의 확률이었어요. 노가리는 어린 명태.
1: 아, 어린 명태. 아.
0: 어린 명태를 말린 게 노가리. 북어를 설명해 주세요. 황태랑 무슨 차이가 있죠?
1: 황태는 겨울, 여름 왔다 갔다 할 때면.
0: 북어는 아니고.
1: 상시 말리는 걸 북어라고 하죠.
0: 상시 말린 거. 아, 북어는 이제 바짝 말린 거.
1: 아,
0: 바짝 말린 거. 황태는 겨울 덕장에 말리는데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을 해서 얘를 가만두질 않는 거야. 네.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해서 황태. 그지?
1: 거의 생태 도감이네요.
0: 도감이죠. 안녕하세요.
1: 반찬이 살짝 고급 한정식집
3: 깔끔하다 음식이에요.
1: 상견례 하는 식당 가면 하는 이런 배치 느낌이에요.
0: 상견례 해본 적이 없어서.
1: 상견례까지는 가보신 적. 오. 뭐냐 이거.
0: 우와. 아니 무슨
1: 상견례 식당인데 진짜.
0: 상견례도 상견례인데 뭔가 한정식 플레이트가 되어 있네. 난 지단 올라간 부거 다 처음 봤어.
1: 아니 플레이팅이 너무 이게 방송이라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원래 다 이렇게 나온 거죠. 와
0: 한식 조리사 자격증 시험 보는 것 같아요.
1: 진짜
0: 어떻게 이렇게 지단. 어떻게 먹을까요? 어떻게 먹는 걸 추천하세요?
4: 예, 그냥 한번 또 잡숴 보시고 또 이제 고추 다진 거랑 고춧가루 넣어서 한번 드셔도
0: 먹다가.
1: 예. 아, 알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네, 맛있게 드십시오.
1: 잘 먹겠습니다.
0: 수생도 아니고 유리그릇 진짜 오랜만에.
1: 그러니까 이거는
0: 차기.

0: わ。
1: いや、와진이한데요이거를그냥부어진액을먹는느낌인데
2: 그렇지감칠맛도너무좋지
1: 네감칠맛이이야진짜진하다와
2: 진한데막진해도아니지
1: 네
2: 너무정확하다
1: 이야이거진짜해장제대로되겠다
2: 어우좋다
1: 간이완벽한데부어한번드셔보세요와너무부드러워말린생선이아니에요이정도면
2: 씹는맛을살렸어그러면서부드러워
1: 부어씹는맛이대박이다
3: 안녕하세요대전에서뽀거라는황태전문점을운영하고있는강영경입니다저희들이황태였습니다
4: 저희어릴땐황태라는말을잘안썼거든요그래서사람들이친근하게느낄수있도록북어탕이라고지은겁니다
3: 황태를손질하고나면머리랑꼬리랑남아요그걸모아놨다가그래원래생선이다어두운미죠그래서깊은맛이많이납니다한2시간에서3시간정도훅구워서끓여가지고육수로사용하거든요끓는물에또저희들만의다른또육수를같이섞어서끓여냅니다손님상에나갈때는그육수를간에맞게조절해서황태를넣어서한번끓여서나가는겁니다

0: 북어 씹는 맛이 대박이다. 와. 와. 북어 부드러우니까 먹을만하지. 아, 북어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그냥. 부드러운 생각인지 몰랐네. 그냥 생선인데 이거는. 와. 괜기가 없을 수가 없겠다, 진짜.
1: 지금 이게 버섯하고 부추하고 지단이 아주 같습니다. 맛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살짝만 도와줘. 이거 아... 하나밖에 없어. 정말 해장하러 올 때 대접받는 느낌?
0: 무서운 게 계속 들어가요, 그냥.
1: 그치? 네,
0: 중독성이 엄청나요. 아, 진짜 맛있다. 예술이네요. 내가 북어 먹는 걸 엄청 좋아했구나. 진짜 맛있다.
1: 맛있지?
0: 제가 이걸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1: 그러니까
0: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몰랐어. 이 메뉴가 자주 먹는 음식은 아니니까. 식당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북어 해장국이.
1: 이런 클래스 메뉴 진짜 찾으러 오겠다. 해고 해장이다.
2: 맛있고 해장.
0: 아, 진짜 맛있다. 중독성이 따로 뭘 전 넣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좋아서. 에? 에?

어때요? 아, 고춧가루 향 너무 좋아. 아우 좋아. 다른 음식이었어. 이거는 3단계로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냥 후추. 그다음에 얘네들. 잠깐만 넣어봐. 살짝만 넣어봐.

0: 그러네요. 고춧가루만 넣어도.
1: 그거 자체가 너무 맛있어요. 그 국물이 달라지니까 그거 살이 품고 있는 육수 맛도 달라져서. 그거가 이제 없어질 때쯤 되면 이렇게.
2: 밥이랑 같이 먹기 딱 좋을 것 같아요.
0: 밥이랑 해서 같이 먹으면 딱이네. 김치 하나 싹 해서. 김치가 딱 좋네요.
1: 오징어 젓갈도 딱 이렇게 나오고. 이거면 뭐 해장 끝이지. 너 좀 이렇게 모든 재료들이 딱 알맞게 들어갔을 거야. 과하지 않고.

0: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게 제일 힘든 거거든 사실. 기대가 많이 없는 음식인데 미세하게 더 맛있게 하는 게 더 힘들다고 난 생각하는데 이 집이 딱 그런 집이네.
1: 이것 때문에 앞으로 북어 해장국을 먹을 것 같아요 저는.
2: 그 정도로?
1: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서.
0: 그 자체로 맛있으니까.
1: 아, 맞다. 아, 맛있어. 까먹었네.
0: 아, 황태국이 있었구나. 아,
1: 까먹었네.
0: 너무 맛있어서 이거 나오기 전에 다 먹었어.
1: 아, 기대된다.
3: 감사합니다.
4: 황태를 양념장 발라서 통에 담아서 냉동고에 저장해 놓습니다. 손님이 주문하는 즉시

0: 이거 엄마가 옛날에 많이 해줬었는데. 야, 맛있다. 까지 하나도 없어요. 형님, 내 독특해요. 매콤한 쪽은 아니고 달달한 쪽인데.
1: 고소.
0: 달달 고소. 밥반찬으로 너무 좋은데 이거.
1: 색깔에 비해서는 맵지 않아요.
0: 김치랑 같이 해서 먹어봐야겠네.
1: 우리 엄마는 아직도 있고 여기는 없을까? 기계 없어진 거야 우리 집에?
0: 그 기계 하나 사드리면 될 것 같은데.
1: 아, 일을 더 시켜라. 또 가끔 요즘.

0: 대전이 아니라 대전 다른 부위에서도 올 것 같아요. 생각나는 맛이야.
1: 오, 이게 청주 천안까지 여기 올 것 같아요. 먹고 디저트로 드시라고.
0: 그렇죠, 그렇죠.
1: 식사하시고 디저트 드세요. 저희 시즌 4 새로 시작했습니다.
2: 저는 축하드려요.
1: 아, 감사합니다.
3: 여기 너무 작아요.
2: 아, 진짜 힘듭니다.
0: 아, 진짜요? 아니, 여기 저 근처에서 직장 있으신 거예요?
2: 아니요, 저 멀리서 왔어요.
1: 진짜요?
2: 멀리서 오는데 어디서? 목소리가 잘 좋아요. 아, 오늘 딸이. 아,
1: 동네 맛집.
2: 얘가 미국에서 오늘 왔어요.
0: 딸이요? 딸이에요?
1: 동생인 줄 알았는데.
0: 난 무슨 자매인 줄 알았어. 아, 진짜 괜히. 아,
2: 진짜 괜히 왔어. 오늘 방학이라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을 아침에 첫끼로.
1: 미국에서 오자마자.
0: 네. 미국엔 이게 없지.
3: 이런 맛은 없죠.
0: 이런 맛은 없지. 어. 기분이다. 여기 내가 쏜다. 네, 쏘겠습니다. 우리 멀리서 오셨으니까 대신에 저희 프로그램 좀 많이 봐주시고 시즌 4.
2: 감사합니다.
0: 예,
1: 감사합니다. 많이
0: 사랑합니다. 근데 여기 왜 데리고 왔는지 알겠다. 어.
1: 미국에 없는 맛이니까.
0: 맞아. 자, 먹친구. 딱 두 글자만 얘기하고 안 할 거예요. 근데 너무 결정적이야. 예를 들어서 박튜브를 맞춰라는데 여행 뭐 이런 건 거의 비슷한 급이야. 그 정도의 키워드. 이 사람 하면 퀸카예요. 끝. 퀸카라는 단어와 요즘 가장 잘 붙는 사람이야. 이거면 끝난 거야, 사실은. 알겠지?
1: 근데 형님 세대랑 제 세대랑 다르거든요.
0: 응.
1: 전 퀸카 하면은
0: 누군데?
1: 여자아이들. 퀸카. 어. I'm hot. I'm boom. 떳떳떳.
0: 퀸카. 아하.
1: 그러면 아하.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팽현숙 쌤?
0: 왜요?
1: 그 유명하죠. 펭귄으로 성대 그 이행시한 거. 팽현숙.
0: 아,
1: 퀸카.
0: 옛날에
1: 갑자기 뒤에 아 이거 또 연기가 너무
0: 팽현숙 씨로 할래요, 그럼?
1: 네.
0: 오케이. 선생님, 괜찮아. 해.
1: 퀸카.
0: 아하. 아하. 너는 팽현숙 이렇게 해. 네.
4: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공장에서 작업할 때 난로 불 핀다고 해놔서 잘 달아갔구나. 띠불도 그 창고나 흔들게 아무 수 없다고. 영어로 몇 번 안 실으면 될 거야.
1: 그 힘이 없어 생겼어.
0: 내 말은 잘 자라니까 얼른 타고 이제 아니 간디 큰 구이 있었구나.

감사합니다. 첫 번째 들려드린 곡은 그런 날이라는 저의 2023년에 발매한 곡이고요. 오늘 미니 콘서트의 주제가 행복의 모든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곡이 되게 밝은 노래지만 또 제가 처음에 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행복해지고 싶어서 쓴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평범한 하루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작은 일상 속에 스며있는 뭔가 행복의 그런 마음들, 사랑의 마음들을 저의 느낌에 맞게 한번 만들어 본 노래입니다. 들려드릴게요.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변니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혹시 변니라는 단어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을 말하는데요. 이 노래는 제가 작년에 쓴 노래인데, 이제 가족들이랑 모처럼 이제 날씨 좋은 날 공원에 가서 이제 사랑하는 저의 반려견과 함께 이제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데, 그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에 좀 영감을 받아서 집에 돌아와서 바로 쓴 노래인데, 이 곡을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들만의 생각하시는 그런 자연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들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0: 네. 다음 곡은 첼로를 좀 집어넣고 기타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제야 좀 긴장이 좀 풀리네요. 다음 곡은요, 화이트라는 노래 들려드릴 텐데요. 이 노래는 정말 제가 사랑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또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은 가사입니다.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벌써 마지막 곡이네요.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스며들어라는 노래입니다. 이 곡은 이제 오늘 사전 인터뷰 하면서 좀 다시 그러니까 생각하게 된 곡인데, 이 노래의 제목을 팬분들과 함께 정한 노래거든요. 원래는 이 곡의 제목은 짝사랑이라는 노래였어요. 그 짝사랑을 하게 되면 뭔가 느껴지는 그런 뭔가 몽글몽글한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좀 담은 노래인데, 결국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의 뭔가 표정이나 뭔가 말투나 그런 뭔가 분위기를 나도 모르게 좀 따라하게 되잖아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곡을 스며들어라는 노래를 정했는데, 이 노래 한번 들으시면서 혹시 누군가를 짝사랑한 꼭 계시다면, 혹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함께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 스며들어 들려드릴게요.

사실 어렸을 때제 꿈은 기계공학과를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로봇을 만드는 게제 꿈이었고, 전자 부품 같은 거를 가져다가 여러 가지 라디오나 아니면 전자 게임기 같은 걸 만들고 이렇게 이제 자라났는데,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음반을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이제 아슈케나지가 친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2번 이었었어요. 그 작품을 들으면서 음악이 얼마나 멋있는지를 이제 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작곡가를 가야겠다. 클래식 작곡을 이제 전공하게 된 거죠. 기계를 워낙 좋아했었기 때문에 기계와 음악을 따로 이제 계속 가져가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컴퓨터 음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네덜란드에 유학을 가면서 전자음악을 공부하게 된 거죠. 굉장히 개인적인 성향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어렸을 때 되게 기계를 좋아했던 것도 어떤 원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런 구조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원리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음악을 배울 때도 이런 규칙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결과로서의 음악이 아름답고 뭐 그런 건 둘째치고, 이 만들어지는 과정 혹은 메커니즘 혹은 방법, 이런 거가 저한테는 되게 항상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결과보다는 과정에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도 어떤 소리가 들리면 저 소리가 뭐 나쁘다 좋다 이전에 왜 저런 소리가 나오는 거지? 라는 그거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런 원리, 방식, 규칙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만들 때도 좀 그런 접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창작의 가장 근본은 그냥 재미인 것 같아요. 심오한 어떤 메시지를 내 작품에서 드러내고 싶다라든지 그러한 것이 기반이 된다기보다는, 아, 이거 되게 재밌다. 이거를 내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작품들을 보면 메시지라는 게 사실은 별로 없고, 감각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 작품에서 그래픽과 소리가, 아, 이렇게 이런 원리로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거를 발견함으로써 재미를 느끼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사운드가 좋아서,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래픽이 재밌게 구성이 돼서, 이런 여러 가지 모양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작품을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이면에 있는 좀 분명한 컨셉은 있어요. 이제 알고리즘 아트라는 컨셉을 갖고 있거든요. 결과를 먼저 생각하고 그 결과를 향해서 막 만들어 나가는 형태가 아니라 방법을 먼저 찾아요. 혹은 규칙을 먼저 정해놓고 그거대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보는 그런 방식의 이제 창작법인 거죠. 그 방식대로 했을 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재밌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 아트라는 것을

항상 기반에 깔면서 작업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테스트그룹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딱 고정된 결과의 작품을 만든다기보다는 일종의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을 가지고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방식을 많이 취해요. 예를 들면 게임 오버 같은 작품은 이제 테트리스를 이용한 건데 테트리스의 블럭이 어떤 모양으로 쌓였을 때 소리들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이런 원칙들을 세우고 무대 위에서는 연주자가 그냥 테트리스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게임의 결과가 랜덤하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원칙대로 소리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형태인 거죠. 게임을 잘 하려면 테트리스 블럭을 플랫하게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이 단조로워지고 재미없어지는 거죠. 대신에 음악을 좀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테트리스 블럭에 막 굴곡을 이렇게 만들면 게임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누가 와서 플레이를 하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음담에 어떤 음이 조합이 되고 이게 중요한 작품이 아니라 이 전체 시스템이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관객의 참여가 결과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우리 작품에서는 사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스템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작품이 만들어진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인비트윈이라는 전시는 저희가 한글을 이용한 작업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런 시리즈의 하나로 이제 접근한 거고, 한글은 소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한글의 그한 글자는 곧 소리 하나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너무 재밌어서 한글을 이용한 작품들을 뭐 훈민정악부터 시작해서 모르스 쿵쿵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비트윈도 그 작업의 하나였고, 근데 처음에는 소리를 바탕으로 한 한글의 특성을 이용했다면, 인비트윈 전시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하나의 악보로 보자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어요. 저희가 헐이라는 글자를 쓰기도 했는데, 그 헐이 되게 다양한 의미를 갖고, 그 글자를 보면 누군가가, 소리를 생각할 수도 있고, 의미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거를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악보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리라는 그 글자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막대기와 동그라미가 소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인비트윈 전시를 보면 글자가 처음에는 제대로 나오기도 하다가 이게 점점 글자가 깨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 전달로서의 글자가 아니라 소리를 만들어내는 어떤 시스템으로서의 글자를 보여주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러한 특성을 좀 살렸던 그런 작품이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담백한 말인데, 오디오와 비주얼이 같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처음에는 제 작품을 규정할 때 많이 쓰기도 했는데, 이게 쓰면 쓸수록 또좀 애매해지는 말이더라고요. 이제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예술과 기술이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좀 전통적인 장르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어떤 창작품들이 만들어지는 성향이 더 강해지는 것 같고요.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뭐라고 부를 것이냐라는 거가 굉장히 이제 항상 이슈가 되고, 예술가들 스스로도 내가 만들었는데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용어가 사실 이런 다원적인 예술 혹은 융합적인 예술 작품을 규정하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융합 예술을 하는 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뭐라고 부르기가 힘들다. 그래서 규정을 하는 동시에 그 규정이 오히려 정체성을 흐리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지금은 좀 뭐라고 불러야 되나라는 거를 좀 고민을 잘안 하게 될까요? 누가 뭐 물어보면 그냥 작품을 직접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업을 좀 1년간 쉬면서 많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예술이란 무엇인가? 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계기가 됐었던 거는 뭐냐면 사실은 AI거든요. 예술 작품이라는 거가 아주 오래전부터 어떤 인간의 삶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사실 인간의 본능인 거잖아요. 예술 활동이라는 거.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고귀한 존재가 되고, 비싼 존재가 되고, 그래서 누가 더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던 시대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AI가 계속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은 누가 더 잘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술이 진짜 뭐였는지 한번 되돌아봐라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인간의 본능으로서의 예술 창작, 이런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계속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자동차가 인간보다 더 빨리 갈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달리기 경주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AI가 우리보다 그림을 더 정교하게 그린다고 해서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그만둘 건 아닌 거거든요. 어떤 예술이란 무엇인가가 결국은 사람의 활동, 이라는 거와 굉장히 관계가 깊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또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성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누군가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술은 활동과 네트워킹이다. 근데 저도 그 말에 되게 동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나름대로,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예술이라는 게 뭐지? 라는 걸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인간의 본능에 가까이 가는 작업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0: 로맨스가 가득한 도시입니다. 와, 산세가 끝내줍니다.
1: 파이팅. 파이팅.
0: 아유, 오케이. 그냥 마실 갔다 올게요.
1: 알겠습니다.
2: 와, 뒤집어질 것 같아서.
3: 여기가 최고 높은 지역이에요.
4: 우리가 이 흥분감이 남아있잖아요.
5: 네네.
4: 이 흥분감을 가지고 바로 또 직접 운전을 해보시죠.
1: 이거는 우리가 직접
4: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1: 할 수 있어요.
4: 어,
1: 그래요?
4: 할 수 있어요. 일단 가보시죠.
0: 자, 일단 스피드를 또 저희가 직접 체험한다 그랬는데 네. 차들이
4: 할 수 있는 게 나왔습니다.
0: 잠깐만요. 이거 카트 아닌가요?
4: 뭘 기대하신 거예요? 네?
0: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와, 어우,
4: 이야.
6: 카트 체험 보신 거예요?
0: 네네네. 아,
4: 근데
0: 네.
4: 제가 듣기로는 이것도 거의 막 시속 70km까지도 막 나간다고.
6: 네, 맞습니다. 네.
0: 이게 70km까지 나가요?
4: 네, 꽤 빨라요.
6: 1인승으로 있는 스포츠 카트는 지금 70km까지
0: 아,
6: 나오고요.
0: 아, 진짜요?
4: 체감은 거의 뭐 100 정도 체감이 된대요.
6: 와, 네, 그리고 2인승은 네. 지금 30km까지 나오고요.
4: 아, 요거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탈 수 있는
6: 네, 맞아요.
4: 커피 내기.
0: 커피 내기?
4: 커피 내기.
0: 콜.
4: 콜.
6: 한 분 먼저 앉으시고 설명을 같이 들으시는 걸로 할게요. 네. 일단 왼쪽이 브레이크고요.
4: 요거요?
0: 이쪽이 네. 브레이크고 네네. 이쪽이 악셀레이터.
6: 악셀레이터.
0: 네.
6: 네. 네. 주행 중에 엔진에서 펑펑 소리가 날 수 있어요.
4: 네.
6: 그거는 엔진에서 이제 열을 받아서 나는 소리니까.
0: 와, 여기 카트에서도 팝콘이 돼요?
6: 네네네. 그리고 코너를 돌 때는 크게. 아웃코스로 해서.
4: 아웃코스로요?
6: 네, 아웃코스로 해서 도시고.
0: 이게 브레이크고 악셀레이터고. 아, 왠지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똑같은 거죠?
6: 네.
0: 저기 더 잘 나갈 것 같은데.
7: 네.
0: 오. 커피 내기입니다.
4: 네.
0: 안 봐줄 거예요.
4: 안 봐줘. 비장하게. 딱.

0: 아니 근데 이게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어, 직선에서 깜짝 놀랐네. 아,
1: 드리프트가 장난 아니죠.
0: 컨트롤 그냥 땡 하면서 네.
1: 증명하셨습니다. 자, 운전을 좀 즐기신다는 거.
0: 승자는 우승, 네. 패자는 카페로.
1: 네. 카페 있으니까 제가 커피 사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이제 우리가 막 스피드 즐기고 있으니까 약간 좀 진정시킬 겸 클래식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0: 클래식한 볼거리요?
1: 네, 이 앞쪽에 있거든요.
0: 약간 고전적인?
1: 네. 눈 휘름으로 해주실걸요?
0: 아, 좋죠. 네. 차 엄청 좋아하거든요.

0: 정말 최초의 이동수단 아니겠습니까? 네. 인간의 포맷틱이죠? 그렇죠. 네발 달렸습니다.
1: 네발 달림. 네,
0: 마력. 마력. 네. 조랑말 에디션.
1: 네. 와, 저거, 잠깐만요. 이거 틱이에요? 틱 안 나오잖아요, 그죠?
0: 대한민국 최초의 경차.
1: 91년도에 나왔네요.
0: 최초.
1: 우와.
0: 이야, 이거 그 유명한 뉴비 엥. 와, 경제적인 스포츠카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와.
1: 1960년도에 나왔는데, 그래도 최고 속도가 100km였어요, 네. 시속.
2: 딱정벌레.
0: 이게 진짜 그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았던 차예요.
1: 그쵸, 맞아요. 와, 근데 몰랐는데 이것도 시속이 220까지도 나오네요?
0: 독일 차들이 그 독 3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웃땡, 네. BM땡, 벤땡. 그 세 가지 차가. 네. 굉장히 진짜 잘 달렸죠.
1: 제가 네. 독일 여행 가면서 그 3사 박물관을 다 갔었어요. 거기는 완전 그 최초의 모델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슈퍼카까지 쫙 모아놨고 직접 타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도 뭐 훌륭한 수준인데요.
0: 이건 약간 좀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1: 네. 그 여기는 좋은 게 네. 정말 각국 다양한 회사의 제품을 다 볼 수 있어서.
0: 네. 야, 그 약간 이거 정말 귀족분들이 타시는.
1: 이거는 약간 마차 같다.
0: 이거는 약간 영국의 정말 그 귀족분들. 이것도 여성분들한테 인기 진짜 좋았어요. 네. 막 이렇게 막 사자가 이러고 있잖아요. 보면 여기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1: 브랜드마다 다 네. 있잖아요. 막 말이 이러는 건 되게 비싸고.
0: 그렇죠. 말 올라오고 막 이렇게 황소 나오고.
1: 네, 황소 나오고.

0: 지금 날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는데 어? 여긴 어딘가요?
1: 이 탐험 여행을 마무리할 그 멋진 산골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혹시 여기 숙소 대표님이신가요?
2: 아, 대표는 아니고 여기 그 마을 이장이에요.
3: 여기 저희 마을 이장님이세요?
2: 예예예예. 예, 예, 예.
1: 안녕하세요.
2: 예예. 예, 아유. 예. 아유. 반갑습니다.
1: 여기 원래 학교가 예. 맞죠?
2: 여기가 이제 분교예요. 저희가 예, 여기서 옛날서부터 이제 초등학교로 다녔는데 네. 이제 학생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교육청에서 폐교를 못 시키고 네. 이제 우리 마을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걸로. 아. 그래서 이제 군에서 이 니모델링을 싹 해줬어요.

0: 주무시고 가시게요?
1: 예. 잠도 자고 여기 뭐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0: 손님들이 오셔갖고서 저 두부를 지금 하려고 해요. 네. 아, 잘 오셨네. 넉넉하게 두부를 했으니까요. 네. 그거 같이 좀 하시면서, 예, 네, 그거 두부 뭐 드시면 될 것 같은데요?
1: 저거 아궁이 맞나요?
0: 예, 저기서 이제 그 두부를 만들어요. 와. 두부 만들고, 예, 막국수도 누르고.
2: 이야, 전통 방식.
1: 네. 맷돌, 맷돌.
3: 예, 여기서 이제 야, 지금 맷돌 돌려가지고, 갈아가지고, 네. 여기다 네. 뻗어가지고, 이거 또 여기다 물 끓여가지고, 여기다 걸러야 돼. 끓여가지고.
1: 야. 맷돌로 직접 가시는 거예요?
3: 예.
1: 와, 이 물 같이 넣어야 돼요?
0: 예, 물하고 같이 넣어야 돼요. 예, 조금씩. 예, 물하고.
1: 와, 이 묵직하네요.
0: 네, 무거워요.
3: 힘들걸요. 아니, 아니죠, 오른쪽으로.
1: 네. 반대방에. 시계 반대방에.
4: 어이가 없네.
1: 네. 네. 진짜, 진짜 어이가 없네.
0: 뭘로 와요? 네.
3: 그렇지.
1: 오, 갈린다, 갈린다.
0: 네.
1: 갈린다. 네. 네. 오케이. 이 쿵짝이 달라져야 돼.
3: 네. 딱 들어가도
5: 자, 우리의 합을 또. 이거는 이제 쿵짝이야, 쿵짝. 네.
0: 쿵짝.
1: 이렇게. 네. 쿵짝이 안 맞았대. 네.
3: 일부러. 노래는 잘 부르시네.
1: 한 번만.
5: 노래는 잘 부르시고요.
1: 한 번만. 한 번만.
5: 잠깐만, 조금만, 조금만. 아. 내려가고요.
1: 돌리고.
5: 지금 타이밍.
0: 오케이. 아.
1: 어우, 밑에 막, 거의 막, 까르보나라가 그냥.
5: 야, 크림.

0: 있구나 이렇게 접어서 이제 끓여야 돼. 와, 오.
1: 바로는 그냥 투하가 되는구나.
0: 이게 힘들어요.
2: 맞아요, 힘들어요. 정성도 예. 많이 들어가고. 예. 이 집에서 해먹는 이 집두부가 진짜 맛있거든요. 고소하고.
0: 이렇게
3: 예. 넣었잖아요.
0: 네.
3: 아, 얼마 정도 끓여가지고 이렇게
0: 한 40분 정도 끓여야 돼요.
3: 40분을요?
0: 예. 이렇게 줘야 이게 밑에가 안 눌어요.
3: 어, 계속해서 줘야 되는 거군요.
0: 네. 예. 그리고 끓으면 이게 끓으면 네. 넘으니까요.
1: 40분 내내 하셔야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와, 이게 끓어 넘어요 또.
1: 그러니까 제가 20분, 설사 20분. 아,
3: 힘드시니까 저희가 제대로 20분씩 했죠.
0: 예. 예.
3: 어머니 뒤도 안 돌아보시죠.
1: 네, 하고 바로 가셨죠.
3: 잘 적으세요. 자, 이거 눌러보시면 네. 안 되니까 오늘 정성이 필요합니다, 정성.
1: 어, 이게 깊다, 그리고.
4: 바닥을.
1: 네, 바닥을. 바닥을. 약간 스프가 내 스프.
3: 네, 네. 어, 근데 지금 냄새, 그 콧물 냄새 막. 어, 고소하다.
5: 그 이거 막국수도 눌러야 되니까요. 좀 네. 도와주실래요?
1: 아, 예. 네. 제가 돌릴 테니까 네. 한번 눌러보세요, 좀. 네.
5: 여기는 자동이 아니고 수동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1: 넣고서
5: 이게 어디 단계가 있거든요. 예. 2단 이 정도 넣어 갖고서 이게 눌러야 돼요.
4: 올려야 되지 않을까?
3: 예. 그게 순수 100% 메밀이에요?
0: 네. 네.
3: 다른 거 뭐 이렇게 뭐 안 섞었어요?
0: 안 섞었어요. 예. 아주 순 메밀이지.
3: 오.
5: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서
3: 여기서 누르셔야 돼요. 자,
5: 야, 같이 누르셔야 돼요.
3: 여기 나온다, 나온다,
5: 같이.
3: 나온다,
5: 나온다. 하나, 둘, 셋.
0: 여기 눌러야 돼, 고기를.
3: 어, 나온다, 예. 나온다.
1: 자, 라면 같이 나오는데요?
4: 네. 아니야, 빨리빨리.
5: 꽉 누르셔야 돼.
0: 빨리 눌러야 되는데, 천천히 누르니까.
5: 네, 됐습니다. 그리고 쏘, 밑으로. 하나, 둘, 셋.
1: 아, 근데 이게
5: 힘들어서. 예. 힘들어요. 예, 이게 사람이. 몇 명 있어야 돼요?
1: 이게 뭐 이게 혼자 하기는
5: 거의 아유 안 되죠.
1: 네.
5: 네.
3: 이거 키우세요. 여기다 끼워가지고. 자, 네. 하나, 둘, 셋.
1: 오우. 오우. 이야, 야. 야.

0: 아, 맛있겠다.
1: 네, 오케이. 아.
2: 여기다 넣어요. 여기다 넣어.
3: 여기다
2: 넣어요.
3: 볼게요.
2: 아, 넣어요.
3: 아, 이거
4: 너무
3: 맛있다.
4: 너무 좋아. 너무 좋아.
0: 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2: 와. 맛있어. 이제 눌러요.
0: 야, 이거.
2: 얼른 와서 눌릅시다. 자, 빠지죠.
3: 고리 투입.
2: 예. 예.
3: 투입, 투입.
0: 우와.
2: 맛있어.
0: 어, 맛있어.
3: 어머님.
0: 아, 죄송해요.
3: 어머님, 죄송해요.
5: 아, 괜찮습니다.
0: 야, 저 지금 국물 나오잖아, 국물.
3: 네.
0: 와, 국물.
5: 네. 이게 이제 두부 되는 거예요, 이게.
0: 저기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5: 네.
0: 빛이잖아요, 빛이. 네.
5: 반, 너무 많아, 너무 많아.
0: 이 정도?
5: 네, 네, 됐어요. 됐어요. 너무 이게 간수를 많이 비리면 딱딱해, 우리가.
0: 이때가 딱.
5: 네.
0: 오, 내 몸이 올라가야 되는데. 야, 밑에 지금 순두부, 순두부.
3: 우와.
0: 자, 뭐 한번 가끔 나온 뜨끈뜨끈한 이 순두부. 네? 우리 어머니표 순두부를
3: 먼저.
2: 아유, 힘들어 못해. 아이고, 아니야. 이렇게 자, 내 힘들어 잘 가있다.
3: 와, 표정에도 느낌 왔어, 느낌 왔어.
0: 와.
3: 지금 화를 떠시네요.
0: 와. 와. 전율이 그냥.
2: 고정하는 거. 시험한
3: 거
2: 조금
3: 냉겨,
2: 딴 데가만 냉겨가지고.
3: 와, 어제 부드럽고 고소했어요?
0: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3: 네.
0: 아름다운 거 딱, 이 간수에 딱 해가지고.
3: 딱 간도 딱 맞는 것 같아요.
0: 네, 간도. 와.
3: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지금 저희 거의 말을 잃고 계속 먹고 있어요.
0: 와,
3: 도와드려야 되는데, 지금 도와드릴 타이밍이 없어.
0: 아, 답이었습니다. 와.
2: 소금 맛있어요.
0: 와, 다 먹었어요. 와.

0: 하고 내가 여름만 되면은 항상 먹는 게 냉면이랑 막국수예요.
1: 그렇죠.
0: 특히 막국수는 메밀이 들어간 거.
1: 와.
0: 근데 제가 시켜 먹는 거는 맛은 있는데
1: 그건 전분이 많이 들어가잖아.
0: 네. 조금 그냥 끊어져요. 네.
1: 그렇죠.
0: 이거는 쫄깃쫄깃하고
1: 이거는 맨 메밀이니까
0: 네. 네. 식감이 진짜 좋아요.
1: 네.
2: 근데 이건 저희가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1: 100%
2: 메밀이라는 거.
1: 네, 맞아요.
2: 반죽을 봤으니까
1: 네. 두부도 네. 이렇게 썰어서 김치에 드셔도 되고 네. 양념장 발라서 네. 이렇게 드셔도 되고.
3: 아 잠깐만요. 하나 딱 들어서 이 표면을 딱 보면은 꽉 찼어요. 이게 진짜 잘 누르시고요. 아, 아까 딱 누르실 때
2: 밀도가
3: 네. 아, 너무 좋아요.
1: 맛있어.
3: 그 시간형
2: 부분은 네.
3: 살짝 떨금 맛 있잖아요.
2: 지금 뒷맛이 약간
3: 있는데 요거는 이거 놓자마자 씹는 데 고소해요. 아.
1: 김치에서 먹으면 맛있죠.
2: 정말 막걸리, 막걸리.
1: 막걸리가 없어, 막걸리가 없어.
4: 막걸리 사올 걸 잘못했네.

0: 아유, 정말 이제는 어딜 가나 참 시원하죠.
1: 오늘 약간 그래도 살짝 좀 온도가 좀 내려가다 보니까 네. 좀 더 인제를 더 상쾌하게 좀 즐길 수 있는?
0: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바로 옆으로 네. 지금 쭉 강이 흐르는데 네. 여기 이제 넷강이라고 이제 현지분들은 부르시나 봐요.
1: 넷강이요?
0: 예. 그래서 오. 여기가 소양강 상류라고 합니다.
1: 아, 여기가요?
0: 네.
1: 그 애청은 소양강에
0: 그 소양강 네, 맞습니다. 여전히 좀 많은 분들이 또 살고 계셔가지고 네. 그래서 특별한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대요.
1: 이곳에 농촌 체험이 있다고요?
0: 바로 옆에 이제 농촌하고 밭 쫙 펼쳐져 있어가지고요.
1: 이 산딸기 또 있네.
0: 아, 빨갛게.
1: 야, 오, 이거 잘 익었다. 오, 여기 진짜 많다.
0: 우와, 여기 주렁주렁 열렸다.
1: 우와, 이거 하나 더.
0: 네.
1: 야.
0: 이거 잘합니다. 좋아하시면은 네. 오늘 처음 체험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어? 뭐 산딸기
0: 참이 약간 이 산딸기랑 약간 먼 친척 정도?
1: 그럼 뭐 복분자?
0: 일단 가보시면 알고요.
1: 가보시죠. 아, 여기 연 되게 많다, 여기에.
0: 아, 연잎들 지금 네. 쭉 있네요.
1: 어? 저 그 저 블루베리잖아요.
0: 예, 맞습니다. 아까 네. 우리 산딸기 스트로베리?
1: 예. 네.
0: 블루베리.
1: 아, 마운틴 스트로베리.
0: 예.
1: 이건 블루베리.
0: 블루베리.
1: 야.
0: 어, 여기 이러신데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어머, 안녕하세요.
1: 네네네. 네.
2: 어디서 뵌 듯 한 분 들으실게. 반가운 얼굴이 왔네요.
1: 네, 저 누군지 아세요?
2: 신성 씨 아니에요?
1: 네. 아, 맞습니다.
2: 어머, 하늘에서 내려온.
1: 네.
2: 반갑습니다.
0: 네, 저 같이 동행하고 있는 여행 작가고.
2: 아, 그러세요?
0: 제가 듣기로 여기 막 그 축제가 열릴 정도로 블루베리가 유명하다고.
2: 아, 맞습니다. 네. 저희는 주민들이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한 네. 3만 평 이상 블루베리를 농사를 하고 있는데.
0: 와, 3만 평.
2: 이 블루베리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게 네. 농약을 안 치는 농사를 짓자.
1: 아, 농부환경으로
2: 네. 농부한테도 아, 좋고 네. 도신들이 왔을 때도 좀 네네. 무해한 걸로 하자 해가지고 네네. 블루베리 했어요. 한번
1: 살짝 먹어봐도 될까요?
2: 맛좀 보세요. 예.
0: 지금 익은
1: 야, 이 이런 거 이런 거요?
2: 진한 보라색.
0: 예.
2: 얘도 우와. 달콤하고 새콤하고 맛있어요.
1: 와, 진짜 달다.
2: 한번 따보시겠어요? 통 좀 드릴까? 네.
0: 어, 저 도와드리면 네. 너무 재밌는 체험이 될 것
2: 아.
0: 같아요.
2: 네, 여기 나 지금 두통 따려고 했는데 한 통 좀 도와주는 시험 치고 따시고 이제 네. 농부 아저씨가 돼가지고 수학의 아, 네. 체험을 하시는 거잖아요.
0: 그렇죠.
2: 네, 네. 모자를 쓰시고
0: 보를 잘 하시기 네,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이렇게. 거네 지금까지 네, 네, 네, 네.
1: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웃어주면 좋아요.
0: 농군 패션 완성.

0: 다행이네.
1: 읽진 않았는데 이렇게 색이 어우러진 것도 너무 예쁘네요.
2: 그렇죠. 연두색이었다가 초록색이었다가 핑크색,
1: 약간 진보라. 자줏빛, 네, 진보라 그다음에 뭐야. 네,
2: 그렇게 돼요.
0: 이 큰 게 입에 들어가면은 그 씹을 때 톡톡 터질 때 달달한 게 나오잖아요. 예.
1: 즙이 쫙 빠지면서.
2: 굉장히 좋은 음식이잖아. 우리 몸을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그렇군요.
0: 이렇게 다 땄습니다.
2: 아, 너무 잘 땄어요. 야.
0: 야무지게 땄습니다.
2: 네, 야무지게 신성씨는 수석수석에 예. 따셨고 아주 땀 편하게 딱 잘 따셨어요. 예. 요거 가지고 이제 네. 들어가서 블루베리로 빙수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
1: 빙수요?
3: 빙수요.
2: 지금 땀들이 막 났잖아요. 예. 그래서 뭐 땀을 좀 식혀주기 위해서 들어가겠습니다.
1: 빨리 들어가세요.
2: 알로로 들어가죠.
1: 아, 빙수, 빙수. 네. 저 빙수 정말 좋아합니다.
0: 저도 네. 좋아해요. 빙수.
2: 네, 맞습니다. 아, 네. 아, 빙수 만들려고 재료 가져왔습니다.
0: 잠깐만요.
1: 얼음이에요? 네.
0: 얼음이... 보통 얼음이 아닌데요? 색깔이?
2: 그렇죠. 저희가 생과를 네. 갈아서 얼음을 만든 거예요.
1: 아, 오늘은 갈아가지고
2: 네네 이걸 가지고 여기다 넣고 팡팡팡팡 아, 마실 건데 네네. 쌓였던 스트레스 다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네. 와 예쁘다. 약간 그 자수정 같아요.
2: 그렇죠. 맞아요. 네. 이제 여섯 가지 고명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이거는 블루베리 콩포트예요.
1: 어? 아, 잼?
2: 네, 아. 잼 되기 전 과정이죠. 그리고 이거 우유, 연유 이렇게까지 여섯 개 넣고 네. 마지막에 생 블루베리를 고명으로 네. 더 이쁘게 올렸어요.
1: 알겠습니다. 그래놀라도 엄청 좋은 거잖아요. 뭐.
2: 그렇죠.
1: 그러니까 이거는 네, 완전 빙수가 아니라? 네.
2: 7,4대0처럼. 우유는 많이 안 넣을 거예요. 우유는 딱 두 개씩 넣으면 좋겠고 예. 나중에 더 생각이 나시는 분들 주는데 네. 새콤달콤합니다, 그거.
0: 먹어볼까요? 새콤달콤한데 거기에 이 그래놀라랑 생 이 예, 블루베리 이 또 씹는 재미도 있네요. 네.
1: 또 강원도 그리고 인제에서 이렇게 막 블루베리로 빙수를 해 먹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해서 더 특이하고 맛있네요.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홍단비 청년 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이 사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인어공주가 왕족, 이 계급 사회를 겪으면서 사랑도 나누고 상처도 받으면서 성장하는 그런 스토리를 저는 관객분들이 보시면서 굉장히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닷속은 누구도 정확하게 본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그런 상상의 세계인데 바닷속의 다양한 생물들 그리고 환상적인 캐릭터가 어우러져서 관객들이 현실을 좀 잊고 판타지와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순간이 되는 무대로 만들어졌으면 했었습니다.

사실 일막에서는 굉장히 철없는 되게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고 아빠가 안 된다고 하는데 육지에도 올라가고 싶고 되게 호기심이 많은 그런 막내딸이라는 이미지로 일막에서 보였는데 육지에 올라와서 이 왕궁을 경험을 하고 어떻게 보면 계급 사회들을 경험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 인어가 겪는 감정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 발레가 굉장히 잘 풀어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천진난만하고 그 물속 보호 안에서 정말 밝게 자란 아이로 이번엔 그려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처음 등장했을 때와 사랑에 빠졌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을 선택하고 희생할 때 그 감정의 변화가 정말로 드라마틱하고 마치 인어공주의 성장 일기를 보는 것 같은 두 시간 안에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네, 중점적으로 그려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번 무대가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증명이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담감도 있고 떨리기도 하고 하지만 오랜만에 온 만큼 최대한 제가 준비한 무대 그동안 조금 더 새롭게 성장한 모습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무대를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를 솔직히 저희가 살면서 많이 겪지는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겪은 거는 부모님이 저를 향한 그런 희생? 그런 것만 겪어서 이 희생을 어떻게 그려야 하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한 마지막으로 치닫을 때의 감정은 그냥 받아들임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너무 행복했던 시간을 준 왕자한테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떠나듯이 하는 네, 그런 인어공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인어공주는 제게 자식 같은 작품이죠. 25년 동안 한 장면 한 장면 키우면서 어려운 것도 많이 있었지만 이만큼 성장을 한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잘 성장한 제자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한국 대표의 창작 발레가 되었으면 하고요. 또 더 나아가 세계 속에서 여러 관객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어공주로 더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0: We met with a special guest among the diver's busy movements. It is a rhinopius, a fish with a unique appearance.
1: Jeju도에서 제가 10년이 넘게 다이빙을 하고 사진 촬영을 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피사체거든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야 정말 거기서도 어렵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피사체이고, 그리고 라이노피아라는 물고기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지느러미가 이 나무 가시 모양으로 변형이 돼가지고 위장을 하고 있고, 라이노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라이노가 코라는 뜻이거든요. 코가 앞으로 크게 돌출이 돼가지고 코뿔속 코같이 그렇게 불쑥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양새도 굉장히 특이하고.
0: Most marine creatures have evolved in ways that are advantageous to their survival. The rhinopius has chosen camouflage, mimicking the appearance and colors of soft corals. In the sea, there are many such masters of camouflage. Most fish choose to change their body color to match the landscape around them. Here is a fish that you will never know is there unless you look very closely. This is a frogfish, a genius of disguise. It has blended its body color and shape to match its surroundings.
2: 신뱅이는 위장술은 뛰어나지만 움직임이 느리고 헤엄치는 능력도 다른 물고기에 비해서 아주 떨어집니다. 오히려 지느러미를 이용해 한 발씩 걸어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먹잇감을 쫓아가기보다는 돌과 돌 사이에 지느러미를 기대어 놓고 자신의 몸을 위장한 채 먹잇감을 기다립니다. 신뱅이 이마에 길쭉한 돌기가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낚시하듯 살살 움직이면서 먹잇감을 유인하고 가까이 오면 잡아먹는 그런 방식으로 사냥합니다.
0: The frogfish's camouflage is made perfect thanks to its texture and body shape. Its round, bumpy body, the frogfish can change its appearance to look like sand or rock at will. The frogfish that live among corals adopt colorful hues. Depending on the habitat, you can now observe yellow, white, and even black frogfish in the underwater olay.

0: 둘, 셋.
1: 라이션.
2: 안녕하세요, 오른오픈입니다. 저는 이션.
3: 저는 와이엇.
2: 와우. 예.
1: 뷰티 MC로서 입상한 지가 또 두 달이 됐는데,
2: 예.
1: 사실 진짜 이게 눈이 떠진 건지 정말 많은 것들이 보여요.
2: 진짜요?
1: 뷰티 관련해가지고 정말로요.
2: 거짓말 하지 마세요.
1: 거짓말 뭐 연기예요?
3: 아니에요,
1: 진짜예요. 제가 두 달 동안 하면서 신상들이나
2: 뭔가 왔구나.
1: 이게 이거 내 피부에 맞나? 이게 그럴 수도 있겠는데.
2: 들어왔구나.
1: 아, 막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일단 사진은 안 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2: 그러니까 요즘에 또 네. 이제. 아무래도 저 계절도 바뀌잖아요.
1: 네.
2: 그러면서 이제 또 신상도 많이 또 이제 출시된단 말이에요.
1: 아, 그렇죠.
2: 저도 진짜 네. 심심할 때마다 이제 올리브 네. 형 이제 어플 보면서 신상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1: 맞죠.
2: 또 이제 또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또 구매를 해야 됩니다.
1: 예요.
2: 그리고 또 장바구니에 네. 담아둔 또 이제 템들이 많은데.
1: 네.
2: 그래서.
1: 그래서.
2: 오늘의 주제는 최근 구매 아이템.
1: 아이템.
2: 예스.
1: 예스.

0: 이게 신상일 수도 있고 소물용일 수도 있고.
1: 아, 왜냐하면 또 요즘 뷰티가 굉장히 또 K뷰티가 활성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0: 핫해요.
1: 또 선물로도 진짜 많이 줍니다. 생일 선물 할 같은 것도 이제 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뷰티템이 굉장히 또 높은 카테고리 차지하고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민분들에게 어떤 제품을 최근에 구매했는지 한번 물어보러 가보도록 합시다.
0: Let's go. 근데 이제 또 최근 구매템이 아 이게 또 인기가 뭐가 있는지 또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1: 또 제가 생각했을 땐 네. 요즘에 제가 추측해보기로는 네. 또 이제 해가 좀 또 뜨거워지고 있어요.
0: 핫해. 그래서, 예. 태양을 피하는 방법.
1: 그쵸.
2: 네. 아, 태양을 피하는 방법.
1: 그쵸.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예. 선크림 관련해서 예. 또 구매하시지 않았을까. 아. 그리고 또 이제 또 날이 또 뜨거워지다 보니까 클렌징에 좀 더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0: 아, 맞죠.
1: 클렌징 제품을 좀 많이 구매하지 않았을까.
0: 아, 그쵸.
3: 아니요, 사진 찍으셔도 돼요.
1: 네, 찍으셔도 돼요. 예.
3: 괜찮아요.
1: 아,
3: 예.
1: 저희 아니 저희 아니랍니다.
0: 아, 저희 아니에요. 괜찮아요.
1: 아, 아니 인터뷰 하려고 했는데.
0: 인터뷰 하려고 했는데.
1: 어, 죄송하네요, 예. 어, 죄송합니다.
0: 어, 예.
1: 셀카 찍으셨다.
0: 예, 괜히 오해라고나 할까요, 이게?
1: 괜찮아요.
0: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1: 오, 도망가시잖아요.
4: 어, excuse me. Hello, my name is Wyatt.
1: Oh, hello.
4: Do you guys have a time to interview?
5: Hello, I'm Anna from Portugal.
6: Hi, I'm Marina from Serbia.
4: Oh.
7: And I'm Viviana from Portugal as well.
4: Oh, why did you come to Korea?
5: They're big fans of Korean dramas.
4: Yeah. Oh, what drama?
5: Many.
4: Many, many. Of drama? Many, like, many. What is the best one, drama?
5: The last one I remember was Crash Landing on You.
1: Ah,